0: 오늘 첫 곡 퀸의 I want to break free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진짜 점심시간 이게 꼭 뭐 밥을 한 시간을 꽉 채워서 먹는 의미의 한 시간이 아니죠. 식사하시고 또 커피나 음료 한 잔 하면서 이제 남은 하루의 일과를 재충전하는 시간인데 겨우 입에 밥 넣고 바로 일을 하시면 특히 간호사분들 저도 병원에 점심시간 맞춰 갈 때 보면 겨우 식사 드시고 막 이렇게 바지런히 움직이는 모습 볼 때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많이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장님이 조금은 배려를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회사 선배가 일을 넘겨줄 때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그 고생했다고 밥 한 끼 사주면 또 금방 마음이 풀려서 참 단순하죠. 2378님 그게 이제 선배 나름이죠. 밥을 사줘도 안 풀리는 선배도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밥 한 끼로 용서되는 선배이신 것 같고 0475님은 저는요 일할 때 꼭 수정사항을 퇴근하기 한 15분 전에 발견을 하는 거예요. 보고도 모른 척하고 싶지만 또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이라 울며 불며 해치우고 퇴근합니다. 그 성격이 보통 저는 내일의 내가 하겠지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의 나에게 모든 걸 끝내는 성격이시군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0475님. 자, 매주 화요일은 네, 이제 한 달째를 맡고 있는 어떤 사람 A. 오늘도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그리고 캐스커 이준호 씨가 함께 여러분들의 바로 그 사람 시간이 지났지만 잊지 못할 그 사람 이야기로 네, 재미있는 또 코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10월 6일 화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5: 4만원
4: 재고관리
5: 4만원

0: 생산관리
1: 쌉쌍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자,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였습니다. 최윤선님, 충령산 자연휴양림으로 캠핑을 다녀오셨어요. 아침부터 청설모들이 잣을 떨어뜨리는 소리에 잠이 깼네요.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가을의 행복인가 싶습니다. 청설모, 그 제가 노래 나가는 사이에 청설모랑 다람쥐 늘 헷갈린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침 스텝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더랬습니다. 다람쥐는 줄무늬가 있습니다. 다람쥐. 네. 청설모는 네, 제가 눈썰미가 좀 약해서 그동안 헷갈렸는데 귀가 더 좀 뿅긋하고 약간 잔털처럼 귀 위에 좀 털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네, 그리고 조금 더 크대요. 다람쥐보다. 아무튼 얘네들 왜 입에다가 막 잣을 한 입 넣고 볼 볼록해 있는 거 보면은 귀엽죠. 생각이 났습니다. 2342님, 아 나는 우리 집 딸들 때문에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연년생 중학생 자매인데요. 동생이 언니 후드 집업을 빌려 입고 제자리에 놔두질 않았나 봐요. 첫째가 난리 난리. 좀 더 크면 안 싸운다던데 얘네는 커서도 옷전쟁을 치를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중학생인데 한참 그럴 나이죠. 또 이제 예 이럴 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면서 이제 정이 쌓이는 거 아닐까요? 제가 형제가 없어서 좀 그렇지만 자 노래 이어드립니다. 윤정경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실크소닉입니다. Leave the door open.

Yeah. Yeah. Run back into my arms. 잘 알잖아 내 품에 주위는 너 하나. 지구지 못할 것 같아 내게 네가 남긴 흔적들이 너무나.

다이나믹 듀오였습니다. 거기서 거기 Without You라는 부제가 달려있었던 노래였습니다. 이것도 거기서 거기도 될 수 있고 거기서 거기도 될 수 있고 그냥 그랬어요. 네. 4752님 오늘 오프닝 주인공처럼 좀 딜레마가 생기셨네요. 10월 1일자로 업무 파트가 바뀌었는데 안 그래도 그동안 업무가 버거웠는데 일이 더 늘어난 거예요. 면담을 요청하자니 괜히 회사에서 나만 튀는 것 같고 그냥 받아들이자니 매일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퇴근할 때쯤이면 마음속에서 이미 사직서를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 합니다. 라고 제가 자세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괜히 튈까봐 너무 힘든데 그냥 감추고 있는 것보다는 면담 요청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적당하게 한번 네, 면담을 해보시는 게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면 이게 또 나중에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무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원만한 해결책이 있기를 오늘 아침에서 응원 드립니다. 힘내세요. 4752님 저희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정엽이에요. 왜 이제야 왔니?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0: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크원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크원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크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4: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나요.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자, 100세 시대라는 말 이제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국내 100세 이상 어르신이 9,000명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인데요. 2021년 6,500명에서 지난해 8,700명으로 4년 사이 33%가 늘었다는 소식이에요. 10명 가운데 8명은 여성이었고 지역별로는 전남 고흥군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현재 고흥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주민은 51명이나 되신대요. 장수의 비결을 조사했더니 소식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웃고 노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아 진짜 가끔 TV에서 100세 어르신들 뵈면은 아 진짜 정정하고 활기차시더라고요. 자 오래 사는 만큼 또 즐겁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장수이겠죠. 요즘에 한국보다 저렴한 비만 치료제를 구하려고 일본까지 가서 약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치 분량이 3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7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다는데요. 일부 병원에서는 특히 대면 진료 없이 SNS 채팅을 통해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오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정규 세관 수속을 밟지 않고 반입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결국 다이어트의 목적 건강이잖아요. 근데 무리한 다이어트로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숏폼 드라마 많이들 보시죠? 이게 출퇴근하는 길이나 잠들기 전에 한 1, 2분짜리 짧은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난 8월 국내 주요 숏폼 드라마 앱 이용자는 약 3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배가 넘게 늘었대요. 내용도 뭐 재벌가의 복수극이나 시월드 얘기처럼 익숙하지만 자극적인 내용이 많고요. 10초 만에 갈등이 시작되고 1분 안에 복수가 끝날 만큼 전개가 무척 빠르답니다. 아, 예전에는 100부작이 넘는 드라마도 많았잖아요. 야인시대가 124부작이었고요.

용의 눈물 159부작, 태조 왕건은 무려 200부작. 주인공들의 서사나 또 당위성을 주려면 최소한 16부작이 기본 정도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지하철 한 정거장 가는 동안 한 편을 감상할 수 있는 좀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쇼폼 드라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송된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1980년 시작해서 2002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방송이 됐고 총 1,088회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MBC이고요. 최불암, 김혜자, 김수미 배우 등등, 아 정말 참여하신 배우들도 대단한데요. 농촌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 힌트가 필요가 없네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송 일기예보입니다. 인형의 꿈.

인형의 꿈 일기예보 오늘의 힌트송이었어요. 자, 국내 가장 오랫동안 방송된 TV 드라마 전원일기였습니다. 저도 진짜 어렸을 때 8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무렵에 해서 사회생활 시작하고 한참이 지나서 이제 막을 내렸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 배우분들하고 같이 나이를 먹은 것 같은. 그 지금도 가끔 케이블 TV 저쪽 뒤쪽 번호 갈수록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해주는 것 같던데. 네. 그게 랜덤이라서 어떤 때는 최불암 배우님의 얼굴이 저렇게 젊으셨구나. 그러다가 또 다른 채널에서 나올 때는 아, 그 사이에 또 나이가 드셨구나. 보는 사람도 이러니 출연하신 분들은 또 어떤 마음이실지도 궁금하고요. 자, 유산균 세트와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3님, 친구랑 여행 계획 세우면서 숙소를 오션뷰로 할 것이냐 시티뷰로 할 것이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거든요. 가격 때문에 결국 시티뷰를 골랐는데 막상 여행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방에 와갖고 뻗으니까 그냥 창문 없는 방으로 예약해도 될 뻔했어요. 이런 게 이제 여행의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어디 또 다음에 계획할 때 야야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방 뷰는 상관이 없다. 딱 뭔가 고수의 향기가 네, 느껴지는. 자, 이어서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 가을이라 더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김세미, 오수경, 장진희, 7559, 7957님 등등 많은 분들 다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 뱅크입니다. 가질 수 없는 너.

0: 패닉의 정류장,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에 이어드렸습니다. 0516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빵집에서 블루치즈 바게트를 샀어요. 빵도 맛있지만 더 정이 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항상 갈 때마다 사장님이 오늘 아침을 들으면서 빵을 굽고 계시더라고요.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이게 참 이 시간 딱 애매하죠. 점심시간 전에 아침 부실하게 드신 분들은 요 보면 침이 딱 고일만한, 아, 저 참 개인적으로 바게트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쵸? 빵 구울 때는 오늘 아침만 한 게 없죠.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100년 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랜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매주 화요일 이제 어떤 사람의라는 코너, 옥상달빛의 윤주 씨, 캐스커 이준호 씨와 함께

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입소문이 슬슬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얼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면서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뮤지션이에요. 콘 더 아티스트 Where's Your Girlfriend 너의 여자친구가 어디 있냐는 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청.
2: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

0: 천체형 쉼터, 가구 등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생각난 노래는요. 한때 정말 80년대 신스팝이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었던 영국 출신 듀오인데요. 막상 그 출생지를 보니까 또 스코틀랜드 출신이더라고요. 에이미 레녹스 그리고 데이빗 스튜어트 두 사람으로 구성된 유리즈믹스라는 유닛의 노래 중에 한 곡을 떠올렸어요. 원래는 뭐 스위트 드림즈가 너무나 히트를 해서 전주만 들어도 정말 누구나 기억하는 신스 리프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 떠오른 노래는요. 이 가을 하늘에 너무 어울리는 곡 쓰는 입장에서 물론 벌스도 중요하고 후렴도 중요하지만 가끔 전주 아이디어가 똑 떨어지게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 곡은 전주에서 거의 게임이 끝난 것 같은 느낌. 물론 노래도 좋지만 There Must Be An Angel 이라는 유리즈믹스의 노래 오늘 생각난 노래도 같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떠나보냈던 시간,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문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운명이 그 사람에게 정해준 배역,
2: 어떤 사람 A.
0: 자, 어떤 사람 A를 함께 해주시는 캐스커 이준호 씨, 옥상 달빛 김윤주 씨,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우리 윤주님은 네. 지난주에까지 막 그 얼굴이 해석해지셨어요.
1: 아니요.
0: 바빠서
1: 많이 먹었어요.
0: 아, 많이 먹었어요.
1: 네.
0: 아, 덕분에 네. 우리 저 요조
1: 맞아요.
0: 한번 자리를 지난주에 대신해주셨는데
1: 잘 하고 왔나요?
0: 잘 하고 가셨고
2: 다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
1: 네, 그니까요.
0: 그 내가 직접은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방부제를 먹는다는 표현이 그런 것 같아.
1: 그죠. 좀 심하죠.
0: 지금 한 8-9년 만에 봤는데 네.
2: 그대로죠.
0: 얼굴 그대로.
2: 너무 신기했어요.
1: 열 받아요.
0: 좀 받을.
1: 지금 열 받아요.
0: 나만
1: 지금.
0: 늙은 것 같고.
1: 맞아요. 그 느낌 있어요.
0: 그리고 우리 윤주 대표님의 이제 그걸 좀 개인적인 소회를 좀 여쭤봤더니 사람이 좀 바뀌었다.
1: 네.
0: 그렇게 본인도
1: 바뀌어야죠.
0: 네.
1: 내가 잔소리를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만들어.
0: 아니 근데 보면 요조 씨 뭐 이렇게 보면 쓸모 있는 인생, 뭐 네. 쓸모 있는 사람,
1: 네네.
0: 뭐 이런 걸 캐치프레이즈로 되게 쓸모 있게 사는 것 같은 이미지인데.
1: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고 뭐 알겠는데 음악을 안 해요. 뭔지 알겠죠.
2: 그렇긴 하네요.
1: 생각해 보면
0: 나 왜 뼈 맞는 느낌이지?
1: 음악을 해야죠.
2: 제가
1: 선배님.
2: 아는 누구도 그런데.
1: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네. 음악을 안 합니다.
0: 그렇구나.
1: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안 하니까 좀 화가 나는 거죠.
0: 그런 뜻이었군요.
1: 네네. 네. 근데 이게 그 슬슬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준호님의 동창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0: 어머.
1: 김경민님. 어머 이준호 이거 아닌데 라디오에서 네 목소리 듣다니 놀랍다. 망미초에 정훈이랑 경미 기억하나 궁금하네. 망미초?
0: 망미초?
2: 네, 6학년 때 네. 정훈이가 반장이었고
0: 와 다 기억하네.
2: 경미가 우리 반에서 좀 이쁜 애였어요.
0: 네. 이렇게 소심하게.
2: 근데 왜 뭐가 있었나보다. 동창회 때 만나서 둘이 결혼했어요.
1: 어머,
2: 네.
1: 정훈이랑 경미가요?
2: 네.
1: 우와.
2: 그래서 다들 그때 한참 동창회 유행할 때. 네,
0: 나 사랑의 학교.
2: 네. 네. 되게 풍운의 큰 꿈을 안고. 전 심지어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갔단 말이죠. 동창회 참석을 위해서. 근데 결혼은 이 둘이 하더라고.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것이다.
1: 그러면 선배님 혹시 경미 언니 좋아했었어요?
2: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1: 그건 아니에요?
0: 네.
1: 그 둘이 결혼했다는 거에 뭐가 있는데 지금 약간 느낌이?
2: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저의.
1: 사회 시스템.
2: 근데 이거 듣고 있다니까 너무 놀랍다. 이게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0: 나는 우리 준호 씨를 거의 20년 넘게 보고 있지만
1: 네네. 네.
0: 초등학교 때 텐션도 뭔가 그냥 애 늙은이 같은 텐션이 아니었을까.
2: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
0: 정말?
2: 네.
1: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했을 텐데 좀 듬직하고 이런 느낌.
2: 듬직? 아니 그냥 되게 그냥 약간 거의 투명인간 같은 삶을 살았던
1: 전혀 투명인간
2: 기억인데.
1: 아닌데?
2: 근데 뭐 동창들의 기억은 다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호감 가는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들어서 어릴 때 저를 돌아봤을 때 좀 잘난 척하는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0: 진짜?
1: 예를 들어주세요.
2: 그냥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좀 사춘기 빨리 온 애들처럼 인간들이란.
1: 음악 되게 어려운 거 듣고.
2: 좀 시니컬한 역으로 팝송 듣고 막 어린애가.
0: 그랬구나.
2: 다들 이문세 선배님 이런 거 들을 때였는데 혼자 막 아하 이런 거 듣고. 막.

0: 너는 이런 거 모르지. 아, 아니야 그냥.
1: 우리 윤주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셨어요?
0: 저 진짜 소심하고 진짜 조용하고 안문으로 절대 못 들어가고. 아, 좀 심했어요 저. 그래서 정말로 제가 반에 있는 거를 거의 몰랐을 거예요.
1: 그럴 외모는 아닌데. 초등학교 때 눈이 네. 이렇게 땡그란.

0: 어떤 것도 있어요.
1: 아, 약간 뭐랄까.
0: 근데 잘 치지도 않았는데.
1: 2층 집 소녀 같은 느낌이구나.
0: 아니요, 그냥 귀신처럼 있었어요.
1: 다들 뭐 이렇게 트집어 해가지고.
0: 어떠셨어요?
1: 아, 저요?
0: 네, 네. 완전 인기 많았죠.
1: 제가 하나
2: 기억 딱, 나시죠?
1: 제가 딱 한 마디만 드릴게요.
0: 왕자?
1: 졸업할 때 네. 보통 이제 중학교 가면 네. 반이 헤어지니까 네. 뭐 이제 인기 많은 애들은 그 걔 책상 밑에
0: 편지 막 들어
1: 편지 엄청 넣잖아요. 네. 단 한 장의 편지가 없었습니다.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나중에 좀 서럽더라고요.
0: 그 막 질투 나가지고 누가 다 빼돌린 거 아니에요?
1: 아니, 절대. 그만큼 저야말로 유령처럼 다녔습니다.
0: 유령 같은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거다 보다.
2: 유령 셋이 모여서
0: 외로워서 음악 하나 보다. 아침,
1: 네. 우린 모두가 외로운 사람들. 네. 자, 12페이지에 네.
0: 12페이지. 아, 네.
1: 어떤 사람의 얘기 점점 이제 이 코너를 기대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참여 방법부터 좀 알려주시죠.
0: 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사랑 사연 소개할 예정이고요. 오늘 아침 홈페이지 어떤 사람 A 게시판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철저히 익명 보장하고요. 단 사투리 연기가 특화됐기 때문에요. 지역은 밝혀주셔야 한답니다. 네.
2: 사연 소개되시면 따릉이를 타고 다녀도 혹할 수밖에 없는 고가의 선물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보내드립니다.
1: 야, 따릉이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진짜.
2: 자전거에 블랙박스 많이 달거든요 사실.
0: 아 진짜?
2: 네. 따릉이는 모르겠는데.
1: 아 그치 따릉이는 네. 뭐 국가에서 네. 운영하지만.
0: 근데 그거에다가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 헬멧에다가?
2: 자전거에도 그 전후방 달 수 있어요.
0: 오, 이야. 근데 위험해요 진짜 자전거.
1: 그렇죠.
0: 네.
1: 자 교통사고는 아무튼 뭐 저기.
0: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가지고 이 블랙박스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 없겠죠?
1: 그렇죠.
2: 안전도 보장해주는.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지금 초등학교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0: 네.
1: 그 오늘의 A가 좀 멀리 거슬러 가나 봐요.
0: 40대 후반이시래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기억 날 정도잖아요.
1: 그러니까 뭐 아무튼 초등학교 때 인연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0: 네.
1: 사실 초등학교 때가 제일 좀 그 뭐랄까 이제 좀 간질간질하게 이성의 눈 뜨고 그럴 때 아닌가?
0: 초등학교 때 눈 뜨셨어요?
1: 네.
0: 되게 빨리 뜨셨다.
1: 좀 빨라요. 두 분 아는 척 아닌 척하네요.
2: 아니 저는 남녀공학이었던 시절이 초등학교밖에 없어서 그래. 이런 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그때밖에 없었던
1: 나도.
2: 것 같아요.
0: 그러면 진짜 경미 언니.
2: 그러니까. 아니라고.
1: 아니라고.
2: 아니라고. 많이 싸웠다고. 티격태격 했다고요.
0: 아니구나. 네. 네.
1: 안 친하면 싸움도 안 하는데 그치. 자 그러면 BGM과 함께 오늘의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 전 이 노래만 들으면 생각나는 가슴 절절한 사랑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우리 반으로 한 남자아이가 전학을 옵니다.
1: 자자자 조용조용 반장 면학 분위기가 오늘 왜 이러지? 자 우리 반으로 전학생이 왔다. 이름이 아 뭐였더라? 저 What's your name?
2: 아론 아론 배.
1: 그지 그 아론 맞는데 그 아론 말고 그 한국 이름 있잖아.
2: 어 my name 윤호배.
1: 맞다 그래. 자 호배 이 친구 이름은 윤호배다.
0: 선생님 이름이 호배라니요. 아까 미국 이름이 아론 배라면서요. 어. 그럼 윤호배가 아니라 배 윤호겠죠.
1: 아 그래. 배윤호 그래 배윤호는 미국에서 왔고 아버지가 아마 그 항공과 그 비행기가 아무튼 저 그쪽에서
2: aerospace engineering
1: 그지 저기 에어로스페어 타이어 아무튼 공과대학교 교수님이라서 미국에서 지금까지 쭉 자라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데 야 이게 지금 나도 영어를 못하는 어떻게 되겠지. 자 박수 아.
0: 미국에서 왔다는 김래원을 닮은 그 친구 주변에 아이들이 몰려들었지만 말을 걸 수가 있어야죠. 그땐 중학교에 가서 처음 알파벳을 배우던 시절이었거든요. 윤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한국말이 서툴렀고 담임 선생님 또한 영어를 못해서
1: 자자 주목! 저...

0: 다음 주에 장학사님 오시는 거 다 알고 있지? 지금부터 왁스 청소를 할 거니까 오늘 가면 집에서 걸레를 만들어 온다. 알겠어? 그리고 윤호, 그러니까 넥스트 투모로우 장학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니 저기 스쿨 CEO 아자 됐고 자 아무튼 걸레가 저기 크린 타월 아 됐다 윤호 노리슨 저 못 들은 걸로 하고 자
1: 윤호에게는 청소도 안 시킬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노타치 윤호는 존댓말 반말도 구분을 못해서
2: 선생 어디가 왜가
0: 윤호야 반말하지 말라니까 선생 아니고 선생님
2: 선생님 이거 뭐야
0: 이거 뭐예요 해야 된다니까 아 미치겠네 얘가 진짜
1: 담임선생님은 한참 어린 제자의 반말에 속 터져했지만 나중에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간다면서 틈틈이 윤호에게 영어를 배우기도 했어요 암튼 그런 윤호가 유일하게 아이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농구 그때 당시 슬램덩크와 길거리 농구가 대유행일 때인데 윤호는 미국에서 와서 그런가 농구를 진짜 잘했어요 잘생긴 데다가 아버지는 교수 미국에서 왔지 영어까지 잘해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윤호에게 완전 반했죠 우유 빛깔 배윤호 사랑해요 배윤호 당연히 경쟁자는 차고 넘쳤고요 그 와중에 저희 반에 수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니 이 지지배가 영어를 좀 하는 거예요
3: Hey Aaron What's your hobby?
2: Hobby? What? Hobby?
3: Okay, hobby. For example, bicycle, watching movie, 음악 감상.
2: Oh, I got it. What do you do for fun? Let's see.
3: Aaron, what's your favorite color?
2: 수진이나 저나 발음 비슷한데.
0: 그러니까.
2: 수진, 퀘스천 하고 왜 answer 안 들어?
3: 그건 말이야. 나는 질문만 연습했어. 대답은 뭐 들어도 몰라.
4: 수진이 저 분류 같은 지지배. 나는 알파벳도 모르는데 언제 저렇게 영어를 가만한도?
1: 당시 제가 피아노로 음대에 가는 게 꿈이라 공부랑 담 쌓고 살았는데 엄마 나 영어 교재 사줘 영어 할 거야 나 영어 엄마 전화 그 전화 영어 하는 거 있대 나 그거 시켜줘 전화 영어 그때부터 윤 티처 영어 교실 교재와 테이프를 세트로 구입해서 자는 시간 빼고 영어만 했어요. 2년 만에 영어를 거의 마스터했죠. 영어는 늘었지만 윤호에게 직접 말을 걸진 못했어요. 언제고 윤호가 말을 걸면 꼭 유창하게 대답을 하리라 다짐을 했죠. 윤호 눈에 띄기 위해 영어 말하기 대회도 나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어를 마스터할 때쯤
2: 럴수 조각화 안 들고 왔다. 야, 나 좀 빌려줘. 알지? 끝나고 떡볶이 사줄게.
1: 준호는 한국어를 잘하게 됐다는 슬픈 사실. 우리는 각자 다른 중학교를 갔고 고3 때까지 저는 윤호를 좋아했습니다. 8년간의 짝사랑. 일단 중학교 땐 옆 학교라 토요일 버스에서 볼 수 있었고요. 막 메일 생기기 시작했을 무렵 윤호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했어요. 영어로요. 윤호는 한국말을 잘하는데 왜 굳이 영어로 보내는지 모를 저의 롱롱 영어 편지에 윤호는 영어 작문 시험을 채점하듯 답장이 왔어요.
2: Your 영어 실력 pretty good.
1: Pretty good. 뭐 그 말도 왜 그렇게 좋던지요. Pretty랑 good 둘 다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남사친을 통해 발렌타인데이나 생일에 선물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집요한 면이 있어서 그 초콜릿을 남사친이 중간에 슈킹할까봐 굳이 윤호에게 삐삐로 잘 받았다고 음성을 남겨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착한 윤호는 삐삐 음성을 남겼죠.
2: 초콜릿 잘 받았어. 정말 고마워. 화이트데이 때 나도 사탕 보낼게.
1: 물론 사탕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뭐 3월이면 신학기고 바쁘니까 까먹을 수 있죠. 사실 제가 학년이 올라가도 윤호의 소식을 계속 들으면 정말 점점 더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쌤이었는데 윤호가 우리 아버지가 있는 학교로 들어갔고 고1 때는 우리 아빠가 윤호의 담임선생님. 이것이 운명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아버지께 듣는 윤호의 소식은 저를 더 설레게 했습니다.
0: 윤호는 말이다. 참 예의가 바르고 이번에도 국어 빼고는 1등을 했지 아마. 어머니도 전에 한번 학교에 오셨는데 참 인물이 좋으시고 교양 있고
1: 시어머니 자리도 퍼펙트. 아주 나이스. 고이가 되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또 줬거든요. 윤호에게 삐삐가 왔어요.
2: 와, 윤주야, 초콜릿 잘 받았어. 근데 우리 이제 고2잖아. 너도 이런 거 보내지 말고 공부 신경 좀 써. 공부 꽤 못한다며?
3: 어머.
2: 수능 끝나고 내가 연락할게. 우린 지금 공부에 신경 쓸 때인 것 같아.
1: 그 음성 메시지에 저는 진짜로 크나큰 충격을 받고 윤티처 영어 교실로 영어 공부를 하던 때 마냥 진짜 자는 시간 빼고 공부를 했습니다. 윤호 정도면 스카이 가겠지? 나도 그 근처라도 가야지. 인서울 해야지. 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윤호에 걸맞는 대학에 가리라 수능 때까지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수능은 제가 받아본 점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어쩌면 윤호가 가는 대학에 넣어볼 수도 있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
0: 예, 너 배윤호 알지? 그 친구라 그랬잖아. 그 아버지 교수고.
1: 오, 알지 알지 알지. 왜 왜? 만점 받았대? 왜 왜?
0: 아니, 그 녀석은 저 수능도 안 보고 말이야. 미국의 수능 저기 SAT라고 있대. 그걸 쳤다던데. 그래서 텍사스 어디더라? 뭐 휴스턴인가 오스턴인지 거기로 갔댄다.
1: 이 무슨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식이란 말인가. 분명히 수능을 치고 만나자 해놓고 텍사스로 날랐다니. 내가 지 때문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야속한 색.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지병 구석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외삼촌이 시카고에 살고 계셨는데 엄마 엄마 나 시카고로 유학 보내줘. 외삼촌한테 갈게. 시카고 시카고.
2: 이게 또 왜 이래. 시카고가 대전도 아니고 뭔 소리야.
1: 엄마 엄마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되고 싶어. 글로벌 글로벌.
2: 너는 시카고랑 텍사스가 얼마나 먼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이 집이야. 밥상에 수저 하나.
1: 예, 찾아보니 2000km가 넘더군요. 윤호가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 여기며 저는 또 집요하게 윤호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윤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국 갔다더니 영어더군요.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2: 나 여기 유학생이랑 눈 맞았어. 두 살 누나야. 이런 연락 굉장한 부담? 스탑 해줬으면 플리즈.
1: 윤호가 텍사스로 날랐던 소식에도 안 나던 눈물이 유학생 누나랑 사귄다는 말이 어찌나 나던지요. 콸콸콸. 결국 저도 대학에 가면서 윤호를 서서히 잊어갔지만 덕분에 저는 영어 선생님이 됐네요. 대학 갈 때 보니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영어더라고요. 그냥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스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호호 할머니가 돼 또 윤호를 보게 된다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을 것 같아요. Dear Aaron, 윤호야, 넌 어떻게 지내니? 분명 멋진 가장이 됐을 거야. 알파벳도 모르던 내가 너 덕에 영어 가르치고 있다. 내가 널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가끔 5년에 한 번쯤 내 생각해주면 좋을 텐데. 넌 그런 존재야. 잊지 말고 항상 건강해. 신청곡은 윤호가 엑스제팬을 무지 좋아해서 저도 엑스제팬 노래만 들었거든요. Crucify My Love나 Endless Rain 듣고 파요.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0: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자, 에론 페가 좋아했던 엑스제팬의 엔들리스 레인이었고요. 자, 오늘 어떤 사람 A. 아, 정말 두 분의 열현 덕분에 아닌가? 열현 덕분에 아, 제가 뭔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1: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네요.
2: 그러니까요.
0: 아, 근데 윤주 씨 활약 때문에
2: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전 선생님도 너무 웃겼고 아버지가 특히 매력이 좀 넘쳤어요.
0: 아, 그래요?
2: 네. 위험이 있었어요.
1: 근엄한 아버지.
2: 네.
0: 자, 아무튼 오늘 사연 주인공께는 자전거에 달아도 아무 부담이 없는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 하셨는데 저희 막내 작가님, 네. 우리 혜진 작가님이 사연자분과 조금 더 디테일을 위해서 네네. 통화를 하셨는데 아직도 이 윤호 얘기가 나오면 그 설렘이 묻어났대요.
2: 아니 근데 이게 잠깐 초등학교 때만 그런 거면 또 그럴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치. 연락을 한 거잖아요.
0: 지금도 뭐 5년에 한 번씩 생각해달라고.
2: 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신기한 것 같긴 해요.
1: 진짜 익명의 중요성이 돋보이는 사연이네요.
0: 그렇고
2: 그치, 맞아.
0: 이미 사연자분은 결혼을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나 빡시게 영어를 하셨는지 윤티처 영어교실로 2년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다라고 영어 선생님이 되셨다는데
2: 그러니까요.
0: 나 미국서 6년 넘게 학교 다녔는데 아직도 영어 하려고 그러면 막 손발바닥에서 땀이 막 이렇게.
2: 그럼요.
0: 야, 대단한 분이십니다, 정말.
1: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만든 케이스잖아요, 이거야말로.
0: 그러네.
1: 이게 너무 좀 위대해 보입니다.
0: 위대합니다, 진짜. 네. 근데 아까 경미는 저기랬다며.
1: 경미 도대체 이 라디오에 이름이 몇 번 언급되는 거예요?
0: 아, 나도 있어 몇 명. 근데 초등학교 때 누구 좋아하면 진짜 꽤 오래 가지 않아요?
2: 그쵸. 기억이 좀 남긴 하죠.
0: 나는 그 이제 직접 사귀진 않았는데 그 제가 좋아했던 여학생이
2: 네네.
1: 이름 한번 시원하게 한 번.
0: 아니 서 씨까지는 얘기할게. 서 씨.
2: 아, 경면이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0: 서 씨 성을 가진 두 미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 집에서 가까웠어요, 집이.
2: 네네.
0: 내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 집 현관을 이렇게 대문 열려 있길래 보는데 애들 운동화가 막 몇십 켤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생일에 애들이 초대를 받아 있는데 나는 초대를 못 받았어.
1: 어떤 사람의
2: 사연 보내세요. 50만 원.
1: 그냥 자전거 타고 블랙버스. 지나가는 사람.
0: 나는 그냥 진짜 지나가는 네. 배역으로.
2: 너무 속상했겠다, 근데.
0: 아니, 그냥 약간 뭐랄까 서글픔. 그런 아무튼 끝내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는 뭐 나의 존재를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2: 근데

0: 편지라도 좀 써보거나
1: 아니,
0: 이런
1: 그런 거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런 건 안 해요.
2: 그분은 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네. 그 소년이 윤상이었다는 거를 아시지 않을까요?
1: 모를걸요.
0: 에이 알걸요.
1: 내가 티를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그리고 아. 반이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어요.
0: 아 같은 반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은 저기 생일 파티 초대 안 했겠네요.
1: 그렇죠.
2: 네. 네. 아 초대할 이유가 없네.
1: 없어.
0: 없었네.
1: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애.
2: 어, 남의 집은 뭐로 쳐다봐요. 상관도 없는데.
0: 그 약간 이상하기도 하네요 진짜. 아,
1: 그냥 뭐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좀 이제 좋아했었던 네, 그런 네. 그게 느껴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랑이 나에게 남긴 것이라는 주제로 뒷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1: 네.
0: 영업사원 오빠 만나서 부평일 때 골목이랑 골목 다 한다. 뭐 혹은 남자친구네가 양양시장에서 한약재를 팔았거든요. 오가피 감초 갈근 당근 딱 봐도 구분 가능하다 등등 사랑은 떠나가지만 나에게 남은 능력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야.
2: 네, 소개되신 분 중 다섯 분 뽑아서 올리브오일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드리고요. 공짜인 미니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자, 이분은 사랑을 떠나보내고 노래가 늘었다라는 분입니다. 에일리입니다. 노래가 늘었어.

자, 에일리 노래가 늘었어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자는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그 남자 때문에 영어가 늘었고

0: 선생님의 삶을 살고 계시고요. 이동화님은 저에게는 참 많이 엄격한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특히 사진 찍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더 예쁜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도 혼났고 근데 어느 순간 혼나다 보니 사진이 수준급이 됐고 지금 사진 동호회에서 사진을 찍고 인물 사진 잘 찍는다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답니다.
1: 이런 분들 근데 제 주변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특히 그 합정 쪽에 벚꽃 되게 예쁘게 피는 길이 있어요.
2: 오, 그렇죠.
1: 그때 제가 그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아저씨랑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0: 역시 대표님다운
1: 아니 이사갈 때가 돼서
3: 마포구에 집 보러 다니시 건물 보고 다니신다고
1: 저집 얼마예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앞에 그 이렇게 남자분이 길에 나와가지고 여자분 사진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 왜 길에 나와 있어 위험하게 라는 생각과 함께 아유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는 연주자분인 거예요. 그래서 차마 거기서 아는 척을 못하고 문자로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니까 한 번 만날 때마다 200장, 300장을 기본으로 찍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자분이 이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약간 사진으로 인플루언서 같은 걸 하시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잘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찍어주다가 결국에 지쳐서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난 친구는 그냥 기본빵으로 이제 사진을 잘 찍는 거예요, 친구가.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러니까 너무 만족하면서 잘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0: 이야.
1: 근데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
0: 사진이 또 그렇게 그렇군요.
1: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5818님은요. AO 범티스파리 힙합 음악에 프로듀서급으로 빠져있던 남친.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힙합 공연만 가고 옷도 그렇게 입고 비싼 나이땡 운동화 용돈 모아 샀어요. 그때 제 나이가 21살. 저에게 여전히 취향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발라드 좋아해요. 힙합 아주 끔찍이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6살 우리 아들 패션이 힙합 전사가 되어있네요. 남편 눈 감아.
0: 아, 그 취향을 아드님한테
3: 본인도 모르게,
0: 본인도 모르게
3: 하고 있는 거죠.
0: 근데 6살 아들이 힙합 패션
1: 이쁘죠.
0: 이쁘죠.
1: 맞아요. 이뻐요. 이뻐요.
3: 귀여울 것 같은데.
1: 네. 남편이 아들이 입었는데 좋아하겠죠, 그래도.
0: 그치. 네. 남편 뭐 눈 뜨세요. 괜찮습니다.
3: 네. 좀 크게 입히면 애가 좀 더 커도 입을 수 있으니까.
0: 그게 중요하죠.
3: 어떻게 보면 되게 생산적이다.
0: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3: 8540님.
0: 네.
3: 산악회에서 만난 그녀. 물론 저도 산을 좋아해서 제 발로 들어간 거지만 당시 한국 100대 명산 완주하는 게 유행이라 주말마다 산만 올랐어요. 사진첩에는 둘이 함께 정상 표지석에서 찍은 인증샷만 가득합니다. 독사진으로도 찍어놓을 걸 후회 중입니다.
0: 잘 안 된 건가요?
3: 그렇죠. 헤어지고 나면.
1: 요즘에 AI 잘 지워줍니다.
3: 그러니까요. 저도 읽으면서 그 생각 했어요. 지우고 쓰시면 됩니다.
1: 그치.
3: 추억으로 남겨야죠.
0: 와 진짜 좋은 세상이다.
1: 그러니까요.
0: 그런 일이 있었다.
3: 아니 혼자 찍으러 이걸 다시 올라갈 순 없잖아요. 아무리 산이 그치. 좋아도.
0: 네. 그 아무튼 지금 소외된 분들께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 오일 드리도록 할 테고요.
1: 네.
0: 김성무님은 구 여친이 급식 영양사 하셨대요. 그 사랑이 지나간 후 저에겐 전국에 밑반찬 잘 나온다는 맛집 리스트. 그러니까 영양사는 메인 요리보다 밑반찬 잘 나오는 곳을 다 선호하더라고요.
3: 그렇겠구나.
0: 네, 급식에 써먹어야 돼서. 그래서 제철 식재료를 챙겨 먹는 고급진 입맛만이 남았습니다. 뭐든 잘 먹던 제 입맛을 이렇게 까탈스럽게 해놓고 떠나버린 그녀.
1: 야 이거 근데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 한 명 있는데 제 친구는 그 좀 고급 문화를 알려줬어요 남자친구가. 고급 문화라는 건 이제 뭔가 이렇게 맥주를 좋아했는데 위스키를 알려준다거나 와인을 좀 알려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곳을 이렇게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 친구는 돈을 쓰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3: 못 돌아가지. 맞아요.
1: 그래서 비싼 와인에 굉장히 이렇게 좀 빠져 있다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0: 그럼 못 돌아간다 그러던데.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소주나 이런 쪽은 아예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놓고 떠나가 버렸구나.
1: 그러니까 돈만 쓰게 하고.
0: 그러니까
3: 이렇게 참. 많은 영향을 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누구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걸 젊을 때는 근데 그걸 참 가벼이 여기죠.
3: 그러니까요.

0: 이게 서로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젊을 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나이 들면 결국 그 만남이 자기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신의 자아를 마주하게 될 텐데.
0: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다 빚어놓은 게 지금의 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1: 무섭다. 여러분.
0: 무서울 건 뭐.
1: 신중하십시오. 만남에.
0: 만남? 연애는 신중하게.
2: 진짜?
0: 결혼은 더 신중하게.
2: 맞아요.
1: 기대했는데. 연애는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0: 더 신중하게.
1: 더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2: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네.
0: 엄청나게 깊이 동의하시는데 뭔가 사연이 있나 봐요?
2: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0: 신중하게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2: 다들 조심해.
1: 그렇습니다. 가벼운 만남 그런 거 없습니다.
0: 네.
1: 자, 광고 듣고 오죠. 네.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자, 오늘 어떤 사람 A는 그 사랑이 나에게 남긴 것에 대한 이야기 받고 있었습니다.
2: 네.
1: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윤재 씨.
2: 네. 코코레몬님인데요. 전남친 어머니께서 만두 전골 가게를 하셨어요.
0: 아, 만두
2: 만두가 인력 싸움인 거 아시죠?
1: 왜?
2: 누구든 손만 있으면 빚어야 합니다. 저도 주말에 가서 만두 빚는 알바 엄청 했거든요. 명절에 시댁에서 만두 빚을 때마다 시어머님을 앞에 두고 다른 어머님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빚는 거 아니라고요. 만두 숨구멍 제발 남겨두시라고요. 아니면 터져요.
3: 그렇지. 숨구멍 있어야 되죠.
1: 알고 있었어요, 준호 씨는?
2: 그럼요, 그럼요.
3: 만두 아주 좋아합니다.
2: 아~ 네. 아~
3: 직접 빚은 건 몇 번 안 되지만 네. 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고 있죠.
1: 빚어는 아~ 봤구나. 네. 그 숨구멍은 어디다 둬야 돼?
2: 그냥 젓가락이나 좀 얇은 걸로 이렇게.
1: 아~
3: 진짜 프로들은 이거 처음에 이렇게 꼬을 때 네. 그때 이제 꽉 누르지 않고 살짝 이렇게 열어놔요.
2: 아~
3: 그런 냉면집, 좀 좋은 냉면집 가면 나오는 평양식 만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3: 자세히 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야, 오늘 혹시 점심으로 만두 드시는 분들 한번 숨구멍을 찾아보십시오. 배고프다. 자, 아무튼 두 분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2: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끝곡은 옥상 달빛의 인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소 두 번째 마음 노은정입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그들이 내 가치를 못 알아본 거지 쿨하게 넘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내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방어하는 것이기도 해요. 치열하게 애쓰지 않은 척 또 상처받지 않은 척 마음을 포장하는 거죠. 그보다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속상해. 내 마음을 스스로 알아주고 다독여주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2: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당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나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새해만 되면 다이어리 장만하는 분들 계실까요? 그런데 아마 그중 대부분은 2월, 3월이 지나고 나서 백지로 남겨두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은 그 대상보다도 새로운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몇 달 지나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나 봅니다.

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새로운 것이 주는 신선함 그거 너무 잘 알죠.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경험 라디오에서도 그런데 하실 수 있잖아요. 음악으로 같이 채워갈 페이지 오늘도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6일 화요일 브런치 카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스티비 원더의 Sir Duke 같이 듣고 왔는데요. 스티비 원더가 음악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듀크 엘링턴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하네요. 뭔가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멜로디 같아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저도 아주 푹 쉬고 돌아온 것 같아요. 이번은 3일간의 연휴 중 절반은 못 잠잠 자면서 보낸 것 같아서 제 잠을 하루에 10시간, 이게 뭘까요? 한 12시간 이상 잔 것 같네요. 또 이번 주는 그런데 금요일이 한글날이어서 또 평일이 3일이잖아요. 한 주가 빠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요즘 시간이 빠르다는 말을 정말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중 하나가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점 같은 데 가면 다이어리 벌써 팔더라고요. 2027 다이어리. 근데 저도 이거 작가님이 써주신 거지만 딱 제 얘기를 써주셨더라고요. 저도 한 열심히 한 두어 달, 세 달 정도 다이어리 적고 나면 그 이후 페이지들은 다 백지거든요. 혹시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까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신 걸 보니까 아, 저와 비슷한 초심이 강한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노트 첫 페이지 적을 때만큼의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그럼 성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거든요. 요즘엔 저는 다이어리를 잘 안 사고 회사에서 주는 다이어리로만 쓰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저희 어머니 말씀 한번 곱씹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다. 나중에 또 생각나실 때 찾아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잠시 후에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7: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GOD의 보통날 듣고 와서 라이브 카페로 찾아오겠습니다. 보통날 띄워드릴게요.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숨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0: 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합니다. 라이브 카페 출발해 볼게요. 오늘 라이브 카페에서는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편안해지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성악가 한 분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바로 이야기 나눠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악가 김성윤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여기 카메라 바라보시면서 우리 네. 브런치 카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인지 간략히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톤 김성윤이라고 하고요. 성악 이제 전공을 해서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면서 보컬 트레이너 쪽으로 좀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너튜브에서 성악 레시피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1: 네,
0: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혹시 오늘 한번 김성윤 성악가의 그 목소리 들어보시면서 잘 가르치실 것 같다, 이분 믿을만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너튜브 성악 레시피 구독도 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악가 김성윤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성악을 전공하신 계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 제가 이제 사실

0: 부끄럽지만
1: 네.
0: 학창 시절에 이제 딱히 이렇게 장래 희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1: 아 그래요? 네.
0: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성적이 좀 그냥 되는 그런 곳에 맞춰서
1: 네.
0: 그냥 이렇게 전문대를 그냥 들어갔었는데
1: 네.
0: 그러고 나서 이제

0: 이제 저녁하고 나가서 뭘 하면서 살까?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뭔가 자기 이렇게 꿈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그때 좀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제 후임이 형 이렇게 제가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노래는 못 부르는데 그냥 좋아했어요. 가요 듣고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했어서
1: 네.
0: 그러면 형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뮤지컬 배우 해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근데 제가 뮤지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뮤지컬이 뭐야? 이러고 나서 이제 그 휴가 때, 첫 휴가 때 이제 뮤지컬을 혼자 보러 가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일단은 내가 노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악을 한번 먼저 시작해보자 하다가 이제 성악을 시작했는데 또 성악도 굉장히
1: 재밌었어요?
0: 재밌고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때부터 이제 쭉 하게 됐습니다.
1: 와, 뭐 여러 이긴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0: 네.
1: 신기한 게 노래를 잘 못했다고 하셨어요.
0: 이게 근데
1: 그건 아니지
0: 제가
1: 않을까요?
0: 근데 이게 제가 레슨을 하면서도 레슨생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1: 안
0: 에이
1: 믿어요?
0: 그래도 선생님은 뭐 이렇게 좀 가진 게 있었다거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진짜 노래 거의 처음 시작할 때쯤에 녹음해 놓은 레슨 때 녹음해 놓은 그걸 들려줘요 그때.
1: 아, 그래요?
0: 그럼 이제 다들 용기를
1: 내세요?
0: 예, 아 이게 되는구나 하면서
1: 음치셨던 거예요?
0: 저는
1: 아니면은
0: 음치 박치고 악보를 일단 볼 줄을 몰랐어요.
1: 아, 안 믿기는데.
0: 거짓말 같죠. 근데 정말로 그래서
1: 네.
0: 저는 23살 때 제가 성악을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1: 네.
0: 23살 때 전역해서
1: 그러면은 일반 성악가분들에 비해서 많이 늦은 편인 거죠?
0: 엄청 늦은 거죠.
1: 네.
0: 엄청 늦게 시작을 그때 한 거니까
1: 그쵸?
0: 학교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때
1: 그쵸?
0: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동네 진짜 어린이들 다니는 피아노 학원 가서 악보 보는 법부터 저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칠 줄도 몰랐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네.
0: 그 정도로 약간 좀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성할 때막 아아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1: 네.
0: 전그 음을 못 맞췄어요 처음에. 아예 음감이 없었어 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도 제가 과거에서부터 이걸 쭉 봐왔잖아요.
1: 성악을 시작하기 전부터
0: 그건
1: 알던
0: 아닌데 그 녹음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를 하는 또 중간에 계속 제 실력이 늘 테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확실히 하면
1: 아,
0: 되는구나
1: 그래요?
0: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 전 진짜 궁금한 게
0: 정말.
1: 그 레슨 성악 처음 도전하셨을 때그 녹음본이 너무 궁금해요.
0: 아 근데 제그 유튜브 채널에 제가 어떤 영상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제가 전후 막 이래가지고
1: 비교
0: 짧게 막
1: 영상?
0: 올려놓은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찾아봐야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1: 이렇게 너튜브 홍보도 하시네요.
0: 아 그러니까 꼭 들어가서
1: 네, 저도 궁금한데
0: 네
1: 방송 끝나고 성악 레시피
0: 네
1: 너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볼게요.
0: 알겠습니다.
1: 사실 저도 굉장히 음치여가지고 사실 이게 좋아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 그거를 꾸준히 하면서 즐길 수 있는데 저는 그 정도에 훨씬 못 미쳐서 그 앞에 나서는 건 좋아하지만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0: 전 완전
1: 네.
0: 반대예요.
1: 아,
0: 전
1: 그래요?
0: 나서는 거를 너무 떨려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아나운서님이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레슨을 할때 성우분들이랑 아나운서분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이 말할 때의 이 발성이 좋다라는 거는 또 노래할 때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아마 제가 레슨을 해보면서 이제 본인이 음치여서 이 음치를 그 치료받고 싶다라고 해서 오신 분 중에 진짜 음치였던 분들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저도 나중에 잠시 후에 한번 진단 좀 해주세요.
0: 네. 그러면
1: 네,
0: 노래 한곡 하시나요, 오늘?
1: 그거는 방송 이렇게 내려갔을 때 해볼게요,
0: 네,
1: 한번.
0: 알겠습니다.
1: 네, 김성현 성악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8363님께서 문자로 어서 오세요. 이 시간만 기다렸다고 잘생기셨다고 보내셨고
0: 감사합니다.
1: 0449님께서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성악하기에 딱인 목소리 같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 댓글도

0: 이렇게 오픈돼 있으니까요. 성악에 대해서 궁금하다. 진짜 음치 탈출을 할수 있는 거 맞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은 김성윤 성악가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문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133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뮤지컬을 꿈꾸시다가 성악을 먼저 배우게 보게 됐는데
1: 네.
0: 성악도 재밌어서 쭉그 길을 걸으신 거잖아요.
1: 네네.
0: 근데 뮤지컬이랑 성악은 조금 비슷한 그 발성이 쓰이는 건가요?
1: 네, 많이 비슷한데 어떤 좀 추구하는 게 확실히 좀 다른 게 요즘 성악은 또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원래 성악이라는 거는 음향 장비의 도움 없이 정말 사람의 이 몸만으로 멀리 있는 그큰 극장을 채워야 되기
0: 아,
1: 때문에
0: 성악은
1: 그렇죠.
0: 마이크를 안 쓰는
1: 그러니까
0: 건가요?
1: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0: 네.
1: 요즘 이제 시대가 사실
0: 바뀐.
1: 너무 미디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요즘에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발음 부분이나 이제 뮤지컬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마이크를 쓰니까 조금 더 이런 발음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또 많이 비슷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정말 뮤지컬 배우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어떤 유튜브 라고 했었나? 예,
0: 네.
1: 그런 채널이나 막 이런 걸 보면 이게 약간 가끔씩 성악 노래를 막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너무
0: 잘하세요?
1: 훌륭하게 하신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 구분이 많이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오, 뮤지컬 배우 하셨어도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1: 저요? 아,
0: 네.
1: 근데 또 제가 아까 음치 박치라고 했던 것처럼 또 몸치여가지고 예, 가진 게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0: 아이,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오늘 성악가로서 브런치 카페에 나오셨잖아요.
1: 네.
0: 아이, 가진 거 하나도 없으시지 않으십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김성윤 성악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수다를 좀 오래 떨었는데 오늘 우선 1부에서 첫곡 들어보고 싶어요.
1: 아,
0: 오늘
1: 네.
0: 처음으로 준비해 주신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윤학준님의 마중이라는 한국 가곡인데요. 이 노래를 제가 선곡한 이유는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냥 잔잔하고 그런 노래를 가져오긴 했는데 그냥 좀 대중적으로 성악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악이라고 했을 때 뭔가 되게 딱딱하고 뭔가 이런 노래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성악 노래 중에서도 약간 대중가요처럼 뮤지컬처럼 그런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노래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그러면 그 윤학준 작곡가의 마중이라는
1: 네.
0: 노래, 김성윤 성악가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너무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아까 긴장된다고 하시더니
1: 지금도 긴장됩니다.
0: 진짜요? 예. 긴장하고 계셨어요?
1: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0: 전혀 티 안 나는데 루시파이님께서 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을지 느껴진다고 멋지십니다. 그 댓글 남겨주셨고요.
1: 와, 감사합니다.
0: 그리고 2904님께서 가을에 이런 가곡이라니 아, 날아갈 것 같아요. 좋아요. 엄마랑 다 같이 어머니랑 다 같이 감동 중이시라고. 야. 8363님 첫 곡부터 너무나 소름 돋는다고 마중 대박입니다. 100점입니다. 어머머. 이렇게 주셨어요.
1: 이렇게 100점. 다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그 마중 김성유 성악가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아까 그 뭐 네. 샤이한 성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성악은 무대에 서는 거는 괜찮으신 편인가요?
1: 사실 지금도 저한테는 계속 도전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지금 여기 이것도
0: 멋진 말인데요.
1: 아 그래요? 네. 진짜 매번 진짜 저한테는 좀 도전이고 근데 이제 참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또 너무 막 긴장되고 그렇게 한데 그쵸.
0: 막상 서면?
1: 서면 또 그래도 재밌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계속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저도 뭔가 공감해요. 뭔가 무섭고 걱정되다가도 막상 서면 또 하게 되고 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슷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김성윤 성악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133으로 남겨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노래도 더 만나보고 이야기도 더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2: MBC FM for you.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8: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에,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김성윤 성악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그 음악 하시는 분들 오전에 뭐 생방송하고 라이브 하시는 거 많이 안 하시잖아요.
1: 네.
0: 물론 지금이 오전이 끝나가는 시간이긴 하지만 네. 오시면서 목을 푸는 네. 방법이 있으셨다던가 뭐 목 관리 루틴 같은 거 있으세요?
1: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0: 네.
1: 제가 그동안은 이러한 어떤 지식이 없이 네. 이런 발성의 지식이 없이 그냥 감각에만 의존을 해서 정말 내 목이 언제 풀릴까
0: 네.
1: 풀리기는 할까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항상 노래하기 전에 그거를 많이 좀 두려워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공부를 좀 깊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제가 알게 되니까 막 여기저기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0: 네.
1: 근데 이제 오면서 이제 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노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호흡 근육들을 풀어준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소리라는 거는 또 성대의 진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또 이제 성대를 좀 잘 붙여주면서 이렇게 소리를 계속 써준다거나 잘 약간 그러면서 오는데 한 2시간, 3시간 걸렸는데 오면서 계속 긴장이 돼가지고 계속 풀면서 왔습니다.
0: 그러면은 물론 노래를 잘 하고 싶은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1: 네.
0: 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잘 하고 싶은데 뭐 일시적으로 목소리 좋아지고 싶다 뭐 이러면은
1: 네네.
0: 제일 쉬운 팁 하나 있을까요?
1: 근데 실제로 제가 레슨을 할 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0: 찾아오세요.
1: 네, 네, 근데 여기서 그냥 그 간단하게 따라해 볼 수 있는 게
0: 네.
1: 코로 배꼽 아래까지 숨이 좀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0: 코로만요? 입 말고?
1: 네. 근데 입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 목이 건조해지니까 그냥 코로 깊게 배꼽 아래까지 숨이 깊게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숨을 마시면
0: 네.
1: 이렇게 이 명치 아래쪽 배가
0: 엄청 부풀어요.
1: 네, 빵빵하게 네. 부풀거든요.
0: 네.
1: 그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뱃고동 소리처럼
0: 네.
1: 볼을 빵빵하게 만드신 다음에 숨을 조금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게 지금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0: 네.
1: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볼을
0: 여러분,
1: 되게 네. 빵빵하게 만들어서 입술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조금씩 바람을 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 네.
1: 그 다음에 여기서
0: 네.
1: 제가 방금 백고동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0: 오, 그 소리 내줘.
1: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이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이 성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밸런스 좋게 진동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0: 목을 풀어주는 거구나, 목 근육을.
1: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근데 워낙 또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0: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1: 근데 이게 실제로 노래를 떠나서
0: 네.
1: 그냥 저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말하거나 이러는 네.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네. 지금 아마 소리로만 들으신 라디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목소리 좋아지고 싶은 청취자분들 계시면 너튜브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그리고 성악 레시피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방금 한 라이브는 브런치 카페에서 뒤로 가기 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이거는 뭔가 고급 기술 같고 방금 알려주신 거는
1: 그래요? 네.
0: 아 물론 따라하기 쉬운 거지만 누가 알려줘야 할 수 있는 그런 거인 것 같고 네. 저는 그냥 쉽게 저도 운전하면서 아침 뉴스
1: 네, 그쵸.
0: 7시에 하거든요. 네. 그때 출근할 때 그냥 이러면서 허밍. 그냥 푸는데
1: 근데 네. 저도 사실 오늘 오면서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운서 분들은 진짜 이 발성이 말하는 발성이 굉장히 이렇게 되게 릴렉스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전에 저 이렇게 약간 저는 발성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구경했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약간 되게 차분하게 이렇게 툭 왜냐면은 제가 사실 이제 레슨생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부분이 편안한 위치에서 소리를 내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좀 아침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팁이 있으신지가
0: 사실 없는 저도 잘 모르고 아직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 목 푸는 건 전 허밍 말고 아는 게 없고 그리고 그냥 말을 많이 해야 풀리는 것 같아요.
1: 그것도 맞고 네. 그러면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네. 립트릴이라고 해가지고
0: 립트릴?
1: 네, 입술을 네. 입술 떨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양 볼을 손으로 살짝 눌러 잡은 다음에 네. 그냥 진짜 조금 침이 튈 수는 있겠지만 네. 살짝 그냥 이렇게.
0: 근데 그걸 손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1: 그냥 입술 잘 떨리라고. 근데 이제 이걸 네. 안 하고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이렇게. 그죠? 네. 근데 저는 이 긴장감마저도 빼라고 그냥 약간 이렇게 추천을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는 것만으로도 성대의 근육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스트레칭이 돼가지고 네, 많이 좋습니다.
0: 오늘 레슨비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 아닙니다.
0: 네, 지금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근데 한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1: 그러니까요,
0: 오늘 이렇게 성대 긴장을 푸는 법을 배웠는데 네. 성대 긴장이 한껏 풀리신 김성의 성악가의 한 곡을 얼른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곡 어떤 곡이죠?
1: 네, 이번에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인데 이거는 이미 또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 10월이 됐기도 했고 해서 준비해봤고요. 워낙 유명하고 또 그냥 한 번쯤 또 들어봤을 곡인데 좀 이번에는 날씨에 맞게 또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네요. 또 마침 7811님께서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들을 수 있는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아까 한 20분 전쯤에 문자를 주셨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네, 딱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아이고
0: 그럼 지금 바로
1: 열심히 불러야겠네.
0: 네, 김성유 성악가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이브로 함께 들으실게요.

0: 와, 너무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1314님께서 와, 이 가을에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하시면서 늦게 도전하셨는데 이렇게 멋진 모습이라니 감동이고 커다란 박수 보내드리고 싶다고.
1: 와, 감사합니다.
0: 저도 용기 내어볼게요 라고 131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1: 야,
0: 너무 감동이네요.
1: 파이팅입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도전하셨는데
1: 네.
0: 그럼 더 열심히 하셨나요? 뭐 늦게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1: 근데 일단 다른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 뭐 다른 분야는 제가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성악 분야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초등학교 때부터라든지 중학교 때부터 막 고등학교 늦어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0: 네.
1: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0: 그래요?
1: 누구나 정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르고요.
0: 네.
1: 물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25살 때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때 아까 그 전문대를 다니다가
0: 네.
1: 거기를 이제 관두고 23살 때 성악 23살 6월에
0: 배우기 시작해서

0: 전역을 그때 해서 그때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서 25살 때 이제 1학년이 됐는데 그 대학교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학교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남들보다 한 6년에서 7년 아니면은 5년 짧게는 5년 정도 늦게 시작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 정도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그럼 네. 내가 다섯 배를 해야 동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정말 연습실 집 이거를 그냥 한 수년간 그냥 거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1: 늦게 시작해도 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다라는 거는 근데 그만큼 또 뭔가 진짜 본인의 확고한 의지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뭔가 어떤 해야 돼가 아니라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또 재밌고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 과정이.
1: 그럼 네. 뭐 성악이나 보컬뿐만 아니라 네. 뭔가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 같아요. 늦게 시작할 만큼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하고 싶은 거니까.
0: 그렇죠. 맞아요.
1: 그만큼 더 열심히 하시게 될 거고 열심히 하셔야 네. 된다.
0: 맞습니다.
1: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끝곡을 얼른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갔죠?
0: 네, 엄청 빨리 갔네요.
1: 그럼 오늘 끝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0: 이번에는 시간에 기대어라는 노래인데요. 이거는 바리톤 고성현이라고 하시는 이제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유명해진 노래긴 한데 또 그래도 이제 성악을 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를 수 있는데 네. 또 이런 또 좋은 노래가 있다. 라는 걸 또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시간에 기대요.
0: 네.
1: 김성윤 성악가의 목소리로 라이브로 오늘 마지막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와 너무 잘 들었어요. 가사도 좋은데요, 이 노래.
1: 예, 이 노래 너무 좋고 대중적으로도 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사랑해 주시는 곡입니다.
0: 네, 시간의 기대요. 김성윤 네. 성악가의 목소리로 라이브 함께 하셨고요. 0068님께서 김성윤 성악가님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 그려지면서 눈물이 나네요. 목소리 너무 좋고 멋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은경님 목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지난 날의 일들을 떠오르게 하는 가사도 너무 감동스럽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한 시간 동안 김성윤 성악가와 함께했는데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4: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끝곡으로 검정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 띄워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성윤 성악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아까 긴장도 많이 된다 하셨는데 전혀 그런 내색 전환 느끼지 못했고요. 긴장된 기운이 전혀 안 느껴지셨고요. 오늘 좋은 목소리로 저와 또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 마음을 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오늘 끝으로 우리 브런치 카페 애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6: 일단은 제 이렇게 노래 부른 거를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잘 들어주셔서 일단은, 그리고 말하시는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이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4: 다 따뜻하시죠.
6: 네, 그래서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컬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성황 레시피

0: 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꼭 노래뿐만이 아니라 진짜 꼭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말하는 스피치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놀러와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진짜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꼭 저한테 레슨을 받지 않더라도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달아놨는데 제가 카카오톡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고민 정도는 제가 그냥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또 계시다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또이 브런치 카페 또 청취자분들은 제가 더 신경 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 김성현 성악가의 성악 레시피 너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이 깨톡 링크가 있다고 하니까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청취자라고 하면 더 신경 써 주실 거죠.
0: 그럼요.
1: 네, 목소리에 고민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노래가 아니어도
0: 네.
1: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먼길 인천에서 오셨다고
0: 네,
1: 하는데 먼
0: 맞습니다.
1: 길 함께해 오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또 한번 모실게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김성유 성악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이제 끝곡으로 기다린 만큼 더 검정치마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호의 희망곡 이호석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거울 보시면서 야 이거 주름이 좀 늘었나,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하고 그 겉보습이나 피부관리에 부쩍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최근 건강기사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얼굴 주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몸속의 급속 노화라고 합니다. 아무리 겉피부를 매끈하게 가꿔도 매일 달달한 음료나 과자를 즐겨 먹고 온종일 몸을 움직이지 않아 속 근육과 혈관이 들썩거리면 몸속 시계는 훨씬 빠르게 늙어간다는 겁니다. 내 피부의 노화보다 더 무서운 건 몸속의 급속 노화. 주말에 이것저것 많이 좀 챙겨 드셨을 텐데, 휴일에도 또 챙겨 드셨을 텐데, 오늘 점심 건강식으로 한번 챙겨보시죠.

0: 동안하면 이분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이승환이었습니다. 이승환의 사랑하나요?로 시작해봤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전문 DJ, 분기 DJ, 계절이 바뀌면 찾아오는 DJ. 어제 또 별명 하나 또 지어주셨어요. 명절 삼촌 같은 DJ, 명삼 DJ. 호디, 이번 주 그 김지우 아나운서의 출장으로 인해가지고 인사를 어제 드렸고요. 어제 혹시 휴일이라서 라디오 못 들으신 분들은 또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인사를 다 나눴거든요.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네, 뭐 반가운 인사는 차차 또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음악 듣기 딱 좋은 계절이죠. 이 가을에 정말 듣기 좋은 가을 명곡 백선 준비했으니까요. 혹시 들으시면서 아 이 노래 호디가 이거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허 이거 빼먹었네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을 노래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라는 거 있으면 또 적어주세요. 샵 1533번입니다.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2: 워킷 워킷 안전화.
1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1: 2028번님 캠핑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요. 주말 부부입니다. 오늘 남편이랑 있는데 오늘이 13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모르네요. 남편 몰라요. 신혼 때는 이런 게 참 서운했었는데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또 에이 남편 이머전시예요 지금. 예? 물론 뭐 메시지로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라고 쓰셨지만 아니에요. 예, 이거 서운하다는 얘기입니다. 2028 남편 되시는 분 혹시 방송 같이 듣고 계신가요? 이머전시예요. 네. 자, 빨리 뭐 가까운 맛집이라도 가시던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 살짝 예, 모른 척 하시다가 저녁 때 서프라이즈 선물 또 하나 준비하시던가 그냥 넘어가시면 좀 예,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2028번님 그 따뜻한 마음 너무 좋네요. 예, 부럽습니다. 자, 남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시다는 이 2028번님을 생각하면서 고른 노래 임창정 늑대와 함께 춤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강원도 너무 좋다, 10월 너무 좋다, 축제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좋다라고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7812번님도 그렇고 3855번님도 이제 꽃축제 다녀왔는데요. 주차장 들어가는 길에서 1시간이나 걸렸어요. 조금 지루했지만 예쁘게 핀 가을꽃을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야, 이쁘네요 진짜. 작년에 저도 이 촬영 때문에 이제 꽃축제 그 현장에 갔었는데, 와, 되게 크죠.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리고 또 큰데 나름대로 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어요. 올해도 아마 좋을걸요. 그 다녀온 친구들, 아는 지인, 우리 만두집 하는 친구, 그 친구한테 얘기 들었더니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제뿐이겠습니까? 고석정, 네, 거기 철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집 앞도 좋아요. 뭐 우리 집 앞뿐이겠습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집 앞, 옆, 뭐 코스모스도 너무 예쁘고, 아, 가을은 참 예뻐요. 8914번님도 강릉에서도 ITS 세계총회 합니다 라고 떼우셨는데, 그러게요, 강릉에서 되게 큰 행사 또 하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 4001번님 데이식스의 해피 신청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데이식스의 해피 들어볼까요?

0: 9753번님. 아, 호디 엄청나게 반가워요.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바람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예, 요건 뭐 소개해드리기 좀 그렇고. 아쉬워! 보고 싶어! 라고 또 소리 질러 주셨습니다. 하시면서 엘도라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엘도라도, 가수 이름은 적어주지 않으셨거든요. 엘도라도라는 제목의 노래가 많아요. 아웃사이더 노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인공위성, 예, 인공위성도 있고, 왠지 9753번님이 신청하신 엘도라도는 이 노래일 것 같아요.
1: 굼베이 댄스 밴드 엘도라도.

9106번님, 이번 주 정이 듣고 힐링할 거예요. 신나는 노래 틀어주세요. Wild Thing OST, Love Is. 트라이앵글이죠. Love is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가을 명곡 백선선선선으로 찾아옵니다.

0: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코익스마곡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심터, 가구 등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4: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4: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7: 야, 시원하다.
6: 백년가게 맛집
8: 횡성 새말 토종순대.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오의 희망곡 스튜디오에서 한 남자가 엉엉 울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송미 기자.
11: 네, 저는 현재 정오의 희망곡이 송출되고 있는 춘천 문화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취재 결과 김지후 DJ가 청취자들의 문자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 애처롭게 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지후 DJ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1533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의뉴스 이송미입니다.

0: 함께 해볼까요? 가을이 오면. 자, 갑니다. 1, 2, 3, 4.
1: 가을이 오면 생각나는 노래,
2: 눈부신 아침 햇살.
0: 100곡을 골라봤습니다. 가을에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노래, 명곡 백선. 방송 이 준비하는 것도 사실 AI가 이제는 뭐 대세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M차트, B차트, 그 다음에 뭐 가요톱10 차트, 뭐 무슨 차트 다 인쇄를 해서 거기서 모아서 다시 또 스크랩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뭐 등등등 그리고 인쇄를 쫙 하면 이제 됐었는데, 야 요즘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만 자세하게 잘 쓰면, 물론 저도 뭐 한 번에 된 건 아니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확실히 예, 편해지긴 편해졌어요. 그런 AI가 선정해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AI가 야, 요 노래는 가을 명곡 백선이다 라고 선정해 준 노래들을 쭉 한번 들어볼 텐데요. 물론 최종 감수는 제가 했죠. 최종 감수는 제가 하고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제 한 10곡 정도 나갔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이 가을에 들으면 너무 좋을 노래들 골라봤어요. 먼저 오늘 고른 첫 번째 노래는 성시경의 바람 그대입니다. 예전에 저 라디오 DJ 이제 할 때 가을이면은 꼭 한 번은 틀어드렸던 명품 발라드. 너무 좋죠. 노래도 좋고 그리고 이 가사에 그대가 바람처럼 가을처럼 나에게 다가온다. 그 구절이 이 가을엔 정말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성시경의 명곡이죠. 성시경의 바람 그대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가을 하면은 또 생각나는 최고의 히트곡이 또 한 곡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발매돼서 그때 당시 국내 8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한 대표적인 가을 노래. 그 전에는 사실은 이 노래였거든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서영은 버전도 뭐 인기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죠. 이 노래로 바뀌었어요. 가을 노래 하면 생각나는 노래. 아이유의 가을 아침. 원래는 너 이름이 뭐니 선생님, 양희은 선생님, 양희은 선생님의 노래인데 뭐 그때도 뭐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이유가 이 노래를 그냥 가을 노래 땅땅땅, 가을 하면 생각나는 노래 넘버원 땅땅땅 이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던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두 곡 이어집니다. 성시경의 바람 그대, 아이유의 가을 아침.

아이유였습니다. 가을 아침, Autumn Morning까지 들으셨어요. 자, 이어지는 가을 명곡 백선 선. 바이브로 넘어갑니다. 바이브의 2018년 9월에 발매됐던 노래 가을 타나빠. 이 노래 너무 좋아하죠. 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때 당시 2018년도 가을 뭐 19년 가을 20년 가을 되면 계속해서 나왔던 노래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가을만 되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그런 분들을 위한 노래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바로 이소라입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물론 뭐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이 봄바람일 수도 있고 겨울바람일 수도 있지만 왠지 느낌의 가을바람일 것 같아요. 이소라 누나의 그 목소리는 가을이에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식 대리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9534번님 온앤오프 노래 신청해 주셨죠. 온앤오프 노래 중에 왠지 요 계절에 딱 어울리는 노래 골라봤어요. 여름의 끝.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 3부 4부 가을에 꼭 들어야 될 노래들 가을 명곡 100선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STG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4542번님의 신청곡 정세훈이었습니다. 온도차로 3부 시작했고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가을 명곡 백선 또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노래들이 이 가을에 우리를 또 그때 그 시절의 가을 추억으로 인도해 줄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1: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 바이오 특화센터 협의회. 아니, 뭐.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가을 하면 생각나는 노래들. 가을 명곡 백선. 가을이 오면 이 노래로 이어집니다. 윤종신의 노래 중에 뭐 윤종신 히트곡도 많이 있죠. 그리고 뭔가 이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들도 많이 있는데 대놓고 그냥 가을을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윤종신의 2016년 발매됐던 노래 가을 옷. 그러니까 그거죠. 옷장에서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좀 쌀쌀해지면서 가을 옷을 딱 꺼내드는 순간 왠지 그때 그 옷을 샀던 그 옷을 입었던 그때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난다. 네. 윤종신 특유의 생활 밀착형 가사. 이 가을 옷이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2012년도에 또 히트했던 노래입니다. K-Will의 안녕 가을. 가을을 보내면서 지난 사랑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한 그런 노래죠. 가을이 깊어질수록 또 이 K-Will의 감성 발라드, 감성 보이스, 일품이죠. 예,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윤종신의 가을 옷, K-Will의 안녕 가을.

K-Wheel의 호소력 짙은 명품 발라드 안녕 가을 함께 들으셨어요. 자, 이어지는 가을 명곡, 이번에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가을엔 또 편지죠? 아, 이젠 아니라고요? 이제는 메시지라고요? 가을 메시지? 가을 문자? 그렇죠. 요즘에는 편지를 쓰시나요? 저도 편지 써본 지는 진짜 너무 오래됐는데. 네. 아무튼 예전에는 가을 하면은 편지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왜 어제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그런 노래도 띄워드렸는데, 가을 편지와 관련된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박효신의 가을 편지. 뭐 원래는 그 이동원 씨 목소리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 우리 박효신 대장님께서 더욱더 짙은 감성으로 가을 편지를 진짜 꼭 써야 되는, 안 쓰면 대장님한테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을 편지 아주 멋지게 불러줬는데, 그 노래가 또 인기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광석이 형님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어떻게 썼을까요? 네. 자, 이렇게 가을하면 생각나는 편지, 또 편지와 관련된

김광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가을 노래 명곡 중의 명곡이죠. 함께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 노래는 김광석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는 아니고요. 예, 동물원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였습니다. 동물원 2집 수록곡 김광석의 목소리로 들어봤고요. 자, 옛날 노래 또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AI가 추천하진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아 이거 이 노래도 가을 명곡이지 옛날 노래지만 라고 또 급 고른 노래 신영원입니다. 커피향 가득한 거리.

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0: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2: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7: 횡성 새말 토종순대
8: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1: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이 가을에 놓치지 말고 꼭 들어야 될 명품 명곡 가을 명곡 백선. 음악 전문 채널 음악 FM, MBC FM에 맞게 가을 노래들을 쭉 한번 골라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을 명곡은 두 대가의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엄청난 가수들 중에서도 또 엄청난 가수이신 두 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영원한 오빠 문세 오빠 이문세.

오빠의 광화문 연가. 네,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네, 가을하면 또 생각나는 낙엽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그 광화문 거리 걸을 때, 그때 그 같이 걸었던 그 사람은 과연 지금 어디 있을까? 어딨긴요.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준비했고요. 아, 이분도 대가시죠. 예, 김현식입니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하, 왠지 이 노래의 그 하모니카를 듣고 있으면 그냥 가을이에요. 그냥 가을을 연주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 내 곁에. 이렇게 두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가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 목소리, 그리고 가사였던 그 노래였습니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함께 들으셨고요. 자, 이문세 찍고 김현식 찍고 이 뒤에 웬만하면 못 나오는데 근데 하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가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 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을에 또 제가 정오희망곡 DJ 했을 때는 꼭 매년 한 번씩은 띄워드렸던 가을 하면 생각나는 명곡 김동률입니다.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 아, 이 노래도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도 뭐 가을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이냐? 그럼 뭐 이런 느낌. 10월에 이런 느낌. 일단은 뭐 언제든지, 예, 뭐 꼭 가을이라는 그런 단어에 규정 짓지 않고 그냥 뭐 편한 느낌일 때

브라운 아이즈였습니다. 벌써 1년 함께 들으셨어요. 야, 이 노래가 2001년도에 발매된 노래죠. 벌써 25년 전 노래네요. 와, 그래도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세련되고 너무너무 멋지고. 이 명곡은 말이죠. 뭐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그죠? 한 30년이 지나도 언제 들어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또 명곡이라는 그런 단어를 받게 되는 거겠죠. 브라운 아이즈의 명곡 벌써 1년 들으셨고요. 자, 이어지는 노래. 1999년 가을 감성을 대표했던 노래입니다. 양파, 아듀.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대다 DJ 후디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가을 명곡 백선선선. 오늘도 가을 노래들 쭉 한번 들어보셨는데 아우 노래들이 너무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들었네요. 끝곡은 얼마 나가진 못하네요. 2980번님의 신청곡 이선희의 갈바람. 아 이 노래도 가을 노래인데 가을 가을 가을 가을 갈 갈바람. 얼마 못 나가서 그냥 예, 이렇게 멘트 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요. 자 이선희의 갈바람 흐르고 있고요. 요 시간 되면 또 나중에 또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쾌한 두 시간 정호의 희망곡.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대한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10월 정선의 상쾌한 가을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가수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정선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오늘 날씨가 참 센스가 있는 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아침 기온이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에 뺨이 시린 기분 오랜만에 느껴봤는데요. 그걸로는 부족하다, 아직 정신이 덜 돌아왔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항시 준비되어 있는 저의 뺨 때리기와 여자 연예인의 프리 뽀뽀, 정신 바짝 나게 해드릴 테니까요. 10월 6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존 뉴먼의 Love Me Again 듣고 왔습니다. 아, 여기 이제 이별 후회송인가 봐요. 나 한 번만 더 사랑해줘. 근데 존 뉴먼이 누나를 사랑했었나 봅니다. 아 미쳤누나. 누나로 들리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서순희님께서 아 진짜로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왔어요. 왜 억지로 나왔어? 왜? 오늘 날씨도 좋고 얼마나 좋아. 일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무슨 소리예요? 이리 와봐요. 내가 프리 뽀뽀로 내가 깨워줄게. 잠시만요. 정신 바짝 차려지죠? 자, 이번 주는 진짜 여러분들 아 정말 인심도 좋습니다. 월요일 빼고 금요일 빼고 아 이거 너무 많이 깎아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평일이 딸랑 3일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오늘이랑 내일이랑 모레까지만 요 3일만 좀 파이팅하면 돼요. 그럼 금요일부터 그냥 쭉 노는 거예요. 예. 아, 이윤정님께서 생업을 멈추지는 못했지만 듣고 있다는 거 티내려고 문자해요. 너무 잘했어. 제가 어제 계속 앓는 소리를 했더니 지금 인증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예,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좀 문자 좀 보내달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인별그램 라방까지 제가 했었는데 한 35분에서 37분 정도가 들어오셨었어요. 제가 아, 현타가 와가지고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안영미 기살리기 운동이 시작됐죠. 그때부터 그 다들 생업을 접고 그래서 어제 진통 중에도 문자를 주신 분이 계세요.

6033번님께서 나 셋째 낳으러 왔는데 아직 진통이 약합니다. 근데 지금 팔로우 했어요. 그 와중에 진통하는 와중에 팔로우까지 하셨어. 제가 두 대 팔로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아기는 잘 낳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후기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아기용품 세트 이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님, 영미씨 책임져요. 나 어제 낮잠 자고 있다가 몇 신가 보려고 휴대폰 보는데 두 대 라방 표시가 되어 있어서 들어갔다가 깜놀했잖아요. 미스터빈 아저씨 왔는 줄 알았네. 어제 필터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좀 장난을 좀 쳤었죠. 아, 김정원님, 저 오늘 오랜만에 라디오 틀었는데 혹시 오늘 올드 미드루님 나오시나요? 에이 설마, 아 혹시?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행운아, 오늘 나오십니다. 박수!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더블 DJ예요.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들죠. 자, 노중훈의 노계획 노노노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뭐 하면서 두 대를 듣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음악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따뜻한 커피든 아이스 커피든 쏴드립니다. 0389번님, 영미님 일단 기침하고 갑니다. 콜록콜록. 아, 제가 어제 기침 좀 해달라고 했죠. 여러분들 계시나요? 두 대를 듣고 계십니까? 제가 기침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콜록콜록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중한 우리 광고주님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일단 박수 치고 가. 일단은 몰라도 박수 쳐. 오늘이 무슨 날이냐? 우리 신봉선님께서, 우리 또 스페셜 DJ로 활동하셨던 우리 신봉선님께서 아, 생신이십니다. 네, 귀빠진 날이에요. 그래서 아, 봉선 언니가 또 이찬혁 씨랑 같이 또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노래를 낸 게 있더라고요. 이사? 이사라는 노래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젠

네, 8843번님. 지금 어디 동굴에서 방송하시는 건가요? 지금 밖에 노 작가님 또 벌써 와 계시는데, 아, 왜 저래 또? 그랬어요, 지금. 이설아님께서 봉선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효정님, 아, 원곡 상디 노래잖아요. 아, 그랬구나. 아니 근데 윤상 오빠 노래긴 한데 윤상 오빠가 이렇게 힘내기 없이 불렀어요? 아 진짜. 아니 봉선 언니가 너무 힘 빼고 부르려고 노력한 게 나는 느껴져가지고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9876번님께서 아니 지금 힐링하고 기분 딱 좋았는데 힘이 쫙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봉선 씨가 노래를 냈다 그래서 당연히 파이팅 넘치는 노래겠지 생각하고 틀었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정신 차리시고 급히 인공호흡 좀 갈게요. 유정석의 질풍가도 갑니다. 잉?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유정석의 너에게 질풍가도 듣고 왔고요. 이거지. 이게 두대 스타일이죠. 김리나님께서 어우 신나 신나 두둠치라고 하셨고요. 정문주님 아 이거죠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정신 차리는데 이만한 게 없죠. 김지영님께서 어머 아까는 주술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 데도 안 갈게요. 주술 풀어주세요. 이제 주술 풀라고. 5938번님 신보수 씨 생일이에요? 저도 오늘 생일이랍니다. 어마나 세상에나 축하드려요.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오늘 생일이신 분들 다 문자 주세요. 제가 다 이렇게 축하드리겠습니다. 1196번님 알바 마치고 집에 왔는데 도어락이 고장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어머 남편 기다리며 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고장이 난 거야? 아니 근데 잘 됐어. 그 바람에 바깥 날씨도 이렇게 만끽하고 산책도 좀 하고 이렇게 거닐면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면서 두 대를 들으면 또 이것 또한 추억 아니겠습니까?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4240번님 인별 팔로우하고 왔슈. 가락시장에서 오늘도 열심히 롱그린 고추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미 파이팅이라고 하셨어요. 어마나 세상에 인증샷까지 보내셨는데 길다 길어 가늘고 길다 길어 덕분에 어제 팔로워 숫자가 늘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분발해야 돼 우리 두댕이들. 지금 2만 됐어요? 팔로워 수 2만 됐어요? 아직도?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건 저기 인별그램 거기 회사에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숫자가 1.9만이 내 앞에 고정으로 지금 박혀있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계속 이 두 대를 들으면서 팔로워 했어요라는 인증샷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왜 숫자가 안 느는 거야? 아 참. 한 400분 정도가 더 오셔야 된대요. 400분만 더 저기 좀 들어와 주세요. 팔로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예, 2만 한번 가봅시다. 지금 애매하게 1.9만이야.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그 숫자거든요. 1510번님 회사 점심시간에 병원 갔다가 장 봐왔어요. 대파가 싸더라고요. 이따 퇴근할 때 들고 퇴근해야 돼요. 사무실에 파냄새가 나네요. 아니 근데 와 진짜 MBTI P이시구나. 저도 P거든요. 되게 즉흥적이긴 한데 병원을 갔다가 아파서 병원 갔을 거 아니에요. 병원을 갔다가 왜 대파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퇴근할 때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야겠다 하고 정말 우리 두댕이들이 내가 볼 때는 DJ 따라가는 것 같아. 이 의식의 흐름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지금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김민 씨 저리 가라야. 그 의식의 흐름이 최고야 정말. 자 아픈 중에 팔을 샀다고 하셨습니다. 자 정말 음악방송답게 딱 맞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파파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네, 병원에 가셨다가 대파를 사갖고 오신 두댕이를 위한 노래였습니다. 파파야의 내길 들어봐였고요. 9272번님, 크러쉬 소파 대파 나왔으니 소파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소파라고 나왔어요? 크러쉬 노래? 아, 그래? 아, 이걸 들을 걸 그랬네. 아, 이거. 아, 나온 지 좀 됐어요, 심지어? 어마나 세상에.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아, 아까 알았으면 이거 틀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이걸 또 틀어요? 들어야 돼요? 강은혜님, 전 이해가요. 생각날 때 사야 되거든요. 안 그럼 까먹어요. 어, 그렇구나.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출근하다가 대파를 산다는 건. 아니, 다른 거 몰라도 대파는 사무실 안에서 계속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써니 씨, 파를 살 수는 있는데 아마도 집에 들고 가는데 며칠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 양현미님, 아, 제가 아직 팔로우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하러 갑니다. 고고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래, 이렇게 우리 두댕이시긴 하셨는데 이 인별그램 팔로우 할 생각까지는 못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이라도 아셨다면 팔로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숫자 2를 한번 보고 싶어, 정말. 몇 년 동안 그 1.9만 봐가지고. 최혜림님, 언니 미니로 로그인 안 하고 매일 듣기만 하다가 방금 인별 팔로우 했다고 꼭 전해주려고 로그인까지 했어요. 이만 가서 감사합니다. 4198번님, 저 방금 팔로우 했어요 라고 하셨고요. 3507번님, 인별 팔로우 했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두댕이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을 저희가 툭 해도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얘기하니까 또 급하게 또 이렇게 다녀오셨나 봐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노래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로제 노래 들을까요? New Trick.

네, 지금 로제의 뉴 트랙 듣는 사이에 인별 팔로워 수가 소폭 늘어나가지고 아 이제 2만까지 남은 좌석은 332명입니다. 여러분 빈자리 있을 때 앉아주세요. 2만 파티 어떻게 할까? 우리 좀 거대하게 한번 해봅시다. 뭐 어디 본론 문장이라도 하고 올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 네, 공약 걸겠습니다. 자, 2만 한번 가보자.

0: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쉼터, 가구 등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 자이 1833-3367 GS건설.
2: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과 빵을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 주문에
0: 노 계획, 노다지, 노노노. 듣지는 않고 오직 제 할 말만 하는 환장의 파트너 올드미드론 노중훈 여행작가님 어서오상.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올드미드론 10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57초에 인사드립니다.
0: 네.
1: 날씨가 이만저만 좋은 게 아니에요.
0: 아,
1: 이런 축복받은 날씨 속에서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오늘.
0: 그래.
1: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고요. 여러분 오늘 저 실시간 방송 중에 두대 인별그램 팔로우 숫자를 1.9만에서 2만 만들어주시면
0: 네.
1: 저도 힘을 보태서 네. 뭐 하나 제가 공약을 걸겠습니다.
0: 어, 정말요?
1: 뭐 사비를 들여서 뭐 커피를 쏘든 뭐 빵을 드리든 다만 세부 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0: 뭔데요?
1: 나도 좀 해줘. 내 것도. 내 것도 좀 변화가 있어야죠.
0: 아! 진짜 아우 번거로워 번거로워.
1: 저는 3.2만인데요.
0: 예.
1: 3.3만 만들어 주십시오. 예예 33 좋잖아요. 33하잖아요.
0: 아 예. 정말 아 근데 우리보다도 많네. 우리 1.9만이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1: 지금 두 대 현재 245명 나왔고요. 여러분 화력을 모아 주시고요.

0: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1: 지금 거의 예. 무슨 지금 인별그램 홈쇼핑이 됐습니다 지금. 아,
0: 왜냐하면 네. 이상한 집착이 생깁니다. 1.9 별거 아닌데
1: 그래,
0: 1.9보다는 이 2.0
1: 그래, 맞아.
0: 이게 좋잖아요.
1: 뭔가 1.9 없어 9수 같잖아.
0: 맞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1: 불안불안하고
0: 지금 1.9만에서 PD가 갈리는 게 몇 명이며 스페셜 DJ용이 몇 명이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 아 예. 9060번님께서 그냥 예. 작가님도 골룸 분장하시면 안 될까요? 아 지금 골룸 분장에 이어서 안영미 씨 삭발 한번 해보세요라고 지금 다들 공약을 내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아, 정도로 저희가 막 그 네. 팔로우 숫자가 네네. 고프진 않습니다. 예. 네.
0: 그런 아니란 자세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1: 아 아니에요.
0: 뭐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아,
1: 그러면 노 작가님 삭발합시다. 이 기회에.
0: 저는 어차피 머리가 되게 짧아가지고 삭발해도 크게 뭐 지장이 없습니다.
1: 아 지금 예, 예. 323번님께서 팔로 이만 되면 안영미 셋째 가자.
0: 여러분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1: 제가 네. 제 인별그램도 아니고 네. 두시의 데이트 인별그램 이만을 위해서 이만을 위해서 어? 제가 수정까지 해야 됩니까?
0: 뭔가 마음을 바칩시다. 어차피 지금 두 대 영구 결번 될 DJ 아닙니까? 영원히 남을 DJ이고 네? 최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DJ.
1: 제가 네. 둘째 가졌을 때 그때 만삭 사진을 골룸 분장하고 만삭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뭐 어떻게 셋째도 한번 가봐.
0: 아이 그거 어? 조금.
1: 셋째 갖고 나서.
0: 아니.
1: 셋째 가진 상태에서 골룸 분장하고.
0: 아니.
1: 삭발까지 가요?
0: 캄다운 하시고. 김영효님. 네. 영미 씨 저 회사 인스타 아 인별그램 계정 관리하는데요. 회사 계정으로 발로 완료했습니다. 가보자. 예. 그러니까
1: 아 근데 좀 약간 너무하네. 왜 본인 계정으로 안 하시고?
0: 아니지. 본인 계정도 했단 얘기죠.
1: 왜 뒤에 숨어가지고 회사 아니야. 인스타로?
0: 아니야. 본인도 했고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서 회사 계정까지 동원한 겁니다.
1: 나중에 사장님이 네네. 이거 알고리즘 떴을 때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안영미 사진이 왜 자꾸 뜨는 거야 이거?
0: 이 와중에 1754 두댕이. 자요 자 했어요 노중훈 작가님.
1: 어머나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나 괜히 죄송하네.
0: 중요한 건 언팔하면 안 돼요. 언팔하면 안 돼요.
1: 아 죄송해요. 아니 저도 지금 어제부터 계속 앓는 소리 하는 것도 죄송한데 이제 군식구까지 늘어가지고
0: 자 실시간 중계해드립니다. 두 대 인별그램 172석 남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논하지 말고 이거 중계나 하자 그냥. 몇 자리 나왔나 뭐 이런 거.
1: 아니 이제 이럴 일이 아닌데.
0: 네. 7435님. 아이 나 참. 파김치 담그다가 인별 팔로우하러 가긴 처음입니다. 2만 돌파하면 안영미 파김치 분장.
1: 아이 그러면 제가 파김치 분장 갈게요.
0: 그러니까.
1: 아 오늘 진짜 파의 항연이네. 오늘 아파가지고 병원 가셨다 대파 사셨다는 분도
0: 그
1: 계시고.
0: 특수 분장팀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아 있어요. 예, 네, 예.
0: 그분들 저희가 섭외하겠습니다.
1: 제가 특별히 분장해갖고 올게요.
0: 아 오케이.
1: 대파 분장할게요. 아, 제가 좋다. 또 분장실 강선생님 할 때도 한 적이 있어요.
0: 3443님 저도 운동 중에 팔로우했어요. 0657님 이했다.
1: 아 심지어 무거운 거 무게 치고 계시다가 지금 인증샷까지 찍어주셨어.
0: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아, 할 수 있잖아요.
1: 0657번님께서 예따 네. 하고 지금. 아니 다들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제부터.
0: 지난주에 메가 이벤트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회식이 있었고요. 아, 첫 예. 회식이었죠. 아, 뭐 그냥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냥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 예전 제목이 있었잖아요.
1: 네.
0: 말하고 듣는 예. 걸 일절 없고
1: 아, 예. 서로
0: 내 말만 그냥 하는
1: 각자 하고 싶은 말
0: 대환장 파티였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 10월 2일 예. 노인의 날인데요.
1: 네네.
0: 제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1: 박수 치고 갈게요.
0: 네네네. 아유. 만날 사람 없는 경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혼수를
1: 네, 아니 안 맞습니다. 그래도 그때 회식이 예, 예. 끝나고 예. 저희가 이제 파하는 분위기에서
0: 그렇습니다.
1: 다들 길 건너서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갑자기
0: 내 생일이야!
1: 고요 속의 외침처럼 다음 주 내 생일이야! 그랬는데 다들 어쩌라고 라는 표정으로 갔어.
0: 다음 주도 아니고 그 주에
1: 그 주에 내 생일이야! 그래서
0: 예, 예.
1: 뭘 어쩌라는 거지? 그러고 다 갔어요.
0: 여러분들의 팔로우 거룩한 네. 인증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0657님 이했다. 생일이고 뭐고 두댕이들은 지금 팔로우가 굉장히 급한데요. 09726님 무말랭이하다가 팔로우 완료했어요. 7817님 저는 영미 씨 계정도 팔로우했습니다. 0313님 전 이미 했고요. 여든 넘으신 엄마 휴대폰 들고 팔로우.
1: 아니 이게 잠깐만 이게 이럴 일이냐고.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0: 아니야. 이왕 칼 뽑은 김에 아, 돌파합시다. 해봅시다. 7807님 나도 팔로워 추가 완료. 영미언니 파분장 기대됩니다. 9954님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팔로워 한 명 추가 해줘요.
1: 아니 우리 두뱅이들한테 뭐 하나에 꽂히면 그냥
0: 네네네
1: 갑자기 막 정말 엑셀을 막 밟고 가셔요 그냥.
0: 너무 좋고요.
1: 가속도가 말도 못해.
0: 0588님 파분장 공약에 팔로워 했습니다. 저희가 이만 만들어주시면 일주일 내내 분장을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네네. 제가 어제 그냥 제 네. 맨 얼굴로 네. 인별 라방을 했거든요.
0: 그렇죠.
1: 그때는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가지고 35분이 와 계셨다고.
0: 네네.
1: 근데 제가 파 분장을 한다고 애들이 다들
0: 난리
1: 지금
0: 났습니다.
1: 득달같이 지금.
0: 여러분 우와 두 자릿수대로 줄었습니다. 99명 남았고요.
1: 아니.
0: 여러분 만들어주시면 나비씨가 나의 엑스이야기 나비씨가 나비 분장하겠습니다.
1: 나비 분장. 갑자기 분장. 이 자리에 없는 나비씨까지
0: 나비
1: 지금
0: 할 거예요.
1: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0: 나비는 두 대를 너무 좋아합니다.
1: 와 네네네. 지금 네네. 이 소식에 지금 2만까지 82분이 지금 남았는데 이 소식에 지금 카메라 감독님께서도 휴대폰을 드시고 하나를 지금 추가하고 있대.
0: 카메라 감독님 직업 윤리가 없었는데
1: 아니
0: 그동안.
1: 잠깐만 네. 이럴 일이 아니잖아. 안 하셔도 네. 돼요. 하지 마. 그만해. 팔로우 하지마. 그만해.
0: 둘 하나 둘 삼님 케이크 만들다가 팔로우 했다고요. 읽어주세요. 읽어드렸습니다. 8169님 토마토 따다가 장갑 벗고
1: 그만해요 이제.
0: 1506님 모유수유 하다가 팔로우 했습니다.
1: 아니 애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애 젖은 먹이라고 지금 애들 그러는 거예요.
0: 조경혜님 다들 급발진하는 게 너무 웃깁니다.
1: 아 우리 두댕이들 아무튼 뭐 아니면 도라니까.
0: 될 거예요.
1: 아니 자. 그렇게 좀 뭐 좀 해달라 그러면 또 안 하고 새침하게 또 있다가
0: 48분 남았고요.
1: 아, 그만해 하지마.
0: 여러분
1: 하지 마.
0: 일단 2만 기다리면서 저희가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행작가 노중훈이 노 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캐듯 수다를 캐내는 코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2만 팔로우를 기다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고요.
1: 2만갑 됐다. 2만갑.
0: 예, 오늘 후보 지역 말씀 올립니다. 지난주 주말 끝났죠. 대한민국이 최종 3위로 마무리한 아시안게임이 있었던 도시 일본 나고야가 후보에 올랐고요.
1: 저 이거 네네. 하나 자랑 좀 하고 싶어.
0: 하세요.
1: 생색 좀 내고 싶어요.
0: 내십시오.
1: 제가 지난번에 우리 두댕이가 네. 일본과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는데 이길 거 같냐 질 거 같냐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0: 1대0으로 이겼죠.
1: 제가 아 이긴다. 아, 일단 박수 먼저 치고 가자 막 이랬거든요. 이겼잖아요. 봐봐.
0: 이겼지.
1: 봐봐.
0: 와 왼발 슛.
1: 네, 두 대가 이렇다니까요.
0: 아, 뭐 왜냐 확률이 높은 사실은 영미 씨의 어떤 낙점이잖아요.
1: 아, 예.
0: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1: 네네네.
0: 제가 추천드렸던 도시 경상북도 안동 추가됐고요.
1: 아, 예.
0: 그리고 그 바로 옆 도시를 두댕이 여러분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4834님 경상북도 문경 추천합니다. 얼마 전에 문경에서 개미취 축제를 한다길래 도그 미친 축 아 개미친 축제라는 줄 알고 뭔 축제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개미취라고 하는 보라색 꽃이 있더라고요.
1: 오.
0: 진짜 너무 예뻐서 꽃 지기 전에 가보려는데 문경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두댕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보랏빛이 너무 아름다운
1: 어머.
0: 개미취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1: 어머 와. 너무 흐드러지게 펴 있어요.
0: 지금 여러분 제 인별그램에 들어가시면 저 한 10분 전쯤에 올렸는데
1: 네.
0: 충북 제천시 고산동에 고암동인가 위치한 제천 비행장이 지금 거기도 푸른 꽃이 엄청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꽃 이름을 몰라. 이런 꽃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1: 뭔데요?
0: 이름이 뭐였더라?
1: 뭔데요?
0: 저거나 버베나.
1: 버베나?
0: 네. 그것도 푸른 빛이에요.
1: 이것도 처음 들어봐요.
0: 푸른 빛이라기보다는 보랏빛. 보랏빛. 너무 예쁘더라고요.
1: 아, 보랏빛 꽃들이 좀 많았군요. 종류들이.
0: 자카란다라는 꽃도 보랏빛이에요. 그 남미가 원산지인데 저는 이제 남아공에서 보긴 했습니다만은.
1: 약간 욕설 같기도 하고.
0: 매우 아름답습니다.
1: 자카란다. 아유 여기 두대 자카란다.
0: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후보 지역은 우리 영미 씨가
1: 네.
0: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다.
1: 3971번님께서 설악산도 추천할 수 있나요? 곧 단풍철인데 요번에 설악산으로 가보기로 했거든요. 어허. 제 인생 첫 설악산입니다. 어디로 올라야 단풍이 예쁜지 등산 후엔 또 뭘 먹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단풍철 오기 전에 꼭 한번 다뤄주세요.
0: 어, 설악산 뭐 너무 좋죠. 예.
1: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말하지마.
0: 왜요?
1: 말하지마.
0: 언팔할까봐?
1: 그냥 넘어.

0: 여러분, 감격의 순간이 드디어 감격했습니다. 2시대 인별그램 2만 팔로우 드디어 돌파! 안영미 분장 확정! 파분장 기가 막히다. 이왕이면 쪽파로 해줘요. 쪽파로. 아주 얍실얍실하게 쪽파로 해줘요. 아,
1: 네네. 다들 짓궂네. 네네. 두댕이들이 많이 짓궂다. 아, 7807번이 언니 2만 축하. 야. 나 사진 추가해서 100원 썼어요. 심지어 이걸 우리가 그냥 넘어갈까봐 사진까지 캡처해가지고 올려줬어.
0: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1: 아, 8943번님 네. 2만 달성 축하합니다. 언제 되나 새로 고침하고 있어요. 이게 이럴 일이냐고.
0: 코너 안 듣고 그것만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1: 야, 이상한 거에 꽂힌다니까.
0: 9782님 파분장 가즈야 갑니다. 영미씨는 정말 말의 무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연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5134님은 노 작가님은 양파 분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1: 같이 가요.
0: 예. 자, 이렇게 일본 나고야 경북
1: 대파 할 테니까 쪽파 해.
0: 안동과 문경 그리고 설악산까지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지영님의 화딱지나는 문자. 아유, 파보려고 별짓 다 했네요.
1: 이렇게
0: 맞습니다, 여러분.
1: 파고 팔 일이냐고 정말 예상발톱 마냥.
0: 여러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할지는 찬찬히 준비를 확실하게 할 거고요. 분장실 연락처를 수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후보 지역 중에 영미 씨가 바라는 곳 있습니까?
1: 저요? 네. 저는 네. 일본 나고야 빼고는 네. 나고야랑 문경 빼고는 그래도 안동과 설악산 어허. 할 말이 있습니다. 어허. 해줄 말이
0: 저는
1: 있어요.
0: 저는 뭐 오늘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에너지가 레벨업이 된 상태입니다.
1: 아, 예, 예.
0: 뭐든지 가능합니다.
1: 어, 그래요?
0: 그럼요.
1: 나고야도 할 말이 있고?
0: 아, 제가 뭐 일본 한 60번 왔을걸?
1: 네. 아, 그래요?
0: 그럼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럼 작가님만 그럼요. 믿고 가겠습니다.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자, 그럼 한번 돌려 돌림판 한번 뽑아봅시다.
0: 아, 돌려야 되는구나.
1: 네.
0: 자, 돌려보겠습니다.
1: 자, 과연.
0: 자,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오늘은, 아우, 제 옷 색깔 약간.
1: 오, 그린, 그린.
0: 그린.
1: 그린.
0: 그린, 그린, 그린. 그래서, 자.
1: 과연.
0: 펼칩니다.
1: 와우! 와우! 설악산 났어, 설악산. 와, 저 안 그래도 오늘 출근하면서 매니저랑 설악산 얘기했는데.
0: 왜요?
1: 설악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0: 그래요?
1: 예. 네.
0: 야, 큰일 났네. 제가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요. 등산하지 않는 대한민국 유일한 여행 작가로 유명해요. 해발 150m 이상의 산 사진이 없는.
1: 아.
0: 네. 산을 가지 않습니다. 등산
1: 아,
0: 하이터.
1: 등산 안 좋아한다
0: 절대
1: 그랬죠.
0: 안 가요. 절대.
1: 아, 어떡하냐 진짜.
0: 어떤 식으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 그 주변에 맛집은 알겠지. 맛집 정도는 알겠죠.
0: 아, 그렇죠. 예. 노래 나가는 도중에 하여튼 궁리해 보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설악산과 관련된 얘기들 다 예. 보내주세요. 네. 등산로 정보부터
0: 그렇지.
1: 근처 맛집 같은 알짜배기 정보는 물론이고요. 설악산을 올랐던 추억담도 환영이고 예. 해당 지역에서 마주친 연예인에게도 괜찮습니다.
0: 아, 설악산에서 마주친 연예인.
1: 아, 등산하다가 마주칠 수 있는 연예인은 김제동 같은 텐데. 어몽길 씨.
0: 아, 어몽길 대장님.
1: 어몽길 대장님.
0: 아, 예, 예, 예.
1: 밖에 없을 것 같은데.
0: 예, 예. 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은 검색 찬스를 활용하시거나 N행시라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최고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를 챙겨드리고요. 네. 사연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그럼 아, 이건 영미 씨 거구나.
1: 네. 자, 우리 노 작가님도 예. 양파 분장해야 되니까 양파 주문하시라고 동방신기의 주문 네, 듣고 올게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동방신기의 주문 듣고 왔고요. 노종훈의 노개발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거 저 모카빵이에요?
0: 예? 아 제가 지금 빵 아까 사갖고 온 거야?
1: 어 모카빵인데 맛있다.
0: 아니 그 와중에 지금 설악산에 관련돼서 열심히 궁리해보겠다고 하시더니 빵을 드시고 계셨어요?
1: 지금 대본 위로 빵 부스러기가
0: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런 걸 왜 하냐고 왜 또 떨어뜨리면서 먹냐고
1: 천둥처럼 서복하게 내렸고요.
0: 빨리 설악산 얘기나 해보세요.
1: 아니 제가 진짜 사실 설악산은 국민산이잖아요. 한라산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가는. 근데 정말 제가 설악산도 예전에 아주 예전에 케이블카 타고 그냥 권금성 정도까지만 가고
0: 아, 예.
1: 정상도는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0: 그 근처에 맛집이라도
1: 두 대 애청자한테 전화 한번 해가지고
0: 네.
1: 산 등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0: 네.
1: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
0: 누구 애청자분이요?
1: 애청자.
0: 혹시 김재동 씨 얘기하는 거예요?
1: 해볼까?
0: 아 근데 이렇게 아무 때나 랜덤으로 전화해도 받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까?
1: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0: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1: 해볼까?
0: 예, 예, 전화 연결 한번 해보시죠. 의식의 흐름대로.
1: 어?
0: 예. 한번.
1: 괜찮겠어?
0: 예.
1: 그런데 어떻게 연결해야 돼? 그냥 휴대폰 내 거 그냥 그러면 돼요?
0: 예, 예, 예. 전화 거시는 동안에 저는 그러면은 문자 읽을게요. 윤선영님. 아 삼행시를 보내셨네.
1: 아 네네네네.
0: 설 설날쯤 되어야 이만 되겠거니 했는데 악 악소리 질러버렸잖아요. 산 난다. 나 환장하거든 진짜. 이사영님께서 설. 어? 그마저도 차단이 되셨어요?
1: 아 연결이 안 되네. 뭐 아니, 바쁜 일이 있나 보죠.
0: 그렇게 김재동 씨랑 친하시다고. 뭐 아무 때고 내가 전화하면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더니 차단이 되셨네. 아이 참. 아 빨리 이거나 읽으세요 그러면.
1: 김현정님
0: 네.
1: 설
0: 설운도
1: 악
0: 악으로 깡으로
1: 산
0: 산하이 산하이 두 미스트 주면서 장원. 아
1: 보통은 김현정님은
0: 네.
1: 그 영미 씨 조롱하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내셨던 분인데
0: 네,
1: 아,
0: 맞습니다.
1: 오늘은 작품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0: 아 오늘 두 댕이들이 날아다니시네.
1: 네.
0: 이만 돼서 그런가?
1: 네.
0: 광고 듣고 올게요.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아니,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6: 도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조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지역 설악산이죠.
7: 9198님, 어제 연휴에 아주 죽이는 설악산 울산바위가 보이는 최가 순두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딸 사진 보내요라고. 이야.
6: 우와, 너무 좋다, 너무
7: 그러니까
6: 좋다.
7: 날씨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는
6: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7: 와, 근데 아마 그 식당에서 저 뷰가 보이나 봐요.
6: 와, 그 식당 최고다 진짜.
7: 전망이 뭐 기가 막히고 날씨도 기가 막히고 따님 너무 귀엽고요.
6: 어머 세상에.
7: 정작 그 순두부 사진은 없네.
6: 그쵸. 네. 순두부 사진까지 있었으면 또 순두부 먹고 싶다고 또 그랬겠죠.
7: 너무. 나는 그 매콤한 빨간 순두부도 좋아하는데 백순두부도 좋아하고.
6: 아 예.
7: 거기 이렇게 막. 해물 순두부도 좋아하고.
6: 알겠습니다.
7: 네네.
6: 아 지금 노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지금 천 명씩 빠져나가고 있대요. 팔로워 수가. 아 어떡하냐. 대파 분장 해야 되는데. 자 저희는 정동하의 오아시스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중하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하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조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죠.
1: 네. 오늘의 주제 지역 설악산인데요. 예. 영미씨
0: 네.
1: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동호회 인구 중에 가장 많은 곳 등산 동호회 천만 명 넘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아 그랬구나.
1: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0: 네.
1: 사실 약간 걱정했는데 웬걸 설악산 관련 지금 막 문자가 쏟아집니다 진짜로.
0: 아니 진짜 우리 두댕이들 산 타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많아요?
1: 그러니까요.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0: 네.
1: 등산 좋아하고
0: 그리고 그
1: 건강하고
0: 어디지 대청봉? 거기에서 사진 인증샷 찍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1: 아니 심지어 우리 김민나 부장도
0: 맞아요. 우리 빈나 부장님도
1: 몇 년 전에 대청봉을
0: 네.
1: 그냥 끌려갔다고 그리고 한 13일 동안 알았다고
0: 이야 대단하다.
1: 예.
0: 와 등산 러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1: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2703님 올 겨울에 체감온도 영하 31도인 날 미쳤어 설악산 겨울 산행을 갔었습니다.

0: 입니다. 칼바람이 정말 추워 죽을 뻔했어요. 라면서 대청봉 정상에서 찍은 겨울산 정상 사진을
1: 인정해야 돼.
0: 와, 체감 온도가 영하 31도는 어떤 걸까요?
1: 진짜 이거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모를 일인데 와. 중요한 건 저는 이 부스 안에서 여름에 에어컨만 틀어도
0: 춥지.
1: 추워서 입술 파래지고 이 핫팩을 쥐었던 사람이에요.
0: 지금도 쥐고 있네.
1: 네, 지금도 쥐고 있고 어허. 그런데 영하 31도래잖아요. 끝장나는 거죠. 저는 가면 정말 끝장나는 거죠.
0: 그 자, 지금 이분 8676님 대단하시고 저기 팔로우 하셨겠죠?
1: 2703번님이었죠.
0: 아니 그 위에 지금 보내 사연 보내신 분도 팔로우 하셨겠지?
1: 네.
0: 2703님, 네. 03님, 2703이었구나. 네네 죄송합니다.
1: 지금 150명이 또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아. 나 환장하겠네. 오늘 어떻게 올렸는데 이만은.
0: 아, 지난주 방송 끝나고 욕 진짜 많이 먹었어.
1: 아, 나 진짜 이거 어떡하면
0: 되냐. 너무 정신없고 왜 아.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느냐. 노중훈 아. 답지 않게 너무 촐싹거린다. 욕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1: 야, 지금 와서 빵만 먹고 지금 한 게 없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전화 차단되고 지금.
0: 차분히 하겠습니다. 평소에 네. 저처럼. 8676님 네. 2015년 권금성에 딸들고 갔었는데요. 10년 만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사진 보면서 어머 같은 곳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있어서 등산을 어려워해도 가기 좋습니다.
1: 어머나. 와, 귀여워. 요 어린 아이가 지금 훌쩍 커가지고. 어머 세상에.
0: 어머 이렇게 커.
1: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이게 요즘 친구들은 비율이 다르다니까.
0: 그러니까요.
1: 11등신이에요. 11등신. 어머 세상에. 저기. 등산을 해가지고.
0: 아 예, 등산 등신. 네네. 어 근데 네. 너무 낭만적이다 그죠?
1: 그래.
0: 같은 장소 같은 가족.
1: 아니 이렇게 어린아이도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등산 좀 하세요.
0: 아, 여긴 저도 갔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금성은 네. 케이블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네. 가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접근성이 그렇군요. 매우 용이하고요.
1: 네. 네. 3549번님 네. 저 연휴 일요일에 설악산 공룡능선 다녀왔습니다. 단풍이 너무너무 이뻤고 뾰족뾰족 암릉 너무 멋졌어요. 근데 공룡능선 타던 중간에 남편이 다리에 힘 풀리고 어지럽다고 해가지고 식겁했네요. 다행히 무사히 하산을 했습니다.
0: 아 요즘 진짜 날씨가 날씨가 등산이야. 다 해 진짜.
1: 그래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0: 아,
1: 진짜.
0: 야 어쩜 이럴까.
1: 와 사진이 진짜 최고다. 이건 내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은 것 같아요.
0: 그냥 모든 사진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막 그 어마어마한 산 사진들 있잖아요. 자연 풍경.
1: 그리고 하늘과 산이 맞닿아 있어.
0: 영미 씨는 가본 적 있어요?
1: 어딜요?
0: 설악산을?
1: 설악산은 안 가봤죠. 저 관악산, 청계산, 뭐 이렇게 인왕산 이렇게. 예,
0: 설악산 주변 숙박 시설은요?
1: 설악산 주변 아 제가 아까 그 에피소드 얘기하려고 했는데
0: 네네.
1: 다른 분들이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냥 입 닥치고 있겠습니다.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6530님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생애 최초로 새벽 산행으로 고성 신선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일출을 보고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강릉에 살아 바다에서 일출은 자주 보지만 산 정상에서 일출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1: 와 이것도 진짜
0: 와
1: 일출 사진 어머 세상에
0: 그냥 저희가 여러분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게요.
1: 와.
0: 너무 위험 있고요. 그냥 날이 좋으니까 그 굉장히 그 장쾌한 풍경의 디테일들이 다 사진 속에 살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1: 진짜 저는 예전에 그 제주도 성산 일출봉
0: 네네.
1: 그 일출 보러 갔다가 해가 안 떠가지고 그 뒤로 제가 산한테 빈정상해가지고 안 가고 있거든요.
0: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네. 산 정상에서 일출 보는 게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1: 그래,
0: 얘기도
1: 그래.
0: 있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1: 아 진짜.
0: 6530님 축하드립니다.
1: 자 이렇게 설악산과 네. 관련된 얘기라면 어떤 얘기든지 좋습니다.
0: 맞아요.
1: 인증샷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위.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4: 유후,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둘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조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설악산이죠.
6: 4243님 설악산 1년에 4번은 갑니다.
4: 와,
6: 11살 애들과 비선대 울산바위 비룡폭포까지 등반해봤는데요. 가도 질리지가 않아요. 설악산 등반 후에는 두부를 먹거나 중앙시장 가서 닭강정 드십시오.
4: 아, 진짜.
6: 그러니까 산 아래에는 부침개집이 진짜 많잖아요. 입구에도 네. 많고 그다음에 그런 집들에서 두부를 함께 내거나 또 두부집도 많고 저는 그 모두부를 이렇게 크게 툭 떼가지고 양념간장에 툭 찍어가지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4: 네네.
6: 막걸리랑. 동동주!
4: 아니 근데 심지어 아이들과
6: 그러니까.
4: 11살 애들과
6: 네 번이나
4: 산을 가는 것 자체가 제 최고 같아요. 집에서 육아하는 것 자체가 등산하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오른다는 거. 왜냐면 애들은 우리는 정말 산 정상만 보고 올라가지만
6: 그렇지.
4: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6: 그렇지 않습니다.
4: 가는 중간중간에
6: 세죠.
7: 개미다. 우와 저건 뭐예요? 아저씨 같이 가요. 이러면서
4: 정말 이거 자체가
6: 그렇지, 그렇지.
4: 정상을 올라갈 수가 없는 길인데
6: 네.
4: 와 어떻게 네 번이나 가셨는지 와
6: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저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4: 와.
6: 이 와중에 아이와 또 산에 다녀오셨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1757님 올여름 7월 30일에 초삼 아들이랑 설악산 정상을 다녀왔습니다.
4: 와.
6: 정말 이래요? 무려 11시간 15분 걸렸어요. 문제는 아이가
4: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6: 설사병인지 올라가는 내내 똥
4: 아이고
6: 똥만 싸서 똥주머니 6개 가방에 달고 다녔습니다. 잊지 못할 설악산이네요.
4: 열차에서 이제 굴러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지.
6: 떨어지면
4: 큰일 나는 거지.
6: 네네네. 이 아이인가요?
4: 네, 이 아이가.
6: 아, 이 아이구나.
4: 가는 동안에 혹여나 길을 잃을까 봐 헨젤과 그레텔처럼 자신의 흔적을 찌끗.
6: 아, 넘기를 내주셨군요.
4: 조금씩 네네네. 조금 싸. 조금 싸. 조금씩 싸면서 오야야 베베. 봐봐. 사진 표정 봐봐. 너무 여유롭잖아. 표정 봐.
6: 야, 그 와중에 그거를 다 이렇게 뒷수습을 하시느라고
4: 예, 예.
6: 1757님은 6개의 예, 예. 그렇죠?
4: 아이의 주머니를. 표정은 정말 이게 바로 신선의 표정인데 엄마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어요.
6: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11시간 15분.
4: 그래도 가는 동안에 설악산에 있는 나무들은 잘 자라겠네요.
6: 아,
4: 이 친구 덕분에.
6: 퇴비죠, 퇴비.
4: 그럼 그럼.
6: 그렇습니다. 김지영님. 설악산은 생애 첫 술 먹고 질질 끌려다녔던 기억뿐이라서 길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기념사진도 죄다 술톤입니다. 산행할 땐 술 마시지 맙시다. 어우 숙취올라. 여러분 음주선행은 금지예요. 절대 안 돼. 매우 위험합니다.
4: 술김에 네. 청계산 오르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긴
6: 안 됩니다,
4: 했는데
6: 안 됩니다.
4: 술김에 어떻게 설악산을 오를 수가 있죠?
6: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4: 와.
6: 등산이 여러분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발을 헛디딜 확률이 되게 높아요.
4: 그래.
6: 조심하셔야 돼요.
4: 위험해.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6: 네네.
4: 5286번님,

0: 중2 때 수학여행으로 설악산을 갔었는데 등산하기 싫어서 산 올라가는 척 선생님들 피해서 놀았었는데 그때 올라가 볼 걸 나이 드니 더 안 가지네요. 라고 네네. 하셨습니다.
1: 이제 뭐 못 간다고 봐야죠.
0: 와, 근데 중학교 때 어떻게 수학여행으로 설악산을 가지?
1: 왜 수학여행 때 경주, 설악산 이런 데 많이 갔죠.
0: 근데 아이들이 인솔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1: 아, 그것도 그러네. 근데 물론 정상까지는 아니었겠지. 뭐 중간까지. 낮은 봉우리 정도였겠죠.
0: 뭐 그랬겠죠. 네. 네. 7530번님. 저 설악산에 할아버지랑 같이 갔는데 제 여동생이 올라가다가 아유 힘들어 뒤지겠네 라면서 울었어요. 아유 힘들어 뒤지겠네 진짜. 아유 할아버지한테 한 소리 아니고요. 그냥. 아 우리 그냥 돌아가요. 아니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자고요. 아 진짜 할아버지
1: 얼마나 힘들며 할아버님이 계신데도 어. 마음속에 있는 말이 터진
0: 아,
1: 거예요.
0: 진짜 할아버지 진짜
1: 와 근데 할아버님 연세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할아버님 대단하시네 그죠? 그렇죠? 할아버님 거침없이 올라가셨다는 거잖아요.
0: 그치.
1: 문장의 뉘앙스가.
0: 근데 할아버지 나중에 아 부축해서 올라갔으면 끝나는 거다 진짜. 아유 여기서부터는 우리 손주 녀석도 얼마나 힘세졌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이렇게 부축.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셨잖아요.
1: 혹시 영민 씨 휴대폰 뒷번호 7530 써요? 어쩜 본인 사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0: 아 이게 짜증날 때 나오는 톤은 저 이길 사람 없을 거예요.
1: 없죠. 네. 아, 대단합니다. 장아민님, 저 5세 코스로 다녀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갓 태어난 기린처럼 걸어다녔어요. 뭔지 알죠? 이게 근육통 때문에 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0: 내 의지랑은 달라 지금.
1: 그렇죠.
0: 전혀. 내 사지가 네, 내 따로
1: 게,
0: 놀고 있어.
1: 내게 아닌 거.
0: 내가 저 마리오네트 인형이 된 것처럼. 아 진짜 이것 봐 아. 저보다도 더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으니까 전 할 얘기도 없어 이제 여기에다 대고.
1: 아 내가 갑자기 생각났어. 네. 이게 설악산이 인제 양양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이게 뭐야 그 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제에서 1000m가 넘는 산을 한번 정상까지 등산한 적이 있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저는 제가 너무 스스로가 무서워졌어요.
0: 네.
1: 제가 평생 하려고 하산하면서 다 했어요. 친구들한테. 야이 오지 말. 어이씨 언제 끝나.
0: 자 우리 네. 조르디의 뒤르뒤르 떼트르베베 듣고 올게요.

0: 너무 귀여워. 목소리만 들어도 조르디의 뒤르 뒤르 데트르 베베 듣고 왔고요. 요게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 아기 노릇하기 힘드네. 힘들어 뒤지겠네 였어요. 아기 노릇하기 힘들어 뒤지겠네 진짜. 아, 왜 자꾸 귀엽게 부르라는 거야. 이정희님께서 영미님 덕분에 조르디 노래에서 향기가 나네요. 4D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가. 7701번이 와 조르디 이경규와 서태지 오랜만에 이경규와 서태지 이게 있나 보다. 정세미님 복권사 복권사 그러는 것 같아요. 복권사라고 뭔가 계시를 주는 것 같은 그렇지, 느낌인가 그렇지, 보다. 그렇지. 참고로 네. 조르디가 이제 만 38살이 됐다고요.
1: 그렇지.
0: 벌써 이렇게 커버렸다고.
1: 용띠래 용띠.
0: 진짜 용띠였어. 드래곤띠였어요. 어머나 세상에. 자 노종원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오늘 설악산 인증샷이 엄청 와가지고 지금 역대급이에요.
1: 역대급이에요.
0: 문자량이 진짜. 지금. 네. 와.
1: 우리 진짜 뭐 등산 한번 더 해야겠어요.
0: 그래 산으로 가야겠다.
1: 네.
0: 어머 이게 뭐야?
1: 이게 9009번님이 보내주신 네. 사진인데 자 문자 내용은 한계령 귀때기 청봉 대승명 장수대 코스입니다. 설악산 공룡 능선보다 더 힘든 코스인데요. 그걸 제가 했다는 거죠. 와
0: 미쳤다.
1: 오늘의 베스트샷.
0: 베스트 진짜 사진. 베스트샷. 와 최고예요 진짜. 이거 혹시 오늘 저희 두 대의 인별그램에다가 올려도 될까요?
1: 올리죠,
0: 여러분?
1: 올리죠.
0: 예, 왜냐면 예.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우와 맞아. 소리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는.
1: 근데 저건 또 누가 찍어준 거지, 근데? 왜냐면 뒷모습이 지금 찍힌 거잖아요.
0: 그건 또 다른 능선에서 찍었어, 또 심지어.
1: 그러니까 그 산 정상부에 그 구름의 바다, 운해가 쫙 깔려있는 모습이 기가 막힌데
0: 사진 이야. 찍어주신 분이 난 더 대단한 것 같아.
1: 아 멋있다. 너무 멋있네요.
0: 와 이걸 어떻게 찍으셨지 진짜.
1: 아 멋있다.
0: 0302번님 지난주 일요일에 6살 8살 딸내미들이랑 흔들바위까지 다녀왔어요. 어머 아이들 첫 등산이었는데 등산은 잘했는데 주차장까지 왵복해서 토탈 4시간 13km 걸었더니 큰아이 코피 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가자고 했더니 절대 안 간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알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채 끝이 났어요.
1: 저는 오늘 너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그동안에 산사연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남성 여성이 데이트하러 갔다가
0: 그치, 그치.
1: 등산하다가 싸우고 뭐 헤어졌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거의 대부분 가족 사연인
0: 맞아.
1: 거예요. 너무 기분 좋고요.
0: 왜냐면
1: 너무 보기 좋습니다.
0: 데이트용으로 저기 설악산은 가시면 안 돼요.
1: 왜요?
0: 왜냐면 내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1: 안 돼 안 돼. 안 되지.
0: 사랑하는 사이끼리 가는데 러브러브 하러 가는데 내 입에서 쌍욕이 나와.
1: 그렇지.
0: 나도 모르는 사이에.
1: 그렇지. 뭐
0: 큰일 나지.
1: 헤어질 결심 아니면 안 됩니다.
0: 네.
1: 아, 또 가족 사진인데 아 가족 사진인데요. 9359님 초삼 어린이를 꼬셔서 울산 바위까지는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 못 걷겠다고 드러눕는 바람에 안고 내려왔는데 아빠는 힘든데 안겨서 과자 먹는 초딩은 행복합니다라고 역시 사진 보내주셨는데
0: 어머 세상에
1: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죠.
0: 그리고 따님이 네. 또 커. 팔다리가 길어.
1: 길어.
0: 11등신이라고 11등신. 네, 아주 해맑게.
1: 안고 그죠?
0: 해맑게 아빠 가방 안에 있는 프링글땡 과자 있잖아요. 에이.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내려가고 있어.
1: 아 감자과자네 맞네.
0: 아 근데 감자치. 이러면 안 된다고. 저기 프링글땡 등산할 때 드시면 안 돼요. 조갈난다고.
1: 아.
0: 조갈라 등산할 때 이거 물 엄청 맥히는 거예요.
1: 맞아. 그래서 오이 먹잖아 보통.
0: 맞아요. 아우 나 참 환장한다
1: 근데
0: 정말.
1: 아빠니까 저런 걸 하는 거지 그죠? 뒤에 가방 메고 앞에는 아이를 안고
0: 그래 아빠니까 할 수 있는 거다
1: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훈훈한 와중에 강은하님의 문자가 눈에 띕니다. 사춘기 때 서먹해진 아빠와 좀 친해지려고 설악산에 갔었는데요 벌써 조짐이 안 좋죠.
0: 거봐.
1: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졌어요. 아빠는 갱년기 폭발하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0: 누가 여기 오자랬어 누구야 괜히 화가 나는 거지 그냥.
1: 아니, 나는 아빠랑 좀 친해.
0: 아 등산에 가면 돼. 지역을 왜 갖고 와. 왜 와. 왜 와. 설악산을.
1: 아니 아유, 오랜만에 나랑 이렇게 가는 건데 화났네 아빠.
0: 아우 더워져. 안 그래 더워 죽겠는데 그냥. 떨어져. 떨어져 있어.
1: 이렇게, 맞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0: 아 그래. 에이, 아우 진짜. 박성남님. 이름

0: 부터가 지금 성나 있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다.
1: 아 성남.
0: 네. 설악산 다녀오면은 온몸이 쑤시고 아플 텐데 쑤시고. 그때 저는 리조트 근처에 있는 온천 목욕탕을 갑니다. 아 찜질방 시설이 되어 있어서 온 가족이 다녀오기 참 좋아요. 아. 여기 너무 잘 되겠다.
1: 그러네.
0: 여기 그러네. 너무 잘 되겠어.
1: 맞아. 이게 이제 그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진짜로.
0: 그래. 네. 어머 진짜. 그러다 이제 그 탕에서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갓 태어난 고라니 마냥 이제 막 다리 힘 빠져가지고.
1: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뭔가요? 0252님. 어머머 사연을 옆집에 보냈네요.
0: 다른 방송에다가 보내셨나 보다.
1: 퓨전 FM인가?
0: 그런가 보다.
1: 아, 어쨌든 네. 1년에 딱 하루 열리는 설악산 달마봉 다녀왔습니다. 같은 곳인데 지난해 구름으로 올해는 맑아서 구경을 잘하고 왔습니다. 설악 문화재 시작 전 선착순 500명 신청받아서 가요. 함 도전해보세요. 아 이게 뭐 신청 받는군요. 선착순이군요. 달마봉. 아 설악 문화재. 오 그렇구나.
0: 와, 이것도 선착순이 있군요.
1: 네네.
0: 그 작가님은 가라 그래도 싫잖아요 지금.
1: 뭘요?
0: 여기 달마봉.
1: 아예. 어. 그냥 그 달마대사 그림 있잖아요.
0: 그래.
1: 그런 거 하나 사면 되지.
0: 그래.
1: 그럼.
0: 네.
1: 그리고 달마대사 그림이요 불화가 탱화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게 저랑 되게 비슷해요.
0: 어 맞아요. 진짜로. 방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1: 어 되게 비슷해요.
0: 어, 네, 닮았어요.
1: 네네. 네.
0: 달마봉을 닮았다 말씀드리면서 자, 아 산하면 이 산이죠. 최산이죠. 예. 네. 최산이 있는 ATG.

0: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네, ATG의 Bad 듣고 네. 왔는데 그 노래가 나가는 중에 그 최산 씨의 그 파트 춤을 제가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노 작가님이 추셨는데 아 나는 디스코팡팡 타는 줄 알았어. 저기 이게 뭐야?
1: 아이, 제가 재능이 진짜 다방면에서 없는데요. 그 중에 최악은 저기 춤 실력이에요. 댄싱 저, 정말 나 그 잘 추고 싶어. 정말 진짜로.
0: 아 네. 네. 제가 기대를 잠깐나마 했던 그 잘못입니다.
1: 네,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0: 자 이제 예. 오늘 최고의 사람 뽑아볼까요?
1: 네. 10년 만에 같은 산 같은 장소에서 두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신 8676님 축하드립니다.
0: 네.

0: 자, 그리고 한 분 더.
1: 네. 여섯 개의 덩봉투 후기를 들려주신 1757님도 축하드립니다. 예.
0: 아, 근데 뭔가 좀 뭔가 좀 훈훈했던 것 같아. 따뜻했어요. 따뜻했어. 네.
1: 그리고 아마 이런 거를 많이들 하실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엔 진짜로 뭐 1년 단위 또는 뭐 계절 단위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유행이라면 유행인데 네네네. 그 이런 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의 경과 아이들의 예전과 지금의 모습도 비교할 수 있고 너무 좋죠. 아,
0: 저도 인별그램 보면 그런 사진 보면 그치. 부럽긴 한데 섣불리 도전은 못하겠더라고요.
1: 왜요? 왜요? 네.
0: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1: 엄두가 안 나요? 네, 그냥 사는 거 그렇겠지.
0: 그냥 대파 분장이나 하겠습니다. 도 작가님 안녕.
1: 안녕.
2: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품터, 가구 등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4: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성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8: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0: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1: 아유, 예, 잘 부르시네요. 아, 감사하긴 뭐 감사해. 예, 멀리 안 나갑니다. 예, 최유리 진영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들었고요. 이상권님, 목소리가 약간 피톤치드 최유리인데? 오, 목소리만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딱 아셨어요? 8846번님, 대박. 아침에 이 노래 듣고 출근했는데 지금도 이 노래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와, 소름. 저희 두대가 이런 방송입니다. 예? 텔레파시가 이제 두댕이들이랑 너무너무 죽이 잘 맞는 그런 방송이에요. 두댕이와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는 2시의 데이트, 더 좋은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네 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네 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들을만 하답니다.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촉촉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은 대체 뭘까요? 어떤 노래가 듣고 싶은지 두댕이들이 알려주세요. 미국의 사상가 잭 런던이 이런 말을 했다죠. 인간의 사명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주어진 날들을 허비하지 않고 내 시간으로 사용하리라. 네, 내 시간인데 남이 신청한 음악만 듣는 건 아깝지 않겠어요? 잭 런던 동생은 어떻게 잭 도쿄인가요? 잭 영국? 잭 스페인? 다둥이 가족인가요? 아, 저만의 잠깐의 깔깔이였고요. 자, 듣고 싶은 음악을 스스로 생각한 뒤에 내 돈 50원을 써서라도 주도적으로다가 신청곡을 보내란 말씀이옵시다. 참고로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미니를 다운받으셔도 돼요. 먼저 준비해둔 곡은 이연경님. 맛집의 앞집 매니아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날에 잘 어울리는 곡 가지고 왔어요. 당회의 만추요. 베란다 창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언니 목소리와 음악을 얹고 싶네요. 아, 저만큼이나 겨드랑이 털이 많은 우리 당회의 씨. 네, 저도 팬입니다. 만추, 만털.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맛집의 앞집 분위기 좋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당회의 만추 들었고요. 최경문님, 모생미민시앙렐라이오하이칸디칸다 가사가 참 아름답군요. 아,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받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님, 처음 듣는데 당회의 노래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연기도 참 잘한다 생각하는데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0945번님, 직원들한테 옆집에 앞집 좋다고 자랑했는데 아무튼 이 집 덕분에 즐겁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어떤 집이면 어떻습니까? 맛집에 똥집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냥 찾아만 와주세요. 아, 이 와중에 김정원님께서 아까 미국의 사상가 잭 런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런던이 성이겠지요 라고 또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역시 저희 두댕이들 중에서 가장 식자층이십니다. 김정원님께서 항상 바로잡아주시곤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박효정님, 어제도 순디가 맛집의 앞집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순디 노래도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도 순디의 음악이 좋아하는 노래가 참 많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답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

0: 네,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에 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원곡이었죠. 안신혜가 리메이크한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듣고 왔습니다. 아, 저는 예전에 이 노래 하면은 그 광고 중에 변비약 광고에서 나왔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옥주현 씨가 그 광고를 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하나봐. 예, 네, 정말 주옥 같은 노래였죠. 2577번님, 목소리가 멋진 가수 안신혜님 노래 신청해요 라고 하셨고요. 5270번님, 제 귀가 이상한가 봐요. 이 곡에서도 영미 씨 목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어떻게 괜찮나요? 3848번님, 저에게 완벽한 하루는 맛집의 뒷집이에요. 투데이 파이팅이라고 하셨고요. 아, 다행히도 이 얘기를 할때 우리 상순 DJ님께서 전화 통화 중이시라서 지금 못 들었어. 다행이다. 아, 이런 걸로 또 삐질 수 있거든요. 우리들 사이에서 이런 걸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그럴 수 있고요. 꽁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땡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1일 짬뽕 오케이?
1: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 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뛰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최승우님을 비롯해서 우리 두댕이 분들이 조르디 버전으로 계속 광고 소개해달라고 해서 조르디 버전으로 가볼게요. 조금

꼬뚜기 카레도 꽃팬티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이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레 샘표 식품 주식회사 IS 동성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주식회사 본 컴퍼니 꽃팬티 꽃팬티 어디다가 버린 거냐 꽃팬티 누구 거냐 이카운트 오 베이비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에서 음주 후엔

이현미님께서 아 정말 미치겠다라고 하셨고요. 7083번이 영매님 회사 언니랑 펜션 와가지고 비모로 언니 두 대를 듣고 있어요. 오늘도 잘 봤습니다. 여행까지 가서 이걸 볼 일이야? 감사합니다. 0705번님 대파 양파 분장 기대할게요.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안간힘을 써봐도. 자 오늘 향기로 가득한 날이었죠.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0: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나서 계단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2층이나 3층이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게 조금 아깝게 느껴지죠. 그래서 계단으로 가볼까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띵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문은 열렸고 다시 계단으로 가자니 괜히 혼자 민망하고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게 되는데요. 체력과 자존심 사이에서 잠깐 고민했지만 오늘은 체력을 선택했습니다. 아껴둔 오늘의 체력. 지금부터 오후의 발견에서 마음껏 쓰고 가시죠.

0: 우표 발견 성슬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첫 곡은 Love Still The Show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난하고 평온한 화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하루 더 쉬었을 뿐인데 이 화요일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조금 가볍게 그래서 오늘 첫 곡을 전해드렸고 저는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체력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 조금만 아끼면서 4시를 위해 예, 지금 짠하고 저는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신님 리디 저는 진짜 저질 체력이에요. 걷다가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저희 집 2층인데 아 오늘 딱 사연의 주인공이네 여신님. 오프닝의 주인공. 저희 집 2층인데 엘리베이터 타요. 오발은 기초 체력 없이도 가능해서 사랑합니다. 지구력이 필요해요. 저희가 기초 체력은 없어도 되지만 지구력은 좀 있어야 된다, 여신님. 그래서 일단은 집중도 좀 해주시고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약간 뭐랄까 자유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드시면서 네, 제가 또 음식에는 굉장히 그 열어놓고 있다. 드시면서 항상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탱크님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아껴둔 체력 네, 지금부터 대방출해 주십시오. 아치님은 오 7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시는데 엘리베이터랑 동시에 도착했다. 아 이거 이제 이런 체력들은 좀 자랑할 만합니다. 어떻게 되지 이게? 가능한가? 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지님. 자, 여러분 아껴둔 체력 회사 일에 많이 쓰지 마시고 오후에 발견해 예, 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2시간 함께할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또 영상 보시면서 함께하실 수 있죠. 오늘 3, 4부에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 오랜만에 또 완전체로 모입니다. 라이브 연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유튜브 오시면 영상 보시면서 라이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지금 유튜브로 스튜디오 모습 보시면서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골드마운틴님 어제 생방인 줄 모르셨어요? 이거 조금 서운한데. 네. 어제 그럼 체력이 그만큼 아껴졌을 테니 오늘 예, 3배, 4배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창, 인터넷창, 또 유튜브창 열어두고 오늘 2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1, 2부 순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꾸며가죠. 많이들 찾아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주미 작가가 여러분 선물 좀 많이 쓰라고 돼. 제발. 네, 제발 좀 많이 뽑아달라. 당부당부 신신당부를 해서 네, 오늘도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다. 부담감을 느끼며 출발해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0: 구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5: 완전 좋아요.
6: 연두링.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핑크 소 와시였습니다. 아치님 신청곡이었는데요. 하나하나 드레스 코드 맞춰 아이템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핑크는 부담스러워서 핑크 계열의 볼캡 하나 장만했고요. 핑크의 소 왓 신청합니다. 어느 겨울에 이렇게 약간 핑크가 상징색이 돼버린 것 같아서 저는 좋은데. 네. 그 이 볼캡 예쁜데요? 약간 그 응원하시는 야구팀 색깔도 조금 여기서 좀 더 진하면. 네. 그렇지 않나? 저 이런 색깔 또 모자가 있어요. 비슷한 이 빈티지한 색깔 느낌의 인디핑크의 약간 좀 빈티지한 질감으로 정장의 볼캡 좋습니다. 이런 패션 센스 좋습니다. 지님 감사해요. 핑크 소 왓 네, 신청해 주신 곳까지 전해드렸고요. 핑크 소 왓 얼레리 꼴레리 따다다단따단 이런 느낌 얼레리 꼴레리 딴딴 오 묘생의 악마님 네 그런 것도 갖고 아닌 것도 갖고 어쨌든 이제 강릉에 한동안 이제 정착을 하실 건데 혹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발령을 받아서 이제 원주에서 강릉으로 넘어오셨고 여러분 개구쟁이 악마님이 그리고 이제 이사를 아까 하셨다고 한 건지 날짜가 잡혔다는 건지 말씀을 또 주셨거든요. 이제 주소 주시면 돼요. 아 9일에 와우 빠듯하네. 준비는 잘 하셨어요? 이사가 은근히 만만치 않단 말이죠. 챙길 것도 많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포남도 회사랑 저희 회사랑 가까운 곳인데요. 아, 어느 정도 좀 이 발령지에 의견이 살짝 들어간 것도 있나 봅니다. 개구쟁이 양마님. 강릉 너무 좋죠. 잘 오셨어요. 조금씩 이제 적응해 가고요. 국종쌤은 몇 시에 주신 거예요, 문자를? 자정, 그러니까 오늘 새벽 0시 반쯤. 이 시간까지 일을 안 한 지 꽤 됐는데 오랜만에 조금 바쁜 척 해봤습니다. 제법 밤날씨가 서늘해졌어요. 감기 조심해야 할 때도 오고 있고 이따 오후에 만나요 하셨는데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야 한밤중 이렇게 또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신청곡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오늘 아침 여러분 출근길 괜찮으셨나요? 전국적으로 그 아침 최저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춘천은 한 7도? 였다고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오 저도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오 찬데? 싶었죠. 하지만 지금 스튜디오는 에어컨을 켜놨다는 거 네.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안과 밖과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짱짱님 오셨어요. 월요병 없는 화요일입니다. 온몸에 아리베서 앓는 소리하고 있는 아침이고요. 출근길 날씨가 상쾌상쾌해서 다녀갑니다. 온통 그때 스마일데이. 아, 점심 맛있게 먹었고요. 덕분에. 어제 여파가 오늘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짱짱님도 약간 일을 하시면서 에너지를 더 받는 그런 스타일. 정답? 정답. 아, 0070번님 오셨어요. 세상에 이게 언제적 일이죠? 지금 특집 생방 때 이야기를. 와, 까마득하지 않아요, 여러분? 와, 2주 딱 지났는데 와, 되게 뭐랄까 아련한 추억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부득이하게 듣지도 못하고 문자도 못 보내고 한 죄로 그동안 문자를 못 보내고 있었어요. 서운하셔서 제 문자는 이제 안 읽어주실 거죠? 안 삐지셨다, 삐지다뇨. 제가 모르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신청곡을 주셨구나. 신청곡을 안,

안 띄워드리면 이거 삐친 거예요. 저 속 좁은 사람 되는 건가요?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방송 아니다. 항상 이렇게 동해바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청곡이 나으려나? 선물 보내드릴게요. 신청곡보다. 부담이 좀 있어서 지금 선물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좀 최대한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0070

있죠. 예, 여러분 또 일상을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마음이 막 옹졸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억은 한다. 노래 한곡 듣죠. 우리 국종쌤도 그렇고 우리 고삐삐님도 그렇고 지금 컨디션들이 썩 좋으신 것 같진 않아요. 고삐삐님은 눈병 걸리셨대요. 귀는 멀쩡하니까 오발 듣습니다. 리디도 전염성 있는 눈병 조심해요. 우리 오바리들 진짜 아프지 말자고요. 이때 딱 아프기 좋은 계절 조심합시다. 여자아이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국종쌤 신청곡 듣고 올게요.

핑크님의 신청곡까지 이어드렸습니다. 버스커 버스커 처음엔 사랑이란 게 띄워드렸어요. 앞서 우리 고삐삐님 눈병 이야기 좀 했었는데 하루 종일 진짜 눈이 너무 피곤하다고. 이게 막 건조하잖아요. 지금 엄청 건조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 그 여러 그 위험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오바리님께서 주변에 요즘 마스크 낀 분들이 많이 보인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저도 일부러 좀 챙겨 다니는 편이거든요. 내가 뭐 굳이 감기 기운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좀 차단하고 서로 조심하고 하면 좋다. 고삐삐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 빨리 나으십시오. 아프지 말자고요 우리. 벨로노님 오셨어요. 아, 우리 주미 작가가 말해버렸네. 옆에 없는 척 하려고 했는데.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 누구랑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우리 주미 작가가 잠깐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름애님. 아, 오발 들으며 마음의 체력 충전해야죠. 몸도 가볍게 저녁 준비 출동. 너무 귀여우시다. 출동. 얼마나 행복해 우리 아이들. 오늘 메뉴는 뭔가요 여름애님? 또 화려한 밥상을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8167번님 오셨어요. 리디 저는 가끔 운동화를 세탁기에 돌리거든요. 문득 3기 모드로 하면 새하얀 운동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렸는데 세상에 밑창, 중창, 깔창 3등분이 되어 나왔습니다. 왜 3기 모드가 생각났을까요? 왜 났을까요? 그걸 바로 또 실행한 나의 어떤 이 실천력, 추진력도 한번 또 돌아보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화 세탁기 돌리면 그 세탁기 다음에 뭘 이렇게 한번 세척하고 하세요? 또 궁금하다. 그래요. 뭐 보내줄 때가 된 거죠 이제. 예, 밑창, 중창, 깔창 3등분 됐으면 이제 서로 헤어질 때가 된 겁니다. 8167번님 화이팅. 예, 뭐 새 거 하나 사야지 뭐 이때. 예. 연주곡으로 1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2부 순서 계속해서 사용과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문자 창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오시면 또 영상 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검색창에 오회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주곡으로 1부 순서 마무리할게요.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정 광고 심의 필.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고삐삐님 신청곡이었어요. 노라 존스 Don't Know Why. 노라 존스 좋다. 동감님.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오늘 온라인으로 첫 출석해서 수업 2시간 듣는데 어찌나 졸립던지 도서관에서 나름 노트북 가져가서 공부하는데 너무 민망했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이다. 집이 아니어서 집이었으면 100% 잤죠. 그래서 우리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와, 멋진데요? 꼭 성공하시길. 중간중간 예, 알려주세요. 이렇게 서로 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그 의욕도 좀 생기고 하잖아요. 땅콩님, 이 노래 엄청 들었었는데 친구들이랑 한때 친구 집에서 막 분위기 잡고 만들어 먹고 놀고 하던 그때 뭘 그렇게 만들어 드셨을까? 무슨 분위기를 그렇게 잡으셨을까? 1025번님, 고스톱의 고짜도 모르는 제가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저녁마다 둘이서 1시간 정도 치는데요.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저녁 해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또 뭐랄까 이 애정 전선에 또 다른 요소가 들어왔네. 남편을 기다린다는 이 표현 되게 오랜만에 쓰시는 거 아니에요, 1025번님? 화는 안 내시네. 약간 운전 가르치는 것과 고수도 가르치는 것 어떤 차일까? 비슷할까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뭐든지 뭔가 새로운 또 놀이거리를 찾으신 것 같아서 이 긴긴 가을밤이 아주 유쾌하시겠습니다. 1025번이 오늘도 맛있는 거 해두고 같이 기다리자고요. 우리 재밌다. 노마드님 오셨어요? 아, 그 유명한 거지존. 머리 기르고 계시구나. 거지존에서는 머리가 안 자라나 봐요. 몇 개월이나 참았는데 오늘따라 너무 보기 싫은 그런 느낌 알아요? 하루 종일 머리를 자를까 고민하다 보니 어느덧 퇴근 시간이네요. 이틀 출근하면 또 쉬니까 화이팅. 이번 주 약간 좀 그냥 공짜로 생긴 느낌? 거저 회사 다니는 느낌? 있지 않으세요? 이 노래는 없네요. 네. 다른 곡들은 있는데 요 주신 곡이 저희 뮤직뱅크에 없어서 아 약간 지금 이틀만 출근하면 된다는 그 설렘에 저희가 약간 찬물을 좀 끼얹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노래는 없다.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고민의 결론은 어떻게 내셨을까? 브리드맘이 오셨습니다. 요즘 뜨개질 하느라 바쁘시대요. 뜬금이는 이제 공부방 다니고 있고 이제 픽업 갑니다. 가을이네요 이제 진짜 하셨어요. 오, 뜬금이 니트인가요? 크기가 커 보이진 않아서. 근데 뜬금이가 이렇게 또 컸나? 어른용은 아닌데. 세상에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아, 뜨개질을 하면서 이렇게 그 문양을 낼 수가 있군요. 자, 이렇게 보기만 하겠습니다. 브리드맘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네. 운전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요. 박재정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 밤 카스테라님께서 신청곡을 남겨주셨습니다. 리디 저 개천절에 16번째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아, 왠지 리디 축하받고 싶어서 문자 남깁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아들들이 챙겨주니 더 좋았어요. 제 마음은 아직 20대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15살 아들이 있네요. 저 천천히 늙고 싶은데. 그나저나 박재정이 부른 계절의 끝 들어봤어요. 아, 왜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많은 건지 듣고 또 가슴이 벅찼잖아요. 같이 벅차보자고요. 방카스테라님 조금 늦었지만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밤카스테라님, 지난 10월 3일이었던 감흥이 또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박재정 계절의 끝 신청곡 띄워드렸어요.

달콤설탕님 오셨어요. 오늘도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또 최순정님도 오셨습니다. 리디 음악이 너무 좋아요. 꼭 유럽이 아니더라도 햇살 좋은 카페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여행 가고 싶어요. 요즘은 강릉 쪽잘안 오세요? 항상 오실 때마다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하셔서 요즘은 좀 뜸하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놀러 오세요, 최순정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건강은 괜찮으신지. 1025번이 우리 고스톱 얘기에, 아, 고스톱 부부 너무 귀엽다.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사랑이 싹 튼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남편이 기다려진다, 이 표현이 너무 귀여우셨어. 후니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니 귀엽게 후니 피고, 약간 영어식으로 하면 후니 후나파이 뭐 이런 느낌. 반갑습니다. 채팅창 찾아주셨는데 지나칠 수가 없죠, 이제. 아마 추천받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라디오 음악은 뭔가 다른 듯한 건 기분 탓인가 하셨습니다. 이게 같이 듣고 있다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해 봤거든요. 무슨 노래가 나올까? 이제 DJ가 먼저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래를 먼저 듣고 와서 이제 소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바로 딱 플레이가 되면 이번엔 무슨 노래일까? 뭐 이런 궁금함도 좀 생기고, 아, 이렇게 좋은 노래를 같이 듣고 있네,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이런 기분에서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반갑습니다. 아, 일단 우리 또 고스톱 부부 싸우지 마시라고, 예, 당부의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꼬기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인생 세 번째 헌혈하러 가요. 건강함에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다 러닝 패스하시고 헌혈로, 예, 시간을 할애하신 것 같아요. 박혜경 노래 청해 주셨는데요. 주문을 걸어 듣고 올게요.

0: 원주의 피트리님 오셨습니다. 아, 날이 너무 좋았던 어제 주문진 다녀왔어요. 맑은 바다에 매료돼서 한참을 바라보고 왔는데 오면서도 그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갈 수 있는 리디 너무 부러워요. 그거 아시죠? 근데 바닷가 사는 사람일수록 바다를 잘 못 본다. 이게 진짜 딱 그 시간을 내서 가야만 볼 수 있다.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바다 본 게 언제였지? 최근에? 오래되진 않았는데 퍼뜩 생각나지 않는 건 며칠 내는 없었다는 거죠. 주문진 너무 좋죠. 주문진 진짜 약간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네. 어디 쪽 다녀오셨나요, 주문진? 저도 주문진은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한 2주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습니다. 자주 가네. 바다 자주 가네. 아무튼 참 좋은 곳에 다녀가셨군요. 당일로 왔다 가셨나요? 멀지 않죠. 원주의 피트리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자주 오세요. 반달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와, 오늘로 새 직장 2년차 되셨답니다. 쌀쌀한 바람이 훅 들어오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콜록. 그게 약간 되게 아날로그적이다. 콜록. 총총, 이만 총총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콜록. 감기 조심하십시오, 반달님. 반달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예, 오랜만에 또 와주셨는데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 2년차 되셨음 이제 뭐 거의 다 적응됐다고 봐야죠. 4시부터 6시 시간 되실 때 찾아주십시오. 광고 듣고 와서 1, 2부 순서 마무리할게요.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2: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냈어?

0: 충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식 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우회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파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2486번님 반갑습니다. 저도 연휴에 강릉 당일치기 하고 왔어요. 모터보트 10분 탄 거 와 최고였습니다. 경포 호수 왔다 가셨구나. 수동자전거 타고 너무 즐거우셨다고. 모터보트 타러 강릉 또 가려고요. KTX 티켓팅 할게요. 원주인. 아, 2486번님. 예전에 우리 한씨 함께 할 때 문자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주에 계신 분이시군요. 어쨌든 너무 반갑고 강릉 어디매에서 또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2486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4208번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출첵이에요. 듣다가 갑자기 문자가 보내고 싶어서 남겨봅니다. 라디오가 틀어져 있어서 듣고 계시다고 신청곡까지 남겨주셨네요. 블락비 빛이 되어줘. 아 당연히 괜찮죠. 네.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환영하고요. 4208번님 우리 자주 만나요. 유튜브도 열려있어요. 놀러오세요. 블락비 빛이 되어줘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우리 다음씨와 두용씨와 함께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존 메이어 그래비티 3부 첫 곡이었습니다. 동갑님께서 하루에가 저무는 모습을 보며 이 곡 신청합니다. 뭐야 너무 분위기 있잖아. 어디 계세요 동갑님? 어디에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도서관에 앉아서 창밖을 보며 노래가 생각나셨는지 고맙습니다. 너무 좋네요. 퇴근길에 듣는 그래비티 굉장히 양반님. 아, 너무 좋죠 땅콩님. 동갑님 덕분에 3부 분위기 잡으면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지난 연휴 동안에 축제들 많이 다녀오셨죠? 고성 명태축제 다녀오신 5123번님 또 정선 아리랑제도 지난주에 있었고 행사가 진짜 막 와 너무 행복한 계절이에요 여러분. 저희도 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예, 10월 19일 ITS 세계총회가 이제 강릉에서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해서 같이 그 개막식 날 공개방송 준비하고 있어요. 10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5시 30분부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앞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무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 반이고요. 또 그주에 수요일에는 커피축제도 또 같이 개막을 해요. 그래서 개막 다음 날 저희는 22일 목요일에 이거는 또 생방으로 가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바닷가에서 너무 기대됩니다. 바닷가에서 커피축제 찾아주신 분들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생방송도 역시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객석이 따로 준비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 일단 그리고 현장에 오시면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커피축제 구경하시면서 저희 라디오 부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2일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또 이제 우리 두용 씨와 다음 씨가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2주 만에 만나는 완전체 다 함께 두용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창 찾아주세요. 오늘 확실히 여기도 이제 축제 계절이다 보니까 공연하고 오시고 의상부터 지금 남다릅니다. 여러분 또 끝나고도 바로 가 무슨 하실 말씀?
1: 아니 뭐 축제라기에는 옷이 너무
0: 축제라기엔 지금 옷이 너무 올블랙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오셔서 한번 또 감상해 주시죠. 어떤 느낌인지. 근데 되게 느낌도 다르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니까 블랙으로. 네. 자, 예. 얼른 광고를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실감 나네. 두 분이 같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유튜브 창 오셔서 같이 영상 만나 주시고요. 라이브 3, 4부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5: 건물이

0: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2: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0: 자, 드디어 완전체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김다함, 송두용의
1: 다 함께
2: 두용 두용.
0: 아, 우리 얼마 만입니까? 네. 이렇게 완전체로 아, 만나는 게
2: 요즘 뭐 쉽지 않네요. 네.
0: 두용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우리는 지난주에 봤잖아요.
2: 그렇죠. 저 이제 제가 하는 팀을 또 데려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극 아이.
0: 아~ 네,
2: 그 아이였잖아요.
1: 근데 기억하시죠? 아이들도 맞잖아요.
2: 아이들도
1: 송두용과
2: 맞죠.
1: 아이들.
2: 네, 아이. 그 아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행사라 좀 쉽지 않았는데.
0: 아, 다들 아이예요, 우리 033 밴드?
2: 네, 저 빼고.
1: 아주 극 내향이.
2: 저 빼고 다 아이라서.
0: 그렇구나.
2: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했던 이유가 있었고.
0: 아, 네, 난 내가 그날 2인 줄 알았어요.
2: 아,
0: 나 언제 2로 바뀌었지 싶었는데 아, 이유가 있었어.
2: 다 아이예요.
1: 다 상대적인 거죠.
2: 네, 그래서 뭐 잘 지냈고요. 역시나 뭐 행사느라 바빠가지고 저도.
0: 그죠.
2: 행사하고 좀 전에도 네. 다음 씨랑. 이제 끝나고 또 공연이 있어서 리허설 하고 바로 왔어요.
0: 같은 공연이에요 오늘?
2: 네, 오늘.
0: 아,
2: 네.
0: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2: 네, 올블랙으로 또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아, 네. 올블랙으로 입고 왔습니다.
1: 항상 점잖은 자리에 이렇게 좀 차려입고 가야죠.
0: 아, 우리 그동안 안 점잖았나?
2: 아, 네, 뭐. 점잖진 않았죠.
1: 그렇죠.
2: 네.
1: 점잖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오늘 네. 여러분들 또 점잖은 모습 보실 수 있으니까요.
0: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 말자.
2: 말 더듬지 마시고요. 네. 네.
0: 아 지금 되돌려줬고요. 네. 자, 혀 좀 풀어주시고.
2: 네. 네. 네.
0: 자, 아니 그리고 우리 033 밴드 얘기 조금만 더 하면
2: 네.
0: 이렇게 멤버들 어떠셨어요? 하고 나셔서.
2: 야, 다들 너무 재밌었다고 하고 약간 그 받아보지 못한 이런 시선. 그리고 관심.
0: 아니 그렇게 공연을 많이 하실 때
2: 아니 달라요.
1: 못한 시선
2: 그 이런 시선 처음이었대요. 뭐 보컬이 약간 좀 뭔가 팬들이 생기신 것 팬들 생길 것 같은 느낌을
0: 씨.
2: 받았고 예. 악기분들도 이제 처음으로 자기 얼굴이 이만큼 빡 나오니까 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관리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0: 아 그렇게
2: 네.
0: 좀 다른 의미로
2: 네 되게 재밌게 했고 저는 말을 되게 안 한 줄 알았는데.

0: 네?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1: 그날 이수용 씨가 아니었으면 다들 이렇게 되게 조용조용히
0: 말을 생각보다 많이 했었어. 네. 좋았습니다.
1: 네. 네. 우리 또 만나야죠.
0: 아 그럼요. 네. 준비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신곡도 나오면 같이. 네. 네.
0: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들.
1: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033밴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우리 다음 씨는 이제 2주 만에 우리가 특집 이후로 처음 만나요.
2: 네. 특집 이후로 특집하고 이제 또 지난주에 이제 또 공상장 하느라고 이제 네. 또 오랜만에 뵀는데 뭐 편하네요. 제 집처럼.
0: 좀 전까지 불안하시잖아요.
2: 아니 그 피아노 소리가 자꾸 이상한 데서 나니까
0: 그러니까
2: 그거 찾느라고.
0: 그러니까 네. 카메라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2: 결국 찾아냈다. 아, 네. 온몸을 불태워서 어. 네, 찾아냈다. 네. 뿌듯합니다. 아주.
1: 너무 다행이다. 네. 우리 다음 씨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잊어버렸네. 네.
0: 피아노 소리에 당황하셨어. 네.
2: 어떻게 제 제 얼굴을 보더니 같이 자꾸 제가 지금 넋이 나가거든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1: 네. 아니 밤 네. 원고가 여러분 오늘 새벽 4시에 왔어요.
2: 맞아요. 네.
1: 어떻게 된 거예요?
2: 그 서울에서 이제 합주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서울에서 공연이 하나 있는데 그 합주 때문에 밤 10시 합주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강릉에서 이제 서울을 갔다가 또 이제 어제 또 그 연휴 그 대체 공휴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는 길이 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리 출발을 했거든요. 이제 막힐 걸 생각하고. 그래서 한 4시간 좀 잡고 이제 서울을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합주하고 끝나고 이제 오는데 도착하니까 4시인 거예요. 새벽 4시. 그래서 이제 진짜 너무 좀 힘들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또 제가 또 원고를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4시에 집에 도착해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써가지고 이제 오늘 원고를 준비를 했죠.
1: 완성도가 너무 높았다. 새벽 4시에 그럼요. 주신 원고인데도
2: 아주 감성 풍부하죠. 원래 새벽이 이제
0: 활동 시간 아닌가요?
2: 그럼요 그럼요. 네. 아니 요즘은 좀 아니긴 한데 네, 요즘은 한 12시면 네, 이제
0: 기절해.
2: 네, 기절하는데 4시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아무튼
1: 아 어쨌든 참 아주 바쁜 지금 계절을 보내고 계세요 두 분. 네. 네. 그 와중에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잊어버리지 않고
2: 아, 그럼요. 네,
0: 당연하죠.
1: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다. 네. 요즘
2: 한번 잊어버려야 되나요? 잊어버림 특집.
1: 아니 지난주에 두영씨가 안 그래도 네. 누나 오늘 다음이 형 오면 진짜 대박이에요.
0: 네. 아니 뭔가 느낌이 왠지 올 것 같은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1: 걱정을 했지만
2: 지난주에 아 그럴걸 깜짝 깜짝 저거 출연할 걸라 그냥
0: 갑자기 와가지고
2: 그러니까요.
1: 안심을 했죠 아주.
2: 네. 다행이네요. 네.
1: 오늘 제가 좀 자리를 살짝 이렇게 바꿔봤는데 어때요?
0: 좋아요.
1: 네, 뭐, 새로운 느낌.
2: 네. 다음에 리디도 이게, 일로 아예
0: 아 피아노
2: 연주 옆으로 오셔가지고
0: 같이 좋다.
1: 가볼까요?
2: 그러면 그럼? 영광이죠. 네. 저 또 이제 저 옆에 서주시면은 또 이제 너무 대가수 우리 리디님과
1: 나 지금 약간 또 설레잖아 지금. 벌써 설레잖아. 이거 못할 거야.
2: 둥둥둥.
0: 그렇게 오래는 지나가고. 네. 그렇게 오래 한 번도 치지 못하고.
2: 그러니까요.
0: 근데 이 가운데 자리가 쉽지 않네.
1: 어때요, 진짜?
0: 괜찮아요. 양쪽 계속 바뀌는데?
2: 맞아요, 맞아요.
0: 괜찮아요, 이거?
1: 괜찮아요.
0: 이렇게.
2: 아 그래서 저 일부러 두용 씨 쪽은 안 봤어요.
0: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1: 그렇죠.
0: 이렇게 해야 되네. 네.
1: 소리도 맞아요, 마이크 맞아요. 위에 잘 넣어주셔야 되니까. 네.
0: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2: 네, 뭐.
1: 근데
2: 좋습니다.
1: 또 그렇게 네. 또 좌우하진 않았어 우리 다음 씨는.
2: 잘 안 봤어요 사실 이쪽을.
0: 그러니까 잘
2: 저는 항상 리디만 봤죠.
0: 네, 안 보더라고.
2: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세요.
1: 자, 오늘 제가 길을 잃을 것 같아서 빠르게 이제 집중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인트로만.
1: 와 진짜 오늘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이제 완전체다 보니까 두 분이
2: 신나가지고
1: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어요. 이야기가 오는 길 헤매지 않고 오셨습니다. 예 잠자리님 네. 걱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새싹베이비님께서 그날 우리 특집 날 자갈 앞마당에서 암흑물질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쉬우시다는. 예.
2: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옷을 좀 암흑 다크하게 좀 입고 왔어요. 예, 다크 매더
1: 시커멓게 오늘
2: 시커멓게
1: 입어주고 오셨습니다.
2: 암흑물질 얘기는 네.
1: 생각지도 못했죠.
2: 그러니까 생각지도 네. 못한
0: 또 당황했다.
2: 저 요즘은 그쪽에 살짝 관심이 좀 식었거든요.
1: 아 네. 요즘 바쁘니까.
2: 네 바빠가지고 현생에 좀 이제 좀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1: 그치? 현생이 너무 바쁘다. 네. 자 오늘 우리 다음 씨 두용 씨 오랜만에 이제 완전체로 여러분 만났는데요. 오늘 주제는 또 다음 씨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2: 네 지금 날씨가 벌써 네, 되게 쌀쌀하더라고요. 어제 와 밤 되니까 이제
1: 맞아요. 그
0: 추워
2: 이게 겉옷이 없으면은 이제 감기 걸릴 것 같은 날씨예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이렇게 좀 많이 풀렸고 분명 얼마 전까지 되게 더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가을의 계절에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 가곡을 되게 즐겨 불렀던 그리고 이제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저 오늘 주제는 가곡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1: 가곡.
2: 네.
1: 와.
0: 느낌 좋다.
1: 그쵸? 뭔가 네. 약간 이제 팝적인.

0: 새로운 요소들 우리 항상 많이 전해드렸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오늘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가곡은 사실 이제 뭐 저도 이제 좀 이 뜻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특별한 어떤 특정한 장르를 지칭하는 건가 해서 했던데 그냥 되게 문학적인 그런 시에 노랫말을 붙인 거를 가곡이라고 통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곡은 이제 한국

0: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고전 가곡이면 가고파, 보리밭, 네, 그리운 금강산 이런 거. 저는 그리운 금강산을 저희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피아노
1: 연주해드렸어요.
0: 이제 반주하고 두 분이서 이제 노래하시고 막 이제 화성
1: 음악가족이었구나.
0: 네, 그런 거, 노래 부르는 걸 또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저희 어머니도 또 이제 성가대에서 교회 성가대에서 지휘도 이제 하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버지도 테너로 이제 물론 저희 아버지가 좀 음치세요.
1: 네. 갑자기 이렇게
2: 계시나요?
1: 또 음미가
0: 아, 진짜 신기한 게 그 네. 본인이 부르시는 곡들은 되게 잘 부르시거든요. 어. 근데 이 박자를 잘 못 세세요.
1: 익숙한 네. 곡도
0: 익숙한 곡은 곡도 막 중간에 네 박자면 갑자기 세 박자가 됐다가 두 박자가 됐다가 막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근데 또 아무튼 노래를 되게 잘하시고 아, 그런데 또 이제 그 박치가 살짝 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참 노력하셨는데 이렇게 옆에서 1대1
1: 아,
0: 네, 몇십 년을 노력하셨대요.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이제 매번 혼자 튀어나가시니까 이제 앞에서
1: 근데 약간 먼저. 아버님만의 박자 아닐까?
0: 그러니까요.
1: 밀고 당기는
0: 그 예전에 그런 네.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박치도 박치고 그 음치 중에 음치가 왜 음칠까를 연구한 그 네. 약간 그 논문이 있는데 그 음치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 듣는 영역의 주파수까지 듣는데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음이 특정되지 어머. 않는 거예요.
2: 그럴 수 있겠다.
0: 약간 그런 얘기나 오히려 그래서 되게 감각이 더 뛰어난 사람들.
1: 아, 오히려 더 천재적인 거네.
0: 약간 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이제 이게 장점이자 어떤 경우에는 단점이 되는데 그게 이제 노래 부를 때는 음치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그런 되게 재밌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1: 우리 아버님은 그럼
0: 좀 비상하시죠.
2: 불려 받았네요.
0: 제가요?
2: 그런 재즈적인 부분에
1: 자유로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2: 물론 받았는데
0: 뭐 좋은 점만 이렇게 쏙쏙 빼왔다고 생각해 볼까?
2: 네네네. 어머님의 대중적인 음악과
0: 가족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더 얘기하면 제가 저기 자식이 될 것 같아서
1: 연말에 이제 뵐 때 연말에 뵐 때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0: 여기까지 하고 지금 또 듣고 계실 수 있으니까
1: 그죠? 아버님
2: 사랑합니다.
0: 아, 아무튼 자, 갑자기
1: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좋아하셨던 그리운 금강산.
0: 아, 네, 그리운 금강산. 네, 네 그런 곡들도 있었고, 더 이제 예전으로 가면은 보통 클래식 서양 음악에서의 가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세기 낭만주의. 그 보통 이제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고전 음악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그 소나타 형식 어떤 이제 형식을 강조했던 그때 고전 음악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고전 음악에 이제 사람들이 질린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너무 그런 형식 미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이제 낭만주의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인간의 감정을 더 최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음악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가곡들도 함께 발달했다고 네, 보여지는 그런 장르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 네. 뭐 슈만, 브람스 같은 작곡가들이 있죠.
1: 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 가곡을 준비를 해주셨죠.
0: 네, 우리 가곡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도 좀 비교적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최근 곡들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사실 이 노래가 10월에 빠질 수 없죠. 그냥 이미 제목부터 대놓고 이제 10월에는 이 노래를 불러라.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
2: 진짜 네.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0: 10년이 뭐예요? 이거 네. 저 제가 아기 때도 막 들었던 거. 네.
2: 그러니까 연주로 정말 공연을 한 것도 정말 맞아, 그만큼 될 것 같았어요.
1: 맞아요. 제가 어제 그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소프라노와 테너 가수분들이 나오셔서 이 노래를 듀엣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 네. 너무 막 너무 아름답다. 진짜 이제 가을이 왔구나 싶었는데 오늘 딱 원고에 이 노래가 있어서
0: 그럼요.
1: 진짜 네. 가을이구나 싶었습니다. 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어떤 걸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오늘 연주는?
0: 사실 뭐 보통 이제 이런 가곡하면은 성악가 분들이 부르는 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말고 또 이제 저와 예. 다 함께 두용두용 스타일로 일단 첫 번째 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은 연주곡으로 조금 통통 튀고 재밌는 그런 가을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던 자주 듣던 그런 버전은 아니다.
0: 네.
1: 궁금합니다.
0: 역시나 네. 저희 마음대로
2: 제가 또 해봤던 스타일이 있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1: 좋아요. 두 분이 만들어주시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청해 듣겠습니다.

0: 나왔다. 역시 엔딩 나왔다. 아 좋다.
1: 아니 성대문 중독 아닌가요?
2: 아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0: 이거
2: 죄송해요.
0: 안 하면은 네, 이거 기분 안 좋아요. 잠시 나 나갈 때 밖에 나갈 때.
1: 어제 나도 너무 잘.
2: 10월의 어느 멋진 날. 네. 네. 여러분 오, 10월 잘 맞다.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오, 그, 아니
2: 갑자기
1: 행사 쪽으로. 네. 아니 되게 진짜 뭔가 너무 발랄하다. 네.
2: 그러니까 뭐, 네, 뭐 보통 이제 가을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막 고독.
1: 이제, 이제 막 쓸쓸함.
2: 이제 막 이제 낙엽도 다치고 네. 생기가 없어져가는 그런. 아 그러기 싫어요.
1: 아 그랬구나.
2: 아 네.
1: 아, 남신 그러기 싫었구나.
2: 아, 그러기 싫었습니다. 어. 네. 갑자기 네.
0: 원래 하기로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1: 지금 약간 1초 쉬었어.
0: 네, 아니면 아이, 그 저 그 헤드 생각하고 원래 맞춰놓은 게 있었는데 어 갑자기 어
2: 그 네. 원래 이렇게 네. 그때 뭐, 네,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네. 잔뜩 기대했는데 그거.
2: 그렇죠.
0: 여러분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1: 네. 원래 하려고
0: 네, 했던 거 네. 나중에
1: 한번 더. 주용 씨 주장 원래 하려고 했던 버전은 따로 있었다.
0: 네, 하나 있는데 네. 그거 한번 나중에 어. 들려드리도록 내년 10월에. 네.
2: 자, 이 다른 거죠. 예. 네, 저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0: 네, 다 계획이 있어요. 네. 이제 1편이면
1: 자, 네. 네, 일단은 여러분 연주곡으로 3부 마무리하고요. 4부 순서에 돌아와서 계속 라이브 띄워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우리 용국 씨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2: 어? 오, 어유, 장
1: 아,
2: 데이비
1: 씨. 섹소폰 한번 또 가야 되는 우리 가을에.
2: 아, 그러니까 함께 했어야 돼. 오시죠.
1: 아, 4부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네.
3: MBC FM 4U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 초등학교 스탠바이
4: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3: 고덕 신도시 내 시청 박물관 도서

0: 과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중화역 가까이
9: 새집이 라온.
8: 기다려온 서울 새집
9: 드디어 라온.
8: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9: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8: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1: 김다음, 송두용이 다 함께 두용두용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두용 씨가 이제 리얼 드럼.
12: 아, 왜 저 네. 닮아가세요?
13: 예, 어쿠스틱 드럼스. 네.
11: 대신에?
13: 네, 대신에 이제 전자 패드로 가져왔고요. 그 이유는 또 오늘 좀 이제 행사가 많은 철이다 보니까, 예, 네, 드럼을 와 하루에 한 세네 번 왔다 갔다 들고 다니는데요. 근데 나 마침 또 원래 저희가 전자 패드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또 옛날 또 분위기도 날 겸 또 가을도 했으니까.
11: 오늘 약간 전반적으로 지금 다 블랙이잖아요. 앞뒤까지. 그러니까 약간 다 후트펑크 느낌 나는 거. 또 바로 이렇게 나와.
13: 이걸로 쇼를 못 치네.
14: 함께 두용두용 come on.
13: CM송?
11: 자, 여러분, 예, 다 함께 두용두용 예, 전해드리고 있고요.
13: 조만간 CM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2: 그러니까요.
13: 네. 하겠다.
11: 너무 좋다.
13: 어, 힙하게 약간 이렇게.
11: 네. 하나 해줘요.
12: 그러니까요.
13: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 인트로에서 약간
12: 이어지게
13: 착착 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12: 어, 좋다.
13: 저 연주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약간 아. 그죠?
11: 너무 좋지.
13: 잠깐만. 오, 귀한으로 리드님에게.
11: 아, 그죠? 약간 그 뭐랄까 이 진심을 네. 네, 전하기에는 응축해서
13: 아, 그치.
11: 너무 좋다는
12: 너무 잘 전달됐습니다.
11: 네. 네.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네.
12: 아... 아주 이렇게 또 압박을 주시네요. 네.
11: 올해가 가기 전에 네. 어, 문자들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오, 뭔가 10월이 오는 멋진 날, 경쾌한 멋진 날 같아서 좋다. 그리고 여우의 여신님께서는 믿고 듣는 진짜 다음 두용씨다. 이 곡을 이렇게 멋진 재즈로 풀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화요일엔 두 분이 꼭 나와주셔야 해요. 궁금하단 말이지요 하셨고요. 박자가 너무 재밌다는 얘기였어요. 노래 흥얼거리면서 저 박자로 할 것 같다. 오. 뭔가 이제 막 그 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디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응, 네. 발걸음에 담겨있는 느낌입니다.
12: 맞아요. 통통 튀는 느낌으로.
11: 그리고 앤셜리님께서 우리 두용씨 내년까지 오발에 남아있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인다.
13: 아, 내년 10월 어느 어. 날? 그렇네. 그럼요.
11: 그럼 내후 2028년도는 네. 어떤 버전 한번 가볼까요?
13: 그때는 글쎄요.
12: 벌써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13: 야, 어, 갑자기 네. 아. 장르별로 다 한 것 같은데.
11: 어떻게든 네, 만들어내야
13: 있죠,
11: 됩니다.
13: 네,
11: 우리.
13: 예.
11: 어, 최순정님께서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다 내팽개치고 지는 저녁놀이라도 보러 뛰쳐나갈 것 같아요 하시며 문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곡을 먼저 만나볼게요. 다음 씨. 네.
12: 네. 어, 이 곡은 이제 비교적 굉장히 최근 노래인데 이 곡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간에 기대어라는 곡인데 최진님께서 작사 작곡한 곡이시고 원래는 이제 성악가 바리톤 고성현 교수님의 앨범 시간의 기대어의 타이틀곡으로 처음 발표되었던 곡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가곡들은 조금 딱딱한 분위기 좀 단정하고 약간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가 강했다면 요즘 가곡은 또 되게 현대스럽게 좀 재해석된 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일반적인 발라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곡들도 요즘 성악가분들이 많이 불러서 하시던데 사실 이 곡은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악가분들이 부르는 게 되게 찰떡인 것 같은 노래인데 그래도 조금 다른 버전으로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저의 스타일로 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민망해하는 것 같지?
1: 아 아니요 아니요 전혀 왜 그러시죠? 저는 네 시간에 기대요. 이거 가사가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가곡들의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정말 문학적인 그런 작품성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랫말에 이제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붙여서 이제 만든 곡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이제 일종의 뭐 크로스오버라고 해서 파페라 느낌의 이제 곡들이 또 요즘에 많잖아요. 가수분들도 많이 계시고
1: 네. 요즘에 확실히 그런 경계가 좀 많이 더 허물어진 것 같아요. 예전만 해더라도 뭔가 이게 딱딱딱딱 나누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클래식이면 클래식, 재즈면 재즈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좀 되게 거리낌 없이 좀 이렇게 자기의 영역으로 다 흡수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다음 시에 또 노래가 같이 곁들여진 시간을 기대어 두 분 연주로 만나볼게요.

0: 우리 다음 씨는 이 노래 부를 때 혹시 무슨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1: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라는 게 그 시간에 기댄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나간 그 시간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나 이런 흘러가 버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간에 기댄다. 시간이라는 어떤 우리가 사실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떤 의인화해서 이렇게 시간이라는 존재에게 기댄다. 정말 그 시간을 의지해서 뭔가 내 지금 아픔이나 내 슬픔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
0: 되게 참 했어요. 어떻게 보면 쓸쓸한 내용이잖아요. 쓸쓸하기도 네. 하고 근데 뭐랄까 굉장히 좀 덤덤하게
1: 네, 또 맞아요.
0: 노래도 그렇고 네. 연주도 그렇고 느낌이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확 뭐라 해야 되죠? 코드랑 코드 진행이 되게 좋네요.
1: 원곡 자체가 네. 그러니까 요즘 가곡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딱딱하고 클래식적인 그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옛날 가곡들은 뭔가 이런 그 삼화음 가장 기본적인 화음만 네, 네, 네. 뭐 뭔가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게 좀 현대적인 가곡들은 약간 이런 일반적인 그런 발라드의 형태를 되게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뭐 이런 코드들. 네. 되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잖아요. 코드에 뭔가 숨겨져 있고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코드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확실히 조금 더 대중적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뭐 대중 가요와 가곡을 굳이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씨?
1: 뭐 사실 별로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찾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경계보다는 뭔가 그냥 가사에 좀 더 집중한 곡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게 굳이 나누자면은 그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일반적인 연예인 가수가 아니라 어떤 성악가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부르게 됐을 때 좀 가곡이라고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0: 요즘은 또 이제 무대를 보여줘서 퍼포먼스적인 것들도 많이 이제 좀 뭐랄까 활성화돼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일단은 가사와 이렇게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음악 장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다함님 목소리에 잔잔한 영혼의 울림이 느껴진다. 담백한 감동이라는 말씀을 낙화님께서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사실 뭐 네. 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제일 좋죠. 네.
0: 진짜 새벽 4시 반까지만 합주하고 피곤한 몸에도 이런 이렇게 노래 불렀을 때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너무 행복하죠.
1: 그렇죠. 네. 이제 어떤 주제로 그러니까 주제는 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곡을 뭐 할까 새벽 4시에 막 찾아봤거든요. 이제. 네, 이제 이 시간에 기대어라는 곡이 너무 가사가 이쁘고 멜로디도 이쁘고 이런 코드 진행도 이뻐서 좀 선택을 해봤는데 담담하게 잘 전달됐으면 너무 감사하네요. 네.
0: 앤셜리님께서는 이런 얘기 주셨어요. B2B 이창섭 씨가 부른 버전도 있나 봐요.
1: 네 알아요. 맞아요. 그 영상 봤어요. 네 맞아요.
0: 이것도 좋다고 하셔서 네. 한번 저도 좀 찾아볼게요, 앤셜리님.
1: 네.
0: 땅콩님께서는 와 쓸쓸해요. 창가에서 바람이 살살 들어오는데. 해가 지고 있는 지금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다음님 진짜 재능이 많다는 이야기도 같이
1: 감사합니다.
0: 주셨어요. 우리 두용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좀 가곡의 특별함은 딱 있는 걸 좀 느껴가지고 그 시를 쓴 사람에 대한 그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거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좀 더 집중되게.
0: 그렇네요. 네. 스토리가 있는.
2: 네, 작곡가 뭐 작사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음악으로 담아낸 것 같으니까 그게 가곡을 좀 표현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좀 다르다고 하는 네. 그걸 말하고 싶었었는데 네. 다음 주에 또 좋게 잘 얘기해줘가지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가곡은 네.
0: 가곡을 들을 때는 또 그런 포인트를 또
2: 네.
0: 두고
2: 같이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알고 들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약간 영화나 그 뭔가 어떤 소설 같은 걸 읽을 때도 그 작가의 전체 인생을 같이 항상 배경을 보고 들으면
0: 맞아요,
1: 좋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것처럼 근데 뭔가 대중음악은 아무래도 좀 상업적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유명한 작곡가가 쓴 곡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가수가 붙어서 이제 이렇게 좀 어떤 말 그대로 기획된 곡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좀 나타낸

0: 작인 것 같아요.
1: 네. 우리가 왜 책이나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네. 작가가 어떤 사람일까, 시나리오 쓴 맞아요, 사람은 맞아요. 어떤 네. 삶을 살았을까 막 궁금해지잖아요. 네. 그런 같은 맥락인
2: 맞아요,
1: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런 게 가곡에서 좀 더 집중도 있게 들을 수 있는 포인트?
1: 그렇습니다. 네. 아, 여러분 오늘 오, 또 이렇게 음악 이야기로 또 집중을 하니까 죄송해요. 천방지축 두 분의 이 모습은 어디 가고?
0: 죄송해요. 너무 온도가 많이 바뀌죠? 네.
2: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오늘 다음 시기에 또 준비니까.
1: 네. 약간 저런 네. 느낌인데 시작은. 네.
0: 그러니까요. 어. 네. 근데 이제 약간 지나가면 이제
1: 시간에 기대서. 네. 네. 아 피아노 선율 너무 좋죠, 강석구님. 맞습니다. 가을에 참 듣기 좋은 곡들로 오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연주곡을 전해드릴게요. 어쿠스틱 카페의 연주곡입니다. 그 비목을 연주로 한 곡을 저희가 지금 또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띄워드리고 돌아와서 오늘 0423번님께서 단감을 갖고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아. 단감을 가지고 어떤 사연을 짧게 주셨는데 이 노래, 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목 연주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5: 두용 씨와 다음 씨와 함께했습니다.
6: 두용 씨와 두함 씨.
7: 바뀌었다. 자리가 바뀌어서 그래요.
5: 고마워요. 다음 씨와 두용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 함께 두용 두용. 오늘 이제 약간 이제 우리 가곡을 두 분만의 느낌으로 또 풀어주신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또 시간이 기대어까지 라이브로 전해드렸고, 마지막 곡은 오늘 0423번님께서 주신 사연으로 우리 다음 씨가 또 멜로디를 붙여주셨어요.
6: 너무 귀여운 사연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5: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단감은 달아서 단감일까요? 단단해서 단감일까요? 단감 까 먹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달아서 20브릭스는 넘을 것 같아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우리 모두 맛있는 거 먹고 살쪄요 하셨습니다. 아, 네. 단감 좋아하세요?
7: 좋아하죠.
6: 단감 엄청 좋아하죠.
7: 단감 좋아하고 뭐 홍시도 좋아하고 그쪽 계열은 다 좋아하죠.
5: 그쪽 계열 다 좋아.
6: 과일을 싫어할 리가 없죠. 뭐.
7: 달면 뭐.
6: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브릭스가 정확히 어떤 걸
5: 당도를
6: 그러니까 그 당도를 맛으로 느껴서 측정을 하는 걸까요?
5: 뭔가 기계가 있지 않을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6: 제가 너무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7: 맛으로 이렇게 측정하신
6: 그러니까
7: 분 계신 거예요?
6: 맛으로 딱
7: 이거는
6: 보고
7: 몇,
6: 이거는 한 몇 한 5브릭스.
7: 아, 과학자 박사님께서
6: 미각 박사님이 있어요.
5: 아니 분명히 음악가인데 약간 또 이제 과학계통 쪽에 확실히 이과계통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감각이 살짝. 아,
7: 엄청 좋아하죠.
5: 호기심이.
7: 네, 호기심이 크죠.
5: 이과계통 호기심이.
6: 그러니까 이 브릭스라는 단어가 뭔가 되게 좀 그 호기심이 생기네요.
5: 입력값을 넣어놓은 어떤 측정 기계가 있지 않을까.
7: 있겠죠.
6: 몇 그램당 당도가 얼마가 들어있냐 뭐 이런 식으로.
7: 그치, 그치.
5: 전문가분 계시다면 혹시 제보 기다립니다. 브릭스에 대한 질문.
6: 전문가님을 찾습니다.
5: 브릭스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서. 자, 20브릭스면 어쨌든 엄청 단 거다.
6: 아, 그래서 이게 가사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서 아무튼 좀 되게 귀엽게 또 마무리를 해보려고.
5: 어떤 느낌이에요?
6: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 진짜 열심히 회로를 돌려봤어요.
5: 서로 각자.
7: 좋다.
6: 좋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5: 아니 달다. 지금 사실 두용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지금
7: 들어가. 달아. 벌써 달아.
6: 앞에서 다 이제 저 혼자 계속.
5: 그러니까 하고 연주 느낌 듣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7: 바로 들어가죠.
5: 아 정말.
6: 이제 즉흥으로 창작해야 될 건 두용 씨고 저는 이제 끝났고요.
7: 섹션 잘 맞춰야 되는데.
6: 넘기겠습니다.
5: 제목 혹시 어떻게 돼요?
6: 제목은 단감은 달아서 단감일까.
5: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단감은 달아서 단감일까. 0423번님의 지금 폭발된 식욕을 노래로 오늘 전해드리면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여러분 우리 두 분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같이
7: 좋아요.
5: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6: 네 여러분 가을 조심하시고요. 환절기 때 감기 걸리지 마시고 비타민C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7: 네, 금방 이제 올해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건강 챙기시고요. 저희 따뜻한 겨울까지 함께 보내보아요.
5: 따뜻한 겨울까지?
7: 네, 함께 보내보아요. 네.
5: 자, 내일 뵐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

0: 머스킷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엄마 말 믿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거야. 사진집 엄마 말대로 하면 돼의 주제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엄마 말은 말하자면 인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단순한 진리.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딸이나 아들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들 엄마표 잔소리를 일용할 양식 삼아 살아가곤 합니다.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주옥 같은 가르침이 엄마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막 세상을 향해 걸음마를 때에는 어린 동물들 사진에서 삶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엄마의 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읽어냅니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그토록 듣기 싫던 엄마 잔소리가 불쑥 튀어나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곁에 없어도 엄마의 목소리는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재생 가능합니다. 아, 자다가 떡이 생기면 좋은 일인가요? 떡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해야 하는 일인가요? 좀 쌀쌀하기는 했지만 맑고 차가운 청명함에 반해서 오늘 같은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톰 존스 그리고 스테레오포닉스 마마톨미.com. 그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면 예, 가지 않는 편입니까? 아니면 가는 편이에요? 아, 이게 저 연령별로 이 단계가 있죠?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계속 잘 듣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갑니다. 요게 이제 사춘기의 시작인가? 그 엄마가 가지 말라는데 가는 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건가? 아, 모르겠습니다. 예, 톰 존스 with Stereophonics MamaTollMe.com. 요 랜디 뉴먼이 만들었고요. 프리동 라이트 버전이 가장 크게 히트가 됐죠. 예, 요건 톰 존스가 후배 뮤지션들하고 함께 작업한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예. 앨범 타이틀이 릴로드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톰 존스와 스테레오포닉스 마마톨미.com. 오, 김강순 씨가 아, 우리 엄마는 항상 좋은 말만 하십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강원 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아보의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 도드라만돈 IS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자꾸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네, 존 메이어, 뉴 라이트 들었습니다. 홍경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네. 존 메이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에릭 클랩튼의 후예인 것 같아요. 네, 딱 그 스타일이죠. 네. 에릭 클랩튼이 왜 1999년에 주도적으로 개최한 크로스로즈 기타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이게 주로 블루스 계열 기타리스트들이 참여하는데, 네. 존 메이어는 뭐 예전에도 한번 참여했는데 올해도 참여했구나. 어허. 와, 드디어 이 노래 듣네요. 좋아하는데 가수와 제목을 몰라서 언젠가 나오겠지 했는데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받아쓰기 하게. 1251번으로. 이거 뭐 천천히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존 메이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뭐 존 메이어라고 씁니다만. 예. 뉴 라이트. 예. 홍경희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1379번으로 사진을 보내셨는데 뭐 깃발을 무지하게 크게 만들어서 야 부산 락페스티벌에 가셨네. 모여라. 예. 부산 국제 락페스티벌에 모여라 깃발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라 이거 노래 부르면서 모였어요. 예. 모여라 이 노래는 락페에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 아 그래요? 그럼 송골새 공연 보셨나? 송골새? 아니요. 제가 저 등장하지 않는 송골매는 앞으로 송골새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송골새. 뭐 다른 어울리는 이름이나 또 푸른 송골매 어때? 푸른 송골매. 예전에 진짜 송골매 한창 인기 있을 텐데 지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와 후배한테 그거 어디 지방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충청도 어디였던 것 같은데 뭐 아무데나 해줘 뭐 청주로 할까 청주? 예. 아 형님 며칠 날 청주 내려오신다면요. 그래서 아니 안돼 계획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지금 플랜 카드가 딱 걸려 있는데요. 그래서 야, 그 사진 찍어 보내봐. 이게 뭔 소리를 할 때 진짜로 송골매 공연 딱 근데 앞에 작은 글씨가 있더라고. 송골매 앞에 딱 봤더니 푸른 송골매 공연 오늘. 그때 진짜 빵 터졌네. 와 완전 예. 푸른 송골매 예. 푸른 송골매보다는 송골새가 낫죠.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0438번 문자는 처음 보냅니다 하고 예. 자, 저는 텔레비전에서 자주 뵀었는데 요즘에 통 안 보이셔서 궁금합니다. 예. 왜요? 제 얼굴 자주 보이는데 지나가다 보면 버스에도 보일걸요. 예. 자, 스타쉽의 We Build This City.

Cars. Cars의 You Might Think 들었습니다. 예. 이 노래는 아주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 밴드 할 때 이 곡을 카필해서 연주를 했거든요. 예. 송골매가. 송골새 아니고 진짜 송골매. 예. You Might Think, The Cars. 권용현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Starship의 We Built This City였고요. 야, 라니라고 하신 분. 퇴근길에 주말 농장에 들러서 상추 따고 김장배추 무에 물 주며 듣습니다. 신나는 음악 듣고 무, 배추도 쑥쑥 크라고요. 오. 가면서 무는 쑥쑥 커야죠. 무는 좀 기다랗게 돼야. 예. 야, 근데 무가 있잖아요. 밭에서 직접 캐가지고 바로 쪽 씻어서 먹으면 와, 진짜 맛있어요. 갑자기 슬픈 추억이 있네. 예. 아니, 어렸을 때 먹을 게 되게 없어가지고요. 그 남의 무밭에서 무를 뽑아가지고 먹었다가 식중독 걸려가지고 와,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아. 그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라니 씨, 고맙습니다. 자, 6393번으로 청해 주신 코코 사운드트랙에서 미겔 그리고 나탈리아 Remember Me.

0: 잘했다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

0: 0330-0330 반도건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해가 있고 없고 정말 차이가 큽니다. 바람까지 불면 느껴지는 추위가 더한데요. 역시 해가 지고 나니까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고 일부 내륙에서는 한 자릿수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아침까지 이렇게 쌀쌀하다가 낮에는 오히려 좀 덥다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이 24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릅니다. 무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데요. 내일은 옷차림 신경 써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외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서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해주셔야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 소식 없이 예년 이맘때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벌써 나온 트렌드 코리아 2027에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엄미새. 요즘 Z세대들은 연인이나 친구보다 엄마와 여행을 가고 쇼핑을 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등 일상을 함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가을이면 아 난 외로워 친구가 없어서 라든가 아, 옆구리가 허전해 애인이 없어서 하소연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는데 발랄한 Z세대는 엄미새가 되어 엄마와 함께 보내느라 쓸쓸할 틈이 없다. 엄마는 절대 될 수 없는 처지여서 아미새는 하나도 없고 엄미새만 득식을 거리는 세상이 좀 불편하다. 어쩌다 엄마 전성시대가 된 것일까? 철수는 오늘 엄미새 자가진단 테스트 문항을 훑어본다. 친구에 만나자는 연락보다 엄마가 밥 먹을래 하는 소리가 더 반갑다. 여행 갈 때 친구보다 엄마와 갈 곳부터 찾는다. 맛있는 걸 먹으면 엄마한테도 사주고 싶다. 쇼핑하다가 엄마 선물부터 고르고 있다. 다른 사람이랑 여행하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엄마랑은 대충 다녀도 편하다. 엄마랑 카페에서 3시간 이상 수다를 떨 수 있다. 엄마와 맛집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엄마 사진 찍어주는 게 은근 재미있다 등등.

친구 없어도 괜찮습니다. 애인 없어도 참을만 합니다. 엄마가 있으니까요.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 경제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등장한 엄미세, 전업자녀 같은 신조어는 좀 우프다. 트렌드코리아 2027에 나오는 키워드 중 라이프 ROI가 엄미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다. 주식 투자할 때 등장하는 ROI는 투자 수익률을 가리키는데 순이익을 총 투자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ROI는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참고 지표다. 그런데 투자뿐 아니라 인간관계,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투자 수익률을 따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투자한 만큼 최대한의 이익을 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사회의 여러 양상을 바꾸고 있다. 일륜지 대사라는 결혼에서 ROI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사람들이 모든 일에서 ROI를 따지는 건 씁쓸한 일이다. 인생은 계산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모계사회가 되면서 엄마가 아빠보다도 중요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아빠의 무게감이 덜해지는 건 아니다.

이 조지 마이클의 가창력은 정말 대단하죠. 예. 이게 저 조지 마이클 라이브 버전으로 부른 건데 와 파파 워즈 롤링스톤 조지 마이클 예. 템테이션스의 곡을 커버한 겁니다. 예. 6시 40분 58초 막 지났습니다. 야 오늘 첫 수는 오늘 들으시고 이게 엄미새 얘기 들으시고 와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네. 3088 오? 조금 전에 저희 침대에 누워서 둥글거리는 중2한테 야 이 엄미새야 네 방 가서 놀아 했는데 오란순 씨는 저희 딸은 45살까지 엄마 아빠랑 같이 산대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오호 이거 생각 곧 바뀔 거예요. 예. 5214번으로는 와 맞습니다. 아빠인 전 외롭습니다. 두 딸이 매일 엄마만 찾고 엄마랑만 노네요. 아빠라서 씁쓸합니다. 아니 원래 아빠하고 딸하고는 예전에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아기네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쎄 지금 아이들이 어린 집안의 분들에게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나중에 잘 지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야, 자라면서 아이들하고 추억을 많이 공유해야 될 겁니다. 많이 열심히 해야 돼요. 예. 9342번으로 문자 보냈는데 아저씨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이안이에요. 제가 그제부터 부여에 가서 밤도 줍고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철수 아저씨 생각이 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야, 밤 줍다가 내 생각이 왜 나는 거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밤을 줍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배철수 아저씨 생각이 났다. 이거 너무 뜬금없지 않냐? 요거 자세히 좀 적어줄래? 어디서 어째서 왜? 이 육하 원칙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안 배우나 육하 원칙? 요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좀 자세히 좀 보내주면 고맙겠는데. 자 9434번으로는 조금 전에 편의점에 갔는데요. 편의점에서 송골매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틀어져 있었습니다. 와 송골매 노래 들으니까 콘서트 갔다 온 게 생각이 나네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다음 송골매 콘서트는 언제쯤으로 기약하시는지요? 그냥 궁금해서요. 예. 계획이 없는데 아직 예, 계획이 없습니다. 송골새는 뭐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골매는 그러네요. 아 근데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가 나오는데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거든요. 일단 1978년에 해변가요제 버전이 있습니다. 해변가요제는 음반에 있군. 해변가요제. 요거는 마장동 스튜디오.

무슨 녹음한. 예. 거의 뭐 원테이크로 녹음한. 예. 그 다음에 송골매 데뷔 앨범에 다시 이거 수록을 했습니다. 다시 녹음을 했죠. 예. 그 버전은 아마 지구레코드 녹음실에서 녹음을 했죠. 그리고 그 2022년부터 진행했던 열망 콘서트 라이브 버전이 있습니다. 예, 그 앨범에 있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낸 솔로 앨범 배철수 Fly Again 이 앨범에 예, 또 수록돼 있고 네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들으셨나 모르겠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5216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밥 시거 and the Silver Bullet Band We've Got Tonight.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잠나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글렌 프라이, 이글스 멤버였고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고 솔로로도 히트곡 많이 내셨죠. 글렌 프라이의 The One You Love. 장현민 씨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서양 꽁트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과속으로 시골길을 질주하는데 지나던 농부가 거칠게 손가락질을 하며 돼지라고 소리치더라. 그 말에 화가 난 남자가 욕을 하려던 순간 앞에 돼지들이 잔뜩 서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겨우 한숨을 돌렸다. 포인트는 오해, 특히 나 혼자 오버하기를 경계하자는 건데요. 동료가 쌩 인사를 안 하고 간 건 정말 나를 못 본 걸 수도 있고, 상사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닐 수 있다. 지레짐작으로 혼자 막 속 끓이고 그러지 말자고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0: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Mr. Big, Daddy, Brother, Lover, Little Boy. 1067번으로 통해 주셨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미스터 빅 음악 들을 때마다 세상을 떠난 드러머 패토피 생각이 납니다. 예.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두 번이나 출연했거든요. 아, 이 친구 노래도 참 잘하고 이 사람이 좋아요. 예, 패터피. 예. 혹 10월 18일 폴 길버트 내한공연 할 겁니다. 어, 최혜정 씨, 예, 잘 다녀오시고요. 예.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예. 자, 1067번으로 통해 주신 미스터 비의 데디, 브라더, 러버, 리틀 보이. 아, 머리 터질 것 같았는데 이 음악 들으니까 즐거워요 하고 9631번. 예. 이 락 음악에 이렇게 와 달려가는 락 음악에 장점이 있어요.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딱 들으면 속이 좀 후련해집니다. 자, 배철수의 축구 캠프 아니고요. 예,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 앤 티맵 대리 한국 MSD 캡박시브 주식회사 워킷 아이르웍스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2: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3152번으로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 오늘 축구 경기가 있네요. 집 앞 도로가 꽉 막혔어요. 공유자전거 공유이동 수단이 줄줄이 달리고 있고요. 가족들이 도란도란 가는 모습 보기 좋네요. 오늘 경기 선수들 모두 부디 부상 없이 잘 치러내기를 빌어봅니다. 이 용인 쪽에 계시네. 자, 배순탁, 신혜림 작가와 함께 배신연수 진행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4: 아니 근데 신혜림 씨는 그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코웃음을
5: 아닙니다.
4: 쓰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5: 오늘 축구 경기가 있네요를 3152님 사연으로 지금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좀 네, 당황했습니다.
4: 아,
5: 그랬군요. 네.
4: 아니 그래도 쭉 축구 캠프도 여러 번 같이 네네. 하셨는데
5: 그러니까요.
4: 축구 경기가 있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그러니까요. 그걸 몰랐네요. 제 월드컵 판정으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
6: 또 4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5: 네네. 4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4: 4년 뒤에 이 프로그램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6: 네? 4년 뒤면 40주년 기념으로 하면 되겠네.
4: 뭐래요?
6: 40주년 기념 축구 캠프.
4: 자, 오늘 저 평가전 또 있잖아요. 모레노 감독이 온 뒤로 네 번째 평가전.
6: 네, 지금까지 1승 1무 1패죠.
4: 예,
6: 네.
4: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 우즈베키스탄도 나름 강팀이에요.
6: 아, 그럼요.
4: 요즘에 아주 잘합니다.
6: 후산오프라고 그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4: 그 친구가 몸값이
6: 예, 예.
4: 오늘 경기에 뛰는 선수들 다 해도 그 선수가 최고 높아요.
6: 예, 예, 예. 압도적으로 1위죠.
4: 압도적 1위야. 깜짝 놀랐어. 네. 우리는 오늘 예. 스타팅 멤버를 아까 훑어봤는데 아, 왜 웃어요?
6: 아니 저도 훑어봤거든요.
5: 지금 막 예, 찾아보고 오시더라고요. 예, 예.
4: 아니 원래 1시간 전에는 스타팅 멤버가 1시간 전에 나오거든요.
5: 아, 그렇군요.
4: 훑어봐야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김민재 선수는 오늘
6: 네, 아예 안 나옵니다. 예. 예, 아예 안 나오고
4: 명단에서 아예 명단 제외됐네요.
6: 네네네네.
4: 그니 제가 이 저 지난번 경기와 그 전에 경기를 보면서 제가 언제 한번 그 얘기 드린 거 생각나요?
6: 예예. 예.
4: 감독
6: 이 감독이
4: 대표팀 간에 뭔가
6: 중요하지만
4: 화합이 예, 더 중요할 예. 것 같다 이 얘기했는데 예. 아 지금 우리 대표팀이 모래알 네. 같아 선수들이 보니까
6: 네네.
4: 그죠?
6: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4: 이유는 예전 오래된 거 아닐까요?
6: 예, 뭔가 하여튼 쌓여 있고 뭔가 그 원 팀이 안 된 느낌
4: 쭉 있었죠.
6: 예, 예.
4: 예전에부터 예. 서로 뭐 저 소셜 네트워크 막 언팔하고 그다음에 탁구 경기 하다가 또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 뒤로 하여튼 뭔가 좀 안 돼요.
6: 아, 뭔가 안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4: 아
5: 그렇군요.
4: 예.
6: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 그러면
6: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4: 배순탁 씨가 보기에는 뭐 아니 뭔가 좀 대안을 내놔야죠. 그냥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 제가
4: 사이비 축구 전문가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6: 시간이 약이죠. 아 시간이
4: 2030년 월드컵 때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6: 아, 시간이 정말 죽을 것 같던 이별도 치유해 주는데 그거 못 치유하겠습니까?
4: 예예 예. 그러네. 그건 뭐 일단 경기는 8시부터니까
6: 네네.
4: 우리끼리 걱정하면 되고요. 자,
5: 네.
4: 자 음악을 들어야죠.
5: 네, 네. 축구 보시기 전에 음악 듣고 축구 보셨으면 좋겠네요.
4: 네네.
5: 오늘 제가 소개할 가수는요. 영국의 완전 신인입니다. 네, 올해 이제 세 곡의 노래를 이제 막 발표한 가수인데요. 소피 세인트라는 가수를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너무 신인이어가지고 아주 많은 정보가 있는 가수는 아닙니다만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곳에 있었던 덕분에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왔다고 하는데 작년 1월을 기점으로 좀 아티스트로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가진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한 끝에 올해 세 곡의 노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자신의 음악에 있어서는 어떤 장르보다는 몰입감이 좀 강한 음악을 만들도록 해서 사람들이 공감받는 느낌을 받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일단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고요. 깊은 가을밤에 듣기에 그런 짙은 호소력을 가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뭔가 이 사람의 가진 그 음악에 대한 설득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신인이어가지고 이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4: 목소리만 들으면 가을이에요?
5: 네, 약간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바깥 풍경하고 너무 어울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주 깊게 어둠이 내려앉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소피 세인트가 발표한 세 곡의 노래 중에서 Before the Magic Shattered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들어보시고 이 신인이니만큼 감상을 더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설명하고 다르면 어떡하죠?
5: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6: 하지만 또 우리가 신혜림 작가를 믿어야죠.
5: 아, 네? 아니 그건 아니고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 그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4: 참 그런 거 보면 어려운 거예요. 음악이라는 게 듣는 사람마다
5: 그럼요.
4: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6: 그렇죠. 그럼요. 완전히 다릅니다.
4: 그러니까 우리가 저 축구 얘기하면 한쪽에서 막 짜증을 내잖아요. 왜 음악 캠프에서 쓸데없이 축구 얘기를 하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축구 얘기 안 하면 아이고 왜 축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6: 아 여기 정지영 씨도 지금 신 작가님 스페인 전문가로서 내일 새벽 네이션스컵 스페인 크로아티아전 프리뷰 부탁드립니다.
4: 아 지금 유럽에서 유럽에서는 지금 우리는 A매치 기간에
6: 저 빨리요.
5: 그렇군요.
4: 평가전을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그걸 아예 저 대회로 만들었어요. 네이션스 리그라고. 국가대항전으로. 아시아 축구연맹에서도 이제 곧 그렇게 한다는.
6: 아시안 네이션스 컵이라고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4: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발 오늘 날씨하고 목소리가 어울리길 바라면서 소피 세인트 Before the Magic Shattered 듣겠습니다.

0: 아, Sophie Saint Before the Magic Shattered 들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와 딱 듣자마자 가을 맞습니다. 예. 박은영 씨도 스산하고 짙은 음색이 딱 가을입니다.
1: 고맙습니다.
0: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 노래는 소피 세인트의 목소리는 한여름에 한 38도 이렇게 돼가지고 습도가 막 엄청나 그래가지고 짜증이 진짜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올 때 빼놓고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2: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의 밴드를 하나만 꼽자면 핑크 플로이드 아니면 레디오헤드거든요.
0: 네.
2: 근데 저는 레디오헤드 아무리 좋아해도요. 38도의 습도에선 듣지 않습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0: 거기서 그냥 보니엠 듣는 게 나아요. 보니엠.
2: 네네.
0: 보니엠 괜찮죠?
2: 네.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건 아니다.
0: KCM 선샤인 밴드.
1: 네. 아 좋죠. 네. 네, 소피 세인트가 빌리 아일리시의 지난 2024년 앨범에서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네. 언젠가는 꼭 빌리 아일리시하고 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빌리 아일리시가 롤모델일 만큼 이제 막 시작하는 신인이었고요. 네. 이 목소리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소피 세인트였습니다.
2: 네, 저는 뭐... 제 배신의 한수 통해서 저도 소개했고 신혜림 작가도 소개했던 네. 재즈 밴드 에즈라 컬렉티브
0: 이팀 예. 내한 공연 하잖아요.
2: 예, 내한 공연 합니다. 제가 갈 예정이니까 저 보고 싶으시면 여기 오시면 되고요. 네. 자꾸 그러고.

0: 그런 얘기 하지 마요.
1: 아니 컨셉으로.
0: 제가 저 아는 체하지 말라고 저번에 어?
1: 하시던데요.
0: 부산 국제락 페스티벌 다녀오셨잖아요.
2: 예, 예, 예.
0: 어, 어땠어요? 메가데스.
2: 아, 메가데스 공연을 위해서 갔지만 그 전에 잔나비도 보고요.
0: 어.
2: 그리고 서치모스라고 일본에서 정말 라이브 잘하는 팀도 보고 했는데 음흠. 일단 그 둘도 좋았지만

0: 첨단 기기의 도움도 없이 폭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
1: 송골매하고 똑같은데?
0: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송골매의 라이브가 또 100% 생라이브였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메가데스가 정말 그 완전히 그 네 명의 연주만으로 관객들을 압도하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1: 그럼 이번에 송골새 공연은 안 보셨어요?
0: 아, 그건 일요일이라 저는 토요일 날 갔습니다. 예, 예. 일요일 날 집으로 와서 저도 이제 출근 준비해야죠.
1: 섭섭했겠는데.
0: 아니, 송골매 공연을 두 번이나 봐가지고.
1: 송골새잖아요 이번에. 이 사람이 송골매하고 송골새를 구별을 못하지.
2: 그렇죠. 좀 다르죠. 네.
0: 그 에즈라 컬렉티브를 왜 가져왔냐면요.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2주 전에 그 추석 특집 하느라고 네. 아메리칸 탑 20 한 주 쉬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영국 앨범 차트 1위 했어요. 네, 그때 영국 앨범 차트 1위를 했고.
1: 그래서 못 들었구나.
0: 예, 그리고 에즈라 컬렉티브가 정말 저는 참 보기가 좋은 게 2019년인가 데뷔했거든요. 지금까지 그 앨범 차트 순위를 보시면은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옵니다.
1: 네네.
0: 조금씩 조금씩 올라왔다가 마침내 이번에 처음으로 1위를 했습니다.
1: 에즈라 컬렉티브.
0: 네, 이런 네. 과정 자체가 참 보기 좋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에즈라 컬렉티브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즈 밴드라고 재즈 밴드 중에 하나고요. 네. 뭐 아프로비트, 칼립소, 레게, 힙합, 소울 그리고 재즈 이런 여러 가지 장르를 섞어서 뭐 머큐리 프라이즈도 탔고요.
1: 네.
0: 버락 오바마가 매년 노래 꼽잖아요. 그때 에즈라 컬렉티브 꼽은 적도 있어요.
1: 꼭 노래 꼽고
0: 예.
1: 책 꼽고,
0: 책 꼽고. 그때 에즈라 컬렉티브의 노래를 꼽아가지고 그때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1: 아니 근데 음악 듣기 전에 예. 0629번으로 이분은 약간 신혜림 씨랑 비슷한
2: 아니 제가 칼라인데? 지금 보낸 건 아니고요.
1: 근데 왜 이렇게 축구를 자주 하나요? 아 월드컵도 아시안 게임도 끝난 거 아닌가요?
2: 제 말이요.
1: 아, 월드컵도 4년마다 하고 아시안 게임도 4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아시안 컵이라고 또 아시아의 최강자를 가리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
0: 그리고 중간 중간 이제 평가전도 하고요.
1: 그럼 네. 평가전도 하고요.
0: 축구는 네. 365일 계속됩니다.
1: 그리고 아, 국내 리그가 또 계속 있습니다.
0: 네네. 야구도 있잖아요.
1: 이번 토요일에 네. 또 K리그 재개되거든요.
0: 네네. 아, 또 지켜봐야죠. 네, 그래서 에즈라 컬렉티브 새 앨범에서요. 네. Someday라는 곡 가져왔는데요. 이 곡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이 집은 이거 먹으려고 가는 거야.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 집은 네. 이거. 이 곡은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간에 트럼펫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멋지게 나오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거 들으려고 듣는 곡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졸다가 트럼펫 나오는 데서만 주의 있게 들으면 되죠?
0: 아, 그 전에도 멋있는데, 그때 더 멋있어진다.
1: 네. 네. 자, 그럼 에즈라 컬렉티브의 Someday 들으면서 배순탁 신대림 씨와 예, 작별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원전람이 주최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심터, 가구 등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기온차가 크게 나는 요즘이라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아침 저녁은 많이 쌀쌀하고 낮에는 또 햇살이 좋아서 뜨겁게도 느껴지는데요. 내일도 시간대별로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무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햇살이 강하겠고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많이 쌀쌀하겠는데요. 서울 10도, 철원은 무려 2도로 시작이 돼서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밤사이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Hey, that I made you love me. 0344번, 예. 1564번으로 통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I Hey, that I made you love me. 1564번으로는 제주도에 계시네요. 오, 생일을 맞아서 제주도로 가셨다고. 감사합니다. 자, 7시.

34분 54초 막 지났습니다. 1887번으로 청해주신 음악. 골든 아워. 우리가 흔히 왜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골든 타임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뭐. 그래서 골든 타임이 맞는 표현이 아니고 골든 아워가 맞는 표현이랍니다. 골든 아워. KC 머스그레이브스. 골든 아워.

네, 노아칸의 스틱 시즌 들었습니다. 최종희 씨가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골든 아워. 예. 김혜정 씨. 와. 아, 여행 떠나셨나 모르겠네.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남궁민 씨가 처음 소개한 선라이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 듣는 순간 와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예, 제 생애 첫 미국 여행을 샌프란시스코로 떠납니다. 와,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걸으면서 이 노래 들을 생각하니 벌써 설레네요. 오, 출발하셨나?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 반갑습니다. 김혜정 씨. 예.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Sunrise, San Francisco Street.

0: 이매진 드래곤스의 내추럴 들었습니다. 1257번으로 1237번이군요. 예. 회사 다닐 땐 퇴근길에 음악 캠프 들었는데 퇴사 후 들을 일이 차에서 없었는데요. 박사과정 시작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운전하며 듣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사를 가야 하나 걱정이네요. 예. 그러면서 이매진 드래곤스의 Natural. 예.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뭐.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Sunrise, San Francisco Street. 아, 오늘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나오는데 이건 몰칸가? 예. 그럴걸요. 예, 0477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5: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저는 오늘 따릉이 타고 한강공원 가서 라면 먹고 귀가합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김지영 씨, 예. 좋은 날씨니까요. 예. 자, 오늘 끝곡은 스티비 원더 Summer Soft. 9150번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청곡 보내고 이제 28살이 됐습니다. 와우, 반가워요. 예. 자, 스티비 원더 Summer Soft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소 두 번째 마음 노은정입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그들이 내 가치를 못 알아본 거지 쿨하게 넘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내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방어하는 것이기도 해요. 치열하게 애쓰지 않은 척 또 상처받지 않은 척 마음을 포장하는 거죠. 그보다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속상해. 내 마음을 스스로 알아주고 다독여주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1: 태백산맥을 넘어 푸른 바다가 맞닿은 곳, 이곳엔 우리만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새벽바다로 향하는 고성 해녀의 발걸음에는 바다로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 골목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삶을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양양 남대천에는 먼 바다를 돌아 다시 고향을 찾는 연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영동의 풍경,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면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으며 우리 곁에 숨쉬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영동의 숨결, 우리의 자부심, 강원 영동 문화유산 캠페인.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 94.3 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를 만들 때 촬영감독의 역할은 영상의 조명, 색감, 구도를 총괄하며 감독과 함께 작품 전체 분위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김지용 감독의 달콤한 인생 등을 작업한 김지용 촬영감독은 원하는 분위기를 얻기 위해 빛의 질감, 태양의 높이, 대기의 습도까지 고려하는데요. 일의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그는 답합니다. 감각을 열고 많이 보고 많이 흡수하세요. 당장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 있지만 언제고 응답할 겁니다. 뭐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없죠. 오래 보고 듣고 만져서 내 안에 쌓인 것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답을 줄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10월 6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Imagine Dragons의 Walk in the Wire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요. 이창동, 박찬욱, 김지웅 감독 작품에서 함께한 전설의 촬영감독 김지웅 촬영감독님의 말을 전했어요. 많이 보고 많이 흡수하는 게 당장은 몰라도 언제고 응답을 할 거다. 아 진짜 너무나 뭔가를 이루고 정점에 선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좀 내가 이 조금 이제 신입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초년생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답변들을 항상 주셨었어요. 아 왜 약간 좀 선문선답을 하는 느낌이지 좀 구체적인 어떤 꿀팁이 나올 것만 같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아 그래 이런 거구나 그치 진짜 이게 정답이었구나 하는 답들을 좀 내주시는데 이 말도 너무 진리인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서나 감각을 열고 많이 느끼고 보고 흡수하라. 지금 당장은 화면 뭐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싶은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가서 나의 빅데이터가 되어서 어떤 노하우로 또는 스킬로 발동이 탁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안정숙님 대장봉 출석해요. 꾸준함이 힘들긴 하지만 결과는 정확한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서 뭔가 취미 활동으로라도 꾸준히 뭔가를 하면 정확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 뭐 운동이 그렇고요. 뭔가 뭐 그림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악기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를 좀 해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좀 유의미한 현상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별밤은 우리끼리 두 시간 같이 놀면서 여러분의 취향까지 파악하는 시간. 굉장히 부엉이들의 참여율도 높고 너무 재미있어 해주시더라고요. 부엉스 초이스 있습니다. 가볍게는 밸런스 게임이고 과몰입하면 조금 괴로울 때도 있지만 상상하는 재미가 있죠. 이따 9시부터고요. 그 전에 오늘 화요일인데 부엉이들 하루 어땠는지 지금 듣고 싶은 노래는 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주식회사 워킷,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IS동서,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에르웍스와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방탄소년단의 Yet to Come 듣고 왔습니다. 1293님이요. 오늘 도서관 다녀왔는데 대장부홍 책 보통의 언어들이 큐레이션 돼 있어서 별밤에 그 사진 보내고 싶었어요. 아니 전국에 대장부홍 손길 안 닿은 곳이 없는 거 있죠? 라면서 도서관에 제 책이 어떤 한 코너로 예쁘게 소개되어 있는 모습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딜 가나 다 이 저의 날개 위에 계십니다. 저의 흔적을 만날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140님, 우리 3살 아들이 드디어 이나님의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오프닝 할 때 별이 빛나는 밤에를 따라하더라고요. 특유의 천천히 말하는 그 포인트를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루 중 이 시간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혹시 제 사연이 소개된다면 이나님, 별이 빛나는 밤에 한 번

한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여기 아이들이 들을 때 좀 흥미롭나 봐요. 근데 저는 이게 원본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때 항상 이렇게 오프닝을 이 리듬으로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그것을 따라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별이 빛나는 밤에 입니다. 은근히 할 때마다 약간 엄청 긴장돼요, 아직도. 아, 8909님, 저는 31개월 딸이랑 둘이 제주도 살고 있어요. 오늘 경기도 양평 사는 딸 친구와 엄마가 놀러 온 데서 공항에 마중 나와 있어요. 저는 2인 가족이라 이런 방문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또 집까지 가는 동안 별밤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연에서 살짝 그 들뜬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사연이랑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백예린의 그럴 때마다

백예린의 그럴 때마다 이어서 오늘 나온 로이킴 신곡이죠. 크게 울어라 들었는데요. 정혜영님이 노래 좋고 가사 좋고 멜로디 좋고 목소리 좋고 선곡은 더 좋고 결론은 선곡이 좋다는 얘기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6047님, 어제 취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는 분이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너무 신나 보인다면서 휴대폰으로 저를 찍으시는 거예요. 처음 본 사이인데 찍어도 되냐고 묻지도 않고 그런 경우를 처음 겪어봐서 너무 당황하고 얼어버렸어요.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동호회 단톡방에 올리기까지 해서 너무 무례하다 생각했습니다. 대장봉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야 하는 분인데 참 곤란해요. 너무 무례한데요? 뭐 이게 너무 무례한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친해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친하면 서로 굉장히 추한 상황일 때 막 으아 하면서 막 찍는 그런 건 괜찮은데, 아 이거는 그리고 심지어는 야 이거 어디 올려도 돼? 라고 아무리 친해도 물어는 봐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전혀 이게 좀 어색할까 봐. 진짜 이럴 때 저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멋진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상대방의 기분을 자꾸 생각하는 거 너무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지 않아요? 그쵸? 상대가 막 무안하면 어떡해. 참나. 우리가 이게 곤란한 건데. 저는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이게 너무 풍경이랑 지금 이 사람 모습이 근사할 때 너 핸드폰 줘봐 하고서는 이렇게 찍어준다거나 그런 적은 있어도 이거는 너무 무례하고 그냥 이거를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정색을 할 일인가 싶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잘 못하는데

정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 뭐 아 사진 찍 아 그거 좀 보여주세요. 좀 이상하네 갖고 삭제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안 물어보고 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이 갑자기 막 양 손을 허리춤에 올리고 지금 저 찍으셨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풍경 이런 거지만 그럴 정도 아니고 그냥 되게 가볍게 그 사람이 가볍게 무례함을 저지른 만큼 가볍게 툭 지적을 선을 그어버려 줘야 됩니다.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요.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이게 좀 시간 지나서 얘기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이슈라고 생각해요. 예, 그 구칠구사님 퇴근하고 운동 다녀왔다가 저녁 먹고 주유하러 나가는 길에 별밤 듣고 있어요. 내일 출근길에 하려다가 아침에 저를 위해 지금 후다닥 다녀오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퇴근 후에 운동이라니 그 참 습관이 들지 않으면 힘든 일이죠. 그 고단한 상태에서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노래 듣고 2부로 오겠습니다. 키라 나이틀리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며칠 전 저녁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를 냈다. 당신은 집에 오면 휴대폰뿐이야? 우리 대화는 안 해? 처음엔 피차 둘 다 회사 일에 시달렸는데 새삼스레 왜 그러나 했다. 그런데 골똘히 생각해보니 아차 싶었다. 연애할 때는 퇴근 후에도 부지런히 맛집을 찾아다니고 심야 영화도 보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어도 피곤한 줄 몰랐다. 그러다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둘 다 퇴근하면 곧장 집에 달려와서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아이가 많이 컸는데도 우리 둘의 패턴은 그대로였다. 눈 뜨면 출근하고 회사에 있다가 퇴근하면 각자 휴대폰 보다가 잠드는 일상. 아내는 예전처럼 저녁바람 좋을 때는 동네도 같이 걷고 가끔씩은 어디 나가지 않더라도 거실에서 캔맥주 나눠 마시며 밀린 수다도 떨고 싶었다고 한다. 별거 아닌 회사 얘기, 퇴근길에 본 동네 얘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시시한 얘기, 그런 게 하고 싶었단다. 그 말을 들으니 미안해졌다. 그래서 일단 집에 오면 휴대폰부터 좀 멀리 해보기로 했다. 연애할 때만큼 둘만 꼭 붙어 지낼 순 없겠지만 연애하는 마음으로 좀 더 아내를 챙기며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야 내 하루하루가 안녕할 것 같다. 1, 2, 1, 2, 3.

자이언티 피처링 빈지노의 미안해 듣고 왔고요.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익명을 요청한 K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0년 넘게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면 아내가 의심부터 할 것 같으니 가끔 산책 가고 가끔 캔맥주 사다 놓고 그러려고요. 그래도 이번 주말에는 꼭 같이 나가보려고 합니다. 연애할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아내랑 둘이 보내는 시간도 좀 챙기면서요. 그래야 제 하루하루가 안녕하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죠, 맞죠. 이게 은근히 부부의 그 삶의 패턴 같은 게 생기잖아요. 저희도 이제 뭐 주말에 어떤 패턴이 있고 퇴근하고 만났을 때 뭐 어떻게 인사하고 뭐 얘기하고 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생기면은 그런 채로 계속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소원한 채로 패턴이 자리 잡혀버리면은 새삼스럽게 다른 것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K님 약간의 색다른 루틴을 넣어주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자 삶의 행복을 위해서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0992님 저희 집은 반대인데 아내는 중고거래 해야 된다, 특가 떴을 때 쟁여놔야 한다면서 인터넷 쇼핑하느라 폰을 안 내려놔요. 자기야 나랑 좀 놀아줘. 진짜 요즘 핸드폰이 문제예요. 저도 제가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랑 한 15분 정도 얘기하고 이제 저는 씻으러 올라가는 그 패턴이 있는데 그 15분 동안에 핸드폰 보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한 열몇 번 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약간 마지못해서 핸드폰 타 이렇게 내려놔요. 아니 고작 15분인데 여러분 맞잖아요. 15분은 또 핸드폰 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중독입니다. 중독. 아무튼 우리 K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하루하루가 안녕했는지 안부를 묻고 그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플레이브 피처링 솔의 흥흥흥 듣는 동안에 사연 더 많이 보내주세요.

브레이브의 흥흥흥 이어서 10cm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듣고 왔고요. 0230님 안녕하세요. 지금 택시 타고 퇴근하고 있는데 기사님께서 별밤을 듣고 계시네요. 교통사고 이후로 아직 운전을 못하고 있어서 요즘 버스랑 택시 이용하는데요. 오늘 저녁은 기사님 덕분에 별밤 선물을 받았네요. 얼른 나와서 다시 제 차에서 김인아님 목소리 들으며 퇴근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크게 좀 후유증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잘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그냥 아우 괜찮은 것 같아서 운전하고 그럼 큰일 나니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0230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별밤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8233님 언니 오늘 회사에서 너무 바빴는데 엄마한테서 문자 온 거 있죠? 너 좋아하는 매운 갈비 해놓고 맥주도 사놨다. 어여 와. 엄마 문자에 산삼 같은 힘이 불끈 나는 것 같아요.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세상에 매운 갈비라니. 얼마나 하얀 쌀밥이 많이 들어갈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정말 산삼의 힘을 다.

남은 문자가 맞습니다. 고단했던 만큼 충분히 맛있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7057님, 10월부터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일찍 퇴근한 남편과 러닝화까지 챙겨 신고 열심히 뛰었는데요. 끝나고 돌아오는 길 닭꼬치집 앞에서 둘 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결국 맥주 한 잔에 닭꼬치까지 냠냠. 오늘 뛴 칼로리 바로 반납했네요. 그래도 혼자 찌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죠? 라고 너무 잘하셨고요. 이게 운동을 무조건 이 칼로리 태우는 그 목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건강한 내 삶의 어떤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놓고 나면은 생각보다 정말 너무 좋은 변화를 많이 가져다 줄 거예요. 그냥 뭐 뭐를 뭐 먹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통제하는 식으로 운동이랑 친해지지 마시고 일단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많이 뛰신 건데 돌아오는 길에 뭐 맥주 한잔 하는 그런 루틴이 생겨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러닝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뭐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예림님, 학교 끝나고 과외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늘 별밤 들어요. 오늘은 2주 전에 이별을 고하고 어제 SNS 차단까지 한 전남친이 많이 생각났어요. 연락하고 싶어 죽겠네요. 참아야겠죠? 상황을 몰라서 약간 그 이별이 그냥 약간 홧김인 건지 그럴 만한 일인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결국 하게 될 연락은 하게 돼 있어서 제가 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02님께서 출근 3일차인데 적응이 안 되네요. 애들 육아에 직장에 정신은 안드로메다지만 적응해야죠. 육아를 해낸 분들은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약간 그 힘을 숨기고 있는 슈퍼 파워, 파워 우먼, 파워맨들, 당신들입니다. 본인을 조금 더 믿어주세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헨리 무디의 Good Old Days.

0: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받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사연을 제가 번호를 읽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부엉이분들 판단해보세요. 이제 이 번호를 읽는 게 맞는지 아닌지. 편도염 있는데 회사 회식 참석하고 만취한 상사 집에 데려다 드리면서 별밤 듣고 있습니다.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목 아프네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만취한 채로 직원의 차를 타고 집에 가고 계신 모든 상사 뭐 지금 자네 혹시 뭐 사연 보냈나? 근데 뭐랄까 지금 이렇게 문자를 싹싹싹 보내고 계시는 거 보면 진짜 너무 만취라 드르렁드르렁 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는데 아 깨워볼까요 우리 상사분을? 소리 농담이에요. 아유 너무 고생 많아요. 편도염 되게 힘들고 아픈데 무사히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쉬셨으면 좋겠네요. 8761님 이제 밤에는 추워요. 기온차가 심해서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맞죠. 요즘 감기 걸린 분들 너무 많고 코로나도 다시 또 한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역시 현명한 부엉이들 정우관님 아까 위에 그 만취 상사 번호 읽으시면 안 될 것 같네요. 하하. 김동현님도 그냥 아무 말 없이 X 읽지 말라고 번호 읽어요? 안 읽을게요. 윤건의 가을에 만나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성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부엉이들과 신나게 노는 부엉스 초이스로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와 함께합니다.

0: 이분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쓸데없지만 재밌고 사소하지만 궁금한 질문들, 부엉스 초이스.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서 곧장 답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가 더 괜찮을지 한참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눈치 볼 것도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을 듣는 즉시 나는 뭐가 더 좋은지 아니면 둘 중 그나마 참을 수 있는 게 어느 쪽인지 하나를 고르고 그 이유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솔직한 의견이나 타당한 의견 또 뭐 재미난 의견 등등의 선물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부엉스 초이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죠.
1: 안녕하세요. 부엉스 초이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생입니다.
0: 아, 별식 씨와 별자 씨가 여기 나레이션으로 도와주고 계시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뭔가 약간 들뜨고 이 코너가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한껏 좀 상기된 그런 톤으로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삶을 이르는 말이니까 인생을 사는 방법, 뭐 누구누구 인생을 택할 수 있다면 등등 여러 상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인생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죠.
1: 현재 진행형인 인생에서 타임슬립을 할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 내가 했던 선택 하나 바꾸기 대 미래로 가서 내 인생 10분간 미리 보기.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아, 이거 참 어렵네요. 근데 나는 둘 다 하기 싫어요가 안 돼요. 저도 지금 이거 보는데 저 둘 다 하기 싫거든요. 이거 너무 둘 다 그 어느 쪽도 하고 싶지 않은데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타임슬립이 가능한 현실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돌아가가지고 너무너무 후회되는 선택, 어떤 만남일 수도 있겠고 나의 실언일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그때 그 말 왜 안 했지? 이런 걸 수도 있겠고. 아, 근데 이것도 분명히 또 뭐 어떤 투자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모두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할 테니까 그거는 제외시키겠습니다. 나는 무슨 닉스에 뭐 전 재산을 넣는 선택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거 안 돼요. 내가 했었던 어떤 선택에 그 어떤 경제적인 이런 거 말고 하나 이제 바꾸는 거예요. 과거로 가서. 아니면은 미래로 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10분을 미리 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근데 돌아와서요. 지금 현재 열심히 살면은 그 미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미래는 현재에서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 내가 너무 막 뭐가 좀 힘들게 살고 있거나 그렇다 하면은 또 막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미래를 고쳐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되게 근사하게 살고 있으면 그 나는 지금의 내가 안일해져 버리는 걸까요? 그걸 생각을 못해야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은 미래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만큼 지금의 나로서 계속 살아간다면 내 미래가 되게 근사하다. 또는 지금의 나처럼 살고 있다면 내 미래가 너무너무 힘들다. 뭐 이런 조건이겠죠. 자, 과거냐 미래냐 둘 중 하나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과거로 가실 분들 또 뭐 어떤 선택을 왜 바꾸고 싶은지 자세히 써주세요. 부엉이들의 선택을 기다리며 도영 노래 듣겠습니다. 미래에서 기다릴게.

도영의 미래에서 기다릴게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을 함께하고 있는 부엉이들의 취향을 파악해보는 부엉스 초이스.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시점을 이동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했던 선택 하나를 바꿀 건지 아니면 미래로 가서 내 인생 10분 미리 보기를 해볼 건지 였는데요. 제가 과거로 가서 뭐 주식이나 뭐 투자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 그거는 모두가 그럼 가서 할수 있으니까 그건 제외하겠다고 했었는데 0720님이 미래 10분, 당장 이번 주 숫자 복권 추첨날 토요일로 가서 번호 보고 올래요. 너무 속물인가요? 저 이거는 내가 생각 못했네. 야, 과거로 가서 투자하겠다만 막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심지어 약간 이거는 괜찮을 수도? 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하고 싶다라는 느낌? 6355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고민에 여지없이 과거로 돌아갈걸요? 그때 그말 한마디 더할 걸이라고. 그렇죠. 이별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미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고 싶겠죠. 이수기님, 2번, 이왕이면 미래죠. 과거로 가도 다르게 선택해도 현재는 변하지 않거든요. 뻔해요. 알. 변한다라는 상상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수기님. 그리고, 그러니까 변하는 게난 무섭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렵네. 읽으면서도 나는 뭘 선택할 건지가. 김희경님, 내 미래 10분간 미리 보기. 과거는 후회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때마다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지러워. 자, 그리고 아니죠. 1491님.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날 모른 척해. 널 너무 고생시킬 것 같으니까 그냥 그날의 나를 버려. 왜요, 슬프게. 저런 저런. 너무, 너무 이게 뭐랄까. 진짜로 이게 근데 농담이면 농담으로 이게 지금 다른 결혼을 하거나 안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러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지금 고생을 시키고 계신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장난을 못 치겠네요. 0516님은 미래로 가서 죽기 직전의 10분을 보고 싶어요. 나에게 남은 사람은 누굴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보고 싶어요. 이건 영화 소재감이다. 그죠? 그래서 그게 왜그 10분 전의 모습이 지금 현재와 너무 의외의 막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있고 완전 이건 영화 진짜 어떤 시놉시스의 단서인데요. 야 이거 아이디어 누가 디벨롭하실 분안 계십니까 시나리오로? 그래서 그아이그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막 알아가는 이야기로 풀어가다가 하지만 어쨌든 10분 죽기 직전 10분인데. 그래서 막 이게 현재 내가 어떻게 뭘 바꿔가지고 심지어 나중에 엔딩에 죽지도 않고 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풀릴 만한 재미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6421님 망설임 없이 과거 저는 회사 생활하다가 뒤늦게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너무 늦게 시작해서 사실 지금 정말 힘들거든요. 남들보다 한 100걸음 정도 뒤에 있는 느낌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훨씬 더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분명하게 짚어주시고 떠올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한 분은 제가 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안 됩니다 했더니 오케이, 그럼 미래로 가서 복권 번호 볼게요. 영리함을 0720님께 드릴 거고요. 또한 분은 아까 6421님이 진짜 뭔가 어떤 지금 현재에 느끼고 있는 아쉬움이 묻어난 것 같아요.

0: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훨씬 빨리 시작하고 싶다고 하신 6421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로 가서 수영을 배우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던 어렸던 저에게 그 입을 좀 조용히 하라고 말리고 오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운동을 좀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물개가 돼 있는 거죠. 막 제가 지금 막 북한이 옆에서 막 같이 막 예? 자, 아무튼 이분들 포함해서 별밤 듣고 있는 부엉이들의 선택 알려주시죠. 저와 같군요. 과거로 가서 내 선택하는 박국이었습니다. 좋아요. 뭔가 우리가 또 후회되는 것들이 살다가 보면 하나씩 떠오르기 마련이니까요. 자, 이제 부엉스 초이스 인생에 관한 두 번째 질문 주시죠.
1: 당신에게 다시 태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안, 성별, 성격 등의 조건을 선택할 수 없는 랜덤 인생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나기 대 사는 환경, 종, 구체적인 생김새까지 원하는 조건의 동물로 태어나기 부엉이들의 선택은?
0: 그래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데 인간이냐 동물이냐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인간인 경우에는 완전 랜덤입니다. 나의 환경, 뭐 내가 어떤 외형으로 자라날지 이런 거 다 랜덤 뽑기예요. 마치 지금 우리의 인생처럼요.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지인 동물로 태어나면 내가 어떤 동물이고 내가 고양이야. 나는 심지어 뭐 무슨 종까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잣집 고양이 뭐 아니면은 뭐 누군가의 애완 도마뱀으로 태어나겠어 등등 아니면은 세렝게티 초원에서 한 10년 집권하는 사자왕으로 태어나겠다. 아니면은 뭐 고래로 태어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다양하게 환경과 내 종류와 모습과 심지어 힘 이런 것까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사자로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 그 무리에서 꼴찌 이런 거 아니에요. 사자인데 나 왕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왕 되기 싫거든요. 왕의 최고 절친. 그래서 그냥 그 세력 뒤에서 조용히 고기를 그냥 얻어먹는 삶. 뭐 그렇게 선택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랜덤 뽑기 인간인데 환경과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동물.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선우정아와 아이유가 함께한 고양이 들을게요.

선우정아 아이유의 고양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그 질문이 있었죠. 인간으로 태어나되 랜덤 인생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싹 설정해두고 동물로 태어나는 것.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건지 물었습니다. 손윤차님, 랜덤이어도 인간으로 태어날래요. 그래서 죽어라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어떤 환경이든 제 힘으로 이뤄보고 싶은 걸 꼭 해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정원님, 동물이요. 인간으로 사는 건 쉽지 않단 걸 이미 충분히 안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죠? 어렵죠. 삶이란 그저 고통의 여정을 걸어가다 가끔씩 조금 문득 산들바람처럼 가끔 불어오는 행복을 맛보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아주 아이러니하게 설계되어 있는 무언가 같지요. 2388님, 인간으로 태어나서 랜덤이라도 새로운 인생도 살아보는 걸 선택할래요. 더 열심히 더 재미있게 살아볼래요. 벌써 설레요. 아, 좋은 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또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동물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지환님, 2번. 저는 수달 진짜 좋아해서 수달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대장수달. 수달 너무 귀엽죠. 해달도 귀여운데 수달이 조금 더 예뻐요. 그죠? 매끌매끌하니. 원하정님, 저는 사랑받는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어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죠? 저도 약간 상상하고 있는 제 삶이 있거든요. 3895님은 진짜 예쁘게 생긴 쿼카요. 호주에서는 저 만지면 벌금 무니까 사람들이 날 건들지도 못하지만 인기 많고 만난 거 많이 먹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걱정 없는 쿼카. 쿼카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 입력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종만 대충 누구 이 담당자가 서류 처리 잘못해서 설치류로 입력해버리면 그냥 예쁘게 생긴 생쥐 이렇게 태어나버리면 너무 곤란할 테니까 그거 아주 꼼꼼하게 우리 설정을 해야 됩니다. 동물로 태어나고 싶은 분들은. 박현숙님은요. 북한이로 태어나고 싶어요. 전 인싸인가 봐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러 더 모여들기를 바래요. 어머! 스타 체질이시네. 생각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재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긴장을 안 하고 오히려 수행 능력이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와, 진짜 최고의 재능 중 하나인데. 자, 이 중에서 저는 설치류로 태어나고 3895님. 예, 정말 예쁜 쿼카로 잘 딴 데 말고 호주에서 꼭 태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뭔가 김정헌님의 문자가 아주 우리 재밌게 노는 시간인데도 마음에 묵직하게 탁 와요. 동물이요. 인간으로 사는 거 쉽지 않단 걸 충분히 안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내 마음을 때렸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2388 문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저희가 자주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 알고 보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에 새로 태어난 버전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되게 열심히 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상상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죽기 직전에 내가 옛날에 뭐 40대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가지고 돌아온 게 지금이라면이라고 생각하면 피로도 날아가고 모든 권태로움도 날아가고 스트레스도 다 해결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또 그런 상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되고 싶은 건요. 어질리티 대회라는 게 있어요. 강아지들. 어질리티 대회에서 10연패를 하는 보더콜리로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을 자랑하고 똑똑하고 근데 그런 보

0: 루더콜리오 됐다라는 건제 환경이 되게 좋다는 거거든요. 막 강형욱님급의 막 그런 그 전문가적인 누군가 있고 제 주인이 있을 거고 집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보호자도 나랑 엄청 달려주고 좀 체력도 좋을 거니까 나랑 같이 오래 살아줘. 저는 어질리티 시범페라는 보더콜리 그리고 제 무늬까지 다 정할 거예요. 자, 전체 의견 중더 많은 부엉이들은 어떤 쪽을 선택했나요? 오, 우리 오늘 너무 잘 통하는데요? 조건 선택해서 태어난 동물. 우와, 신기하다. 난 그래도 인간이 더 많을 것 같았었어요. 근데 좀 서글프기도 해요. 아까 김정원님 얘기처럼 인간의 삶좀 고달파 이런 생각 때문에 선택하신 건가? 뭐가 됐든 간에 재미난 상상 같이 하는 거는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확인할게요.
1: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기억이 쌓이기 마련인데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삭제하는 대신 10억 받기 대 10억 안 받고 지금 기억 그대로 살던 대로 살기.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야, 이거는 진짜 어렵네. 아무튼 내 인생에서 너무나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근데 가만있어 봐. 그 기억이 사라지면 그 사람도 사라지나요? 이게 그러면은 어떡해요? 기억만 사라지는 거면 솔직히 10억이면은 아뭐 지워 보지 뭐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상대도 사라진다 하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지. 행복했던 나는 없고 평행 우주 속에 나를 상상하라고요? 아무튼 그 상대가 없어지고 뭐 이런 건또 아니에요?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 상상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 행복했던 기억도 행복했던 그때의 나도 없어집니다. 대신에 내 통장에 바로 10억 들어오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내 행복했던 기억 간직한 채로 영원히 그 기억을 품고 살수 있되 통장은 지금 상태 그대로 어떤 의견이든 존중하겠습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는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노래까지 듣고 와서 부모님들 의견 만나볼 테니까 고민 충분히 하고 보내주세요.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코난 그레이의 메모리스 들으면서 별밤 4부로 왔어요. 아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삭제하는 대신 10억 받기 대 10억 안 받고 지금 기억 간직한 채로 영원히 기억을 품은 채로 살던 대로 살기. 여러분들의 선택을 물어봤어요. 약간 요번에 근데 질문에 약간의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부엉이들이 또 어떻게 선택하는지 볼게요. 박민우님은 지금 당장 바로 기억 삭제할게요. 저분은 거의 내가 볼 때 이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삭제 버튼을 막 있다면 막 누르고 계실 수 있어요. 이하루님 10억 콜! 진짜 행복한 기억 되게 많은데 몇 개만 더 팔게요. 아 약간 그 이것도 저랑 제가 하는 상상 속의 논리랑 비슷한 분이네요. 2488님 아이고 10억밖에 귀에 안 들어오네요. 10억 받을랍니다. 신영수님 10억 받기 10억 받는 그 순간이 제 가장 행복한 새로운 기억이 될 겁니다. 아 이것도 맞죠. 나중에 돌이켰을 때 세상에 그런 날이 있었단다 하면서 갑자기 10억을 받게 되었지. 조시현님 10억이 없어도 가장 행복했던 추억으로 잘 살고 있는 증인입니다. 고달플 때도 있지만 그 행복한 기억이 저를 먹여 살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012님 스파이더맨처럼 기억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0: 그 사람은 존재하지만 난 봐도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무조건 기억이요. 다음 달에 돌만은 우리 애기랑 기억은 10억이랑 못 바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면 당연히 10억이 뭡니까? 훨씬 올려야 돼. 100억? 500억까지 올려야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관계 자체가 아예 삭제되는 거라면 그러면은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 질문에서는 행복했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라면 하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3895님 행복한 기억이 사라지면 서글플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지만 그러면 우리 유년 시절 행복했던 기억도 잊어야 하는 거 너무 슬퍼요. 작은 거에도 행복했던 그때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시절이 날아가는 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아직도 이 내 상상 속의 세계관의 지금 오류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있다고 빨리 얘기해줘요. 이경민님 앞으로 행복한 기억은 더 만들어 볼래요. 근데 왜 진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진지해지고 눈물이 날까요? 지금 이대로 행복할래요. 치열한 하루에 기억이 없으면 텅 빈 기분일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경민님은 지금 모든 행복했던 기억이 삭제될 위기 앞에 놓인 그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주어진 조건이 그 아까 제가 이병훈님 미니에서 봤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게 제 행복한 기억이 짜잘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괜찮아요. 제일 행복 하나쯤 없어져도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거기에 10억이 더해진다면 또 무수히 많은 행복한 기억을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만들 거예요. 그들에게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행복했던 거 떠올리려니까 약간 좀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떤 시절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가 탁 떠오른 기억 하나는 외할아버지랑 경복궁 간 날. 근데 만약에 그게 없어져. 전 창경궁 간 날도 행복했어요. 서울대공원 간 날도 행복했어.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모든 기억이 없어진다라고 했다라면은 저는 아유 액수를 더 높여도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에 와서 허겁지겁 뭐? 단 하나만 삭제하는 거였어? 그럼 나도 10억 이제도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번 거는 조금 저한테 약간 오류가 일어난 기분이었었는데 저는 이경민님 되게 좀 나랑 똑같이 이 상상 과몰입 그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약간 문턱에 걸려 넘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이경민님은 쑥 그 몰입 상태로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 같이 똑같은 생각 하신 것 같다고 제가 읽어드린 이병훈님 저도 행복한 기억들이 뭔가 하나의 엄청난 명장면 같은 스타일의 기억이 아니라 다 막 그냥 후춧가루처럼 자잘하게 여기저기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알쯤은 괜찮지 않나? 10억이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쪽을 조심스럽게 택해봅니다. 부엉이 분들이랑 나눠 가질게요. 알겠죠? 자, 부엉이들의 의견은 어디로 쏠렸을까요? 역시 오늘 우리 너무 한 몸이 돼 있는데 여러분? 10억 받고 행복한 기억 지우기 입니다. 김정원님 보세요. 아유 그냥 10억이 너무 세요. 김정원님 지금 약간 인생의 어떤 현자야. 예. 그리고 행복한 여러분 이거 그 막 너무 내가 너무 돈에 내 모든 걸 지우는 거 아니야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저처럼 경복궁 같던 기억을 지우는 대신 창경궁 같던 기억은 있는 겁니다. 자 자축합시다. 자, 인생에 대한 마지막 주제 알아보죠.
1: 인생에는 탄생이라는 시작이 있으면 죽음이라는 끝도 있는 법이죠. 내 인생이 끝난 후 내가 남긴 기록 완전히 싹 다 지워지게 돼 어느 것도 훼손하지 않고 영원히 남겨두기.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아, 이거는 이 대디지털의 시대에 예.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백한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긴 기록에는요. SNS나 블로그에 남긴 글부터 내가 쓴 손으로 쓴 일기, 내가 누구랑 같이 찍은 사진, 그림, 음악. 저는 그럼 큰일 나요. 저는 제 저작권.

기간이 4후 70년인데 예? 그걸 다 없애라고요? 저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줄 건데 다 기록이 사라지고. 근데 그런 건요. 내가 만약에 막 그렇게 막 익명으로 남긴 모든 것들이 막 있어. 그런 것도 내 기록이죠. 다 삭제가 돼. 근데 안 지우면 이게 나중에 막 다 드러나. 그건 너무 지독한 조건이다. 그건 만약에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은 얘가 이런 댓글도 달았어? 내 장례식장에 막 화면에 막 나와. 내가 달았던 인생의 모든 댓글들이. 자, 대신에 영원히 남겨둘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자랑스러운 업적 또 남고 소중한 기억들도 남고 그렇지만 막 흑역사들도 다 남고요. 옛날 이제는 사라져버린 미니 홈피부터 막 그 이메일에 썼던 진지한 연애 편지 그렇게 다 남아요. 그리고 아무튼 남겨져 있다라는 것은 이 상상의 조건은 이게 세상에 어딘가에 전시가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이건 너무 이건 약간 저는 제가 상상한 지옥 중에 수많은 게 내가 남긴 모든 흔적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의 어떤 전당이 되어서 남겨진 데 그게 지옥이 아닐까 생각. 내 검색 기록 이런 거. 아 그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끝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 세상을 떠날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이찬영 노래 듣겠습니다. 파노라마.

이찬혁의 파노라마 들었어요. 진짜 그 진짜 이 노래 너무 좋네요. 새삼스럽게. 자, 네 번째 질문이었어요. 인생이 끝난 다음을 상상했죠. 내가 남긴 모든 종류의 기록이 나와 함께 싹 사라지는 거냐? 아니면 나의 모든 업적과 추억, 기억, 흑역사 포함. 내가 기억도 나지 않은 나의 모든 기록들까지 영원히 남겨지는 것. 어떤 쪽을 선택하겠느냐 여쭸어요. 자, 보겠습니다. 노양미님. 완전히 지우기 남길 게 없습니다. 지워야 할 흑역사는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1483님. 공수래 공수거.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장부홍처럼 저작권도 없는데 뭘 남겨요? 다 지워주세요. 누가 볼까? 부끄럽사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뭘 남겼는지 기억도 잘안 난다라는 게 있어요. 단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 남긴 모든 것들, 이상한 낙서까지도. 김영수님은 어느 것도 훼손하지 않고 영원히 남겨두기. 죽으면 저는 누가 그 기록을 볼지 모르고, 누구는 그 기록을 봐도 제가 누굴지 모르니까 괜찮을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그래도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재미가 있네요. 7321님, 저는 남길 것 같아요. 미래에 제가 남긴 건 분명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좋은 기록일 거라 믿으며 그 좋은 기록이 흑역사 같은 것들을 다 덮어주길 바랄게요. 그리고 흑역사일지 아닐지는 진짜 미래가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흑역사가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또 근사하게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재근님, 저는 싹 지워지기요. 조선왕조실록에 왕의 행적을, 맞아. 사관들이 엄청 세세하게 기록했던데, 그렇게 기록되고 싶진 않네요. 저갈땐 조용히 가렵니다. 흔적 없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요. 아니, 진짜 제가 이것 때문에, 저게 되게, 전 아직도 신기한 게, 저 정도 옛날 과거면, 역사를 왠지 그거 남기지 말도록 해라,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모든 그 얘기를 할때 표정까지도 더 기록에 남더라고. 심기. 와, 정말 세세하게 남겨져 있는 걸 보고 실록에 그 시절부터 어떤 이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엿볼 수 있었어요. 저도 진짜 조선왕조실록에서 너무 충격이었어. 저는 당연히 싹다 지웁니다. 뭐가 막 흑역사 많고 막 이런 것보다 제가 가인의 카니발 가사를 썼잖아요. 그게 제가 죽고 난 뒤에 제가 원하는 어떤 뭐랄까 모습 풍경인데요. 저는 이게 제가 저의 기억이 누구에게 남겨졌는데 그게 슬픈 감정일 경우 소중한 사람들에게 너무 못할 짓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게 그냥 아예 하얗게 사라져버리는 걸 원하거든요. 그 가사에 제 죽음에 대한 로망을 쓴 거예요. 나의 죽음에 관한. 그래서 저는 완전 없어지고 저작권 아깝지만 어차피 그거 제 죽은 다음에는 제가 쓸 돈도 아니고 저는 없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재근님은 반드시 골라야겠어요. 조선왕조실록 얘기하니까 더더욱 맞아 맞아. 저런 식으로 다 남겨져 있는 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근데 그 7311님처럼 나는 그냥 다 남길래 하면서 되게 이타적인 느낌이 있어요. 미래에 제가 남긴 거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좋은 기록일 거라고 지금의 나이가 생활된 평범한 모든 것들이 미래에는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상상이 이타적으로 흐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박물관에 봐도 그때 사람들이 자기네 버선 뭐그 저고리 뭐 이런 거뭐 박물관에 수백 년 동안 보관될 줄 알았겠어요, 그죠? 자, 이번 질문에 대한 대다수 부모님들의 선택 알려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몸이에요, 일치. 완전히 싹 지우기였습니다. 와,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인생을 주제로 부엉스 초이스 함께 했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별밤 듣고 있는 부엉이들의 선택. 과거로 가서 선택을 하나 바꿀 거고, 어질러 TV

10연필 달성하는 보더콜리처럼 원하는 조건을 세팅해서 동물로 태어날 거고 10억 받고 제일 행복했던 지역 하나쯤은 과감하게 지우고 인생 끝날 때는 모든 기록을 싹 다 지우겠다. 우리 그냥 똑같네. 그럼 우리 다음 생에 우리가 각자 세팅한 동물로 만나겠네요. 나는 보더콜리니까 어? 뭐야? 쟤 지금 2연패, 3연패째 하고 있다. 어떤 보더콜리가? 그럼 저니까 와서 꼭 대장부엉? 혹시 부엉스 초이스? 인사해 주시면 저도 알아봐 드릴게요. 알겠죠? 좋습니다. 부엉스 초이스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2: 이재근님이 제가 아니 왕이요 그건 남기지 말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더라고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했더니 왕께서 남기지 말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게 아, 너무 창피해. 그래도 기록하는 걸 뭐 남기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책상을 탕탕 치면 왕께서 책상을 내리치며 극대노하시며 남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계속 남겨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다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 오! 너무 싫어. 자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끝곡으로 방금 제가 얘기한 가인의 카니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소 두 번째 마음 노은정입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그들이 내 가치를 못 알아본 거지 쿨하게 넘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내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방어하는 것이기도 해요. 치열하게 애쓰지 않은 척 또 상처받지 않은 척 마음을 포장하는 거죠. 그보다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속상해. 내 마음을 스스로 알아주고 다독여주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의 차이. 1833-3367 GS건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라고 하죠.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파도에 휩쓸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 가끔은 예측할 수 없는 물결도 타봐야 마침내 만나게 되는 풍경도 있지 않을까요? 바람 좋고 하늘 맑은 가을, 마음의 닻을 올리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미루고 미뤄둔 일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도 파도를 한번 타볼까요? 그게 남들 눈엔 동네 목욕탕 물장구처럼 작아 보인데도 뭐 어때요? 나만 짜릿하면 되지. 바람에 나를 맡기고 꽉 묶어둔 마음의 밧줄을 스르르 풀어보는 밤,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김세정의 항해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꿀친 여러분.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미뤄둔 일들 지금이 뭐든 딱 저질러보기 좋은 계절이긴 하죠. 여러분은 모험을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뭐든 무서운 거 어려운 거든 일단 저질러보고 생각해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있다. 테레 가끔 보면 무섭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인생 한 번뿐인 거 해볼 거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701님께서 저는 그래서 가을 되면 등산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 타고 왔어요. 아버지랑 손잡고 어떤 산에 가셨나요? 저도 도전은 너무 좋아하지만 산은 그만 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6120님께서 운동하기도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날이 시원해져서 공원에서 러닝했어요. 친구랑 이번 달에 마라톤 대회 도전하기로 해서 연습해야 하는데 연습 부족이라 큰일입니다. 텔디. 아, 마라톤도 약간 연습이 있군요. 저도 마라톤 언젠가 한 번은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저도 마라톤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이 좋은 가을, 여러분은 요즘 어떤 파도를 타고 있는지, 어떤 항해를 계속하고 계시는지 다 알려주세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요, 목소리로만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끝난 후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공개될 예정이니까 복습도 꼭꼭꼭 해주세요. 자, 선물 챙겨 가셔야죠. 잠시 후 업데이트 이어집니다. 오늘 일상 공유 시각은요. 바로 지금 밤 10시인데요.

0: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짧게 한 줄로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의 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바로 지금 친친타임 저녁 10시입니다 지금 다들 어디서 뭐 하고 계시나요? 먼저 저는 텔디로 근무 중이고요. 이어서 황유정님께서 퇴근했어요. 늘 늦게 퇴근하는 편이라 주차 공간이 찾느라 고생했는데 오늘은 우리 동 지하에 딱 한 자리가 남아서 신나게 주차했어요. 이 밤 이 시간에도 신날 거리가 있는 팀 직장인은 텔디와 함께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쵸,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행복한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8147님께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하루 종일 굶기 성공했는데 아빠가 치킨을 사오셨어요. 아빠가 주시는 거 거절하지 못하는 효녀라 어쩔 수 없이 맛있게 먹는 중입니다. 아이고, 근데 한 끼를 하루 종일 굶었으면 치킨 좀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안 먹으면서 먹는 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755님께서 새싹이신데요. 고3의 밤이란 참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 같아요. 전 커서 치매를 연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 과정이 마냥 쉽진 않더라고요. 제 최애 텔디의 응원과 기를 받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 고3 화이팅! 우리 0755님 고3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파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꼭 의사가 되어주세요. 6479님께서 좀 전에 PT 받고 떨리는 다리로 울면서 친친 들으러 왔어요. 이렇게 9번이나 더해야 한다니 어쩌죠? 나 지려나? 아마 처음 받고 두 번 받고 한 세 번째 네 번째가 진짜 근육통 때문에 힘들 시기일 텐데 저도 PT 받고 게임할 때 마우스도 못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되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고 PT를 받고 변해가는 나의 몸 상태를 보면 행복해지실 겁니다. 한여름님께서 친구랑 같이 공부하다가 산책하고 왔어요. 계속 답답한 곳에 있다가 텔디 노래 틀어놓고 친구랑 10분 정도 걷고 오니까 몽글몽글 가을 제대로 탔어요. 아직도 그 날씨와 분위기에 못 벗어나고 있어요. 가을 최고. 맞아요. 요즘 또 날씨가 밖에 나가면 그 선선한 공기와 날씨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는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책 많이 많이 하시고요. 지금의 날씨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킥플립의 이완성.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킥플립의 미완성까지 듣고 왔습니다. 몽환적이면서도 거친 팝펑크가 귀에 꽂히는 곡이었죠. 6개월 만에 발매되는 킥플립의 미니 5집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데요. 멤버 개훈씨가 곡 작업에 참여한 노래로 서툰 순간마저 아름다운 청춘의 모습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자,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나갑니다.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문자 더 만나볼까요? 9629님께서 오늘은 지점장님께서 점심때 미니 회식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무려 소고기와 LA갈비를 잔뜩 먹었어요. 우리 텔디도 회식으로 고기 많이 먹는 걸로 아는데 어떤 부위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일단 LA갈비는 그냥 좋아하고요. 등심 안심 중에 고르러 가면 무조건 등심이고요. 그래도 가장 많이 먹는 부위, 내가 부위를 선택할 수 있다라면 갈비살과 살치살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명은님께서 텔디 요즘 회크닉 유행인 거 아시나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회 사서 한강에서 먹으려고요. 아, 회를 한강에 시켜서 피크닉을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또 회가 자연에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회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2522님께서 저 오늘 학교 축제 부스 꾸미

왔어요. 내일 학교 축제라서 너무 기대되는데 텔디도 부스 운영 해봤나요? 저는 부스를 체험만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거 막 하는 부스 가서 먹을 거 먹고 저는 그날 축제 무대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은재님께서 텔디 저는 얼마 전에 수업이 늦어서 계단 뛰어내려가다가 그대로 꼬꾸라져서 완전 넙죽 넘어졌어요. 뒤에서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이러는데 진짜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너무 커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나서 툭툭 털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온 다리에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텔디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또 한 겨울에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한 겨울에 어디 가던 중에 길가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빙판을 밟고서 뒤로 넘어졌는데 손을 짚었어요. 근데 이제 발이 안 멈춰가지고 약간 거기서 혼자 브레이킹 댄스를 췄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뒤에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쟤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긴 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다쳤으니까. 이 고은님께서 회사에서 마감 업무하다 조용하게 타자 치는 소리만 들리는데 저는 그 순간을 참 좋아해요. ASMR 같기도 하고요. 텔디는 어떤 소리 듣는 거 좋아하나요? 저는요. 저는 일단 지나가는 차 소리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있지? 저 그거 좋아합니다. 그 커팅 가위 소리. 헤어 커트할 때 그 비싼 가위 있거든요. 그 약간 찰칵찰칵 거리는 그 가위 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머리 헤어 시술할 때 많이 잠드는 것 같아요. ASMR처럼요. 2012님께서 오늘 학교에서 중학교 전교생 대상으로 역사 골든벨을 했는데 학교에서 1등 했어요. 비록 학생 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 엄청난 업적은 아니지만 2학년인 제가 3학년 선배들을 이겼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했어요. 텔디도 학창시절에 교내 대회에서 상을 수상했거나 교회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그 2012님께서 완전 좀 제가 그렇게 유식하고 똑똑한 편은 아니었어서 저는 이제 음악으로 교회나 교내 대회에서 상을 수상했답니다. 야, 근데 1등을 했다니 정말 골든벨 쉽지 않을 텐데요. 왜냐면 그게 약간 시간에 억압받고 빠르게 답을 적어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려요. 공사 이호님께서 텔디, 저도 텔디 식성에 공감해요. 생선 눈도 그렇지만 특히 새우 눈이 동그랗고 까맣고 튀어나온 게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랑 대하를 먹을 때면 부모님께서 머리를 분리해 주십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저도 똑같이 엄마나 아빠께서 머리를 분리를 해주십니다. 오징어랑 문어 같은 거 먹을 때도 똑같아요. 늘 힘들더라고요. 0410님께서 이제 곧 고등학교 들어가는 중3 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 고생하는 거 보고 별 생각 안 들었던 저에게도 이젠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우리 0410님께서 중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아마 저도 그런 약간 억압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재밌는 친구들 많이 만나고 재밌게 놀면서 공부하고 지내다 보면 금방 지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등학교 진학 파이팅하세요. 이제는 맘 놓고 놀 수 없을 때가 온 것 같아 걱정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도 시험 기간 빼고 딱 한 2주, 3주 정도는 친구랑 딱 노는 시즌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빡세게 놀고 시험 기간에 빡세게 공부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생활도 파이팅 합시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이 밤의 헤드라이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덕할 주인공은 바로 클로즈 유어 아이즈입니다. 환영 인사와 질문 미리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신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실까지 한 걸음 무대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분들을 좋아해보세요. 세상이 재밌어지는 입덕 유발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모십니다. 눈 감아 눈 떠, 눈 감아 눈 떠, 뭘 어떻게 해도 24시간 눈앞을 맴도는 아이돌 클로즈 유어 아이즈, 어서오세요.
1: 네, 저희 인사드렸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클로즈 아이즈입니다.
0: 예. 자, 이 시간은 입덕 유발 초대석으로 마지막엔 저 텔디의 최애 멤버 픽도 한번 뽑아볼 건데요. 이럴 때 또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본인 소개부터 한번 가볼 건데요. 우리 크류아가 또 연기돌이니까 냅다 저의 입덕을 위한 플러팅 멘트와 함께 본인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신선하게 막내 경배 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서경배이자 테레 선배님의 목을 가지고 싶은 서경배입니다.
1: 오, 목을 가지고 싶다고요?
4: 어, 목을요?
1: 이런 발언 아니에요?
5: 목을요?
6: 목을요? 아, 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7: 켄신.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켄신인데요. 테레오를 사랑하는 크기를 표현한다면 이게 지구예요. 저는 이만큼 사랑합니다.
0: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9: 네, 안녕하세요. 경배가 테레 선배님의 목을 갖는다면 저는 섹시한 목젖을 갖고 있는 성민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좋아요. 다음.
10: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저음 담당 마징자입니다.
0: 저음 담당.
10: 두루맥스.
0: 예. 예, 두루맥스.
10: 그리고 테레 형 굉장히 멋있습니다.
0: 네. 아, 이렇게 냅다. 감사합니다. 직진으로 가고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전민욱이고요. 네. 선배님.
0: 그럼
1: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 안녕하세요. 저는 장여준이고요. 세상에 초콜릿 사탕이 왜 필요합니까? 대령 목소리가 더 달달한데.
1: 와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2: 네, 안녕하세요. 클로즈 유어 아이즈 송승우고요. 테레 형 사랑합니다.
0: 아, 오늘 쉽지 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8: 쉽지 않아요.
0: 아, 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아, 저는 일단은 오늘 첫 인상. 일단은 경배 씨가 좀 세네요.
1: 목을 가져가겠다.
5: 목을 가져가겠다.
0: 니놈의 목을 가져가겠다. 제가 니놈의 목을. 알겠습니다. 제가 이날을 정말 오래오래 기다렸는데요. 저랑 멤버들은 또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죠.
11: 아, 그죠, 그죠.
0: 한번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11: 아, 네, 제가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요. 네. 일단 시앙 형이랑 저는 사실 이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테레 형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았었고.
0: 맞아요.
11: 그리고 사실 저희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세븐을 또 테레 형이 또 잘 챙겨 봐주시면서 이제 저희 멤버들 한 명 한 명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해주셨었죠.
0: 네.
11: 아주 인연이 깊어요.
0: 아,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예쁘게 말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럼 오늘 또 텔디의 픽 최애 멤버 뽑기도 정말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자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8: 저 자신 있습니다.
11: 자신이 있죠.
0: 너무 있죠.
11: 자신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8: 제가 아니었어요. 저 울 거예요.
0: 다들 장난 아니신데요.
11: 없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0: 그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환영 인사도 만나볼게요. 친친방 경력직 DJ 여디가 하나 읽어주세요.
11: 네, 신디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와, 텔디랑 친한 분들 많아서 재밌겠어요. 라고.
0: 네, 저는 정말 신이 나는데요. 어떠세요, 여디님?
11: 아, 저는 말이죠. 친친 라디오 이 스케줄이 잡히자마자 테레 형한테 바로 연락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11: 형 드디어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제가 제일 먼저 알았는데 사실.
11: 아, 그죠, 그죠. 네.
0: 그 와중에 또 초면인 분들도 계세요.
11: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0: 초면 어떤 분이시죠?
13: 여기 한 명 있습니다.
14: 아, 네, 여기도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1: 놀랍게도 두 명밖에 없네요.
0: 두 명밖에 없네요. 아, 저 네. 생각보다. 자, 초면에 목을 가져가시겠다고 하신 우리 경배 씨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 그럼 또 이 아래 문자는 욱디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 예, 욱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클류와 무서움 정도 제로의 수렴 님께서 우리 클류와 요즘 축하할 일이 짱짱 많은데 다다 축하해. 지난주 여준이 경배 생일도 곧 다가올 민욱이 생일도 컴백도 그리고 TMA에서 글로벌 핫 트렌드상 받은 것도 우리 더더더 큰 상 많이 받자 사랑해.
0: 와우.
11: 눈 떠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소년들이 이제 눈 뜨려고 한다니 이제 감동 잠깐 울고 엄청난 클로즈 컴백 주간에 여진이랑 경배 생일이었다니 너무 축복 같다. 클리와의 친친 방문을 포함하는 연주로 모든 할 때가 한번 이렇게 드랍댓 하겠습니다. 친친 클리와 클로저 영원해. 아~ 아~ 네,
0: 또 네. 저희가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또 축하를 하고자 케이크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
11: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더욱더 축하할 일이 많아지시길 바라면서 자 우리 마징시양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10: 네 마징시양 네. 아 아니야
4: 마징아 밥 먹어라 님이
10: 마징아 밥 먹어라 야식 먹으면서 들

0: 글레어. 글레어와 야시 메뉴 추천. 고고고.
1: 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0: 저는요. 지금은 안 먹었지만 저는 아, 정말 컴백 끝나고 먹고 싶은 거는 무조건 야시는 저는 프링클라고 생각해요.
2: 프링클 치킨. 프링땡 치킨. 프링땡 치킨.
3: 시영 씨 먹잘알이시네요. 맛있는 치킨을.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마징 시영 씨가 추천해 주신 뿌링땡 진짜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클로즈 유어 아이즈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또 클로저 1일차인 저를 위한 멤버 입덕 가이드 제보해 주시고요. 어디로 보낼까요, 경배 씨?
4: 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신곡에 먼저 빠져볼게요. 5개월 만에 신곡입니다. 클로즈 유어 아이즈가 네 번째 미니 앨범 2, 5, 6 노트를 발매했습니다. 오. 굉장하죠.
1: 그리웠어요.
3: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데. 자, 먼저 이 앨범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5: 네, 이번 앨범은 저희가 재즈라는 장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앨범이고요. 앨범 제목처럼 256 노트. 세상에 존재하는 음표 중에 가장 짧은 음표인 이 256분 음표에 비유해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느껴지는 저희의 찰나의 감정들,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잘 녹여낸 앨범입니다.
3: 아, 좋습니다. 또 근데 이번에 또 홍보 과정도 굉장히 특별했는데 선공개곡을 발매를 하고 또 버스킹도 하셨잖아요.
5: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또 멤버들이 직접 이번에 연기도 도전을 했고요. 그 인터로드 필름 정말 생소한데 이게 약간 영화 같은 건가요?
5: 그쵸. 약간 그쵸. 10분 정도 넘는 분량의 단편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3: 네, 정말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요. 또 이게 어떤 이야기를 담았나요?
5: 아, 혹시 어떤 거 같았어요?
3: 아, 저는요, 약간 못 보던 목소리의 톤을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게 들으니까. 저는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재밌게 봤어요. 아, 제가 직접 만나서 좀 놀리기도 했는데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건 약간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5: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꿈을 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등장하는 저희 7명의 멤버들은 그 수목원 안에만 살아서 더 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와중에 오딘을 네. 만나서 더 큰 세상을 보게 되는 와. 다음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필름입니다.
3: 역시
1: 깔끔해요.
3: 정리를 좀 깔끔하게
5: 해야죠.
3: 역시 멋있습니다.
1: 역시 멋있다.
3: 또 극장에서 팬분들이랑 또 같이 봤잖아요. 어땠어요, 승호 씨?
6: 아, 이번에 그 영화관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이렇게 영화관을 오랜만에 가게 됐는데 네. 거기서 저희 영상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좋은 스피커들로 이렇게 듣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뭔가 시사회 주인공이 된 것처럼 너무 재밌었습니다.
3: 좋습니다.
1: 그리고 또 제가 클로저랑 항상 영화관 데이트하자고 그렇게 꼬셨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클로저랑 영화관 데이트를 하니까 네. 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3: 버킷리스트를 이뤘나요?
1: 아, 네, 우리 자기들이랑 또 영화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3: 우리 자기들. 네. 좋아요. 그럼 또 연기할 때 평소랑 가장 달랐던 멤버는 누구였나요? 이 멤버가 연기할 때 뭔가 가장 달랐다. 뽑아주시죠, 여러분.
7: 달랐다는 다르네.
6: 이번에는 마징시향 형이 좀 제일 다르지 않았나. 모국어로 이렇게 톤을 바꾸다 보니까 네. 모국어에서 나오는 톤이 정말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3: 아, 기억나세요 혹시?
5: 남자 씨 대사 하나 해주세요.
7: 대사 하나
3: 한 번만 카메라 원샷 잡아드릴게요.
5: 진짜
0: 난다 스테더리냐 거의 시아오마.
3: 멋있다. 네, 이게 역시 저음 담당이 있네요. 무슨 뜻인가요?
0: 설마 죽음 사란다고 웃을 거예요?
5: 아, 되게 무서워.
1: 되게 무섭습니다.
3: 아,
5: 사람도 웃을 수 있어?
3: 아 그런 네. 거구나.
1: 영화를 보시면 아주 이해하실 수
3: 있는. 이해할 수 있다.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홍보한 이번 앨범 멤버.

0: 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 타이틀곡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드랍댓 어떤 곡인가요?
1: 네, 드랍댓은 한국 재즈 펑크의 시초격인 음악인 윤신혜 선배님의 이 밤의 즐겁게를 샘플링해서 90년대 스트릿 힙합 스타일로 클리어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곡인데요. 네. 이 곡은 클리어의 자유로운 매력과 개성을 눈여겨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처음 원곡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성민 씨?
2: 아,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네. 차분한 노래랑 이런 되게 좀 조용한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매번 그런 노래를 듣다가 이번에 또 포즈에 이어서 드랍댓이라는 곡이 팡팡 터지고 좀 시끌벅적한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와 이거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재즈랑 많이 다르고 그래서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그 샘플링 된 곡을 듣고서 어떠셨어요, 켄신 씨?
3: 네, 샘플링 한 곡 들으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 선배님 노래를 이렇게 샘플링 해서 다시 낼 수 있는 걸 너무 영광이었고 잘 해야 된다 라는 생각해가지고 많이 연습했죠, 저희가.
0: 아, 좋아요. 예. 켄신 씨 긴장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곡을 민욱 씨와 승호 씨가 작사에 또 참여했대요.
4: 아, 맞습니다.
5: 맞습니다.
0: 그럼
5: 맞습니다.
0: 원곡에서 살리고 싶었던 부분이나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가 있나요?
4: 저는 조금 자유로움.
0: 자유로움.
4: 네, 자유로움과 솔직함. 네. 이거 두 개를 조금 키워드를 잡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곡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도 노력을 했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구나. 자유로움이었고요. 네. 승호 씨는요?
5: 저는 조금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를 좀 가사에 네. 적고 싶어서 네. 뭔가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을 좀 많이 생각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입덕 유발 초대석답게 이런 질문이 또 왔는데요. 예린님께서 이번 타이틀곡에서 각자 여기서는 무조건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만의 킬링 포인트를 하나씩 골라주세요. 다음 무대에 제가 꼭 찾아볼게요 라고. 그럼 우리 민욱 씨부터 한번 예. 쭉 간단하게
4: 알겠습니다.
0: 짧게 보여주시죠.
4: 네, 저는 브릿지에 나오는 저의 ASMR 파트 네. 테이크 잇 라우 하는 그 파트 찾아봐 주세요.
0: 좋습니다. 다음 여준 씨 가볼까요?
6: 바람처럼 feel the flow 지금 이 흐름에 몸을 맡겨 아득아득해져 버린 밤
4: 이어지는 파트입니다.
0: 야, 이어지는 파트
4: 같이 봐주세요.
0: 좋아요. 승호 씨는요?
5: 저도 그럼 같이 이어지는
6: 나는 자유롭게 걸어가 휘청거리는 바람처럼
5: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그럼 경배 씨는요?
7: 그럼 저도
6: Take it up 웃어 이 밤이 가도록 What can we say?
0: 예. 자, 켄신 씨는요?
3: 네, 저는 이어지지 않고요. 이제 다른 파트인데 여기도 킬링 파트라도 할 수 있습니다.
6: Come, come, baby, let's dance. I'm taking the fast lane.
3: 여기 킬링이죠?
1: 킬링이죠, 킬링이죠.
0: 성민 씨는요?
2: 저도 이어지지 않고요. Drop dead, 망설일 거면 just stay there. 이런 파트입니다.
0: 좋아요.
5: 코러스.
0: 그럼 마지막 마징시양 씨는요?
8: 저도 사실 이어지지 않고요. 네. 저는 제 본인 랩 파트요. I got a hundred lyrics in my phone. Yeah, 괴로운 생각 말고.
0: 맞아요. 지금 인이어 끼고 듣고 있는데 진짜 다들 음원이에요. 지금 노래 한 곡을 다 여러분 귀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아야 하트님께서 이번 컴백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서 난 특별히 이번 컴백을 위해 이런 관리를 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8: 마징시향입니다.
0: 마징시향입니까? 보여주세요. 뭘 관리하셨습니까?
8: 저는 일단 식단 관리 열심히 했습니다.
0: 식단
5: 관리.
8: 정말요.
0: 약간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식단 관리의 꿀팁이 있다면?
8: 꿀팁이요?
0: 네.
8: 저는 시청자분들 식단 관리 딱히 안 해도 되고요. 저 스스로 꿀팁은 딱 자기 전에 한 개만 먹으면 돼요. 약간 안 먹어. 왜냐면 자기 전에 안 먹으면 그 잠이 안 오거든요.
4: 저는 낮에 안 먹고 네,
8: 낮에 안 먹고
4: 자기 전에 먹는다.
0: 와. 네.
1: 1일씩을 한다.
8: 맞아. 1, 2.
1: 텔디 님도
0: 저는 근데 저는 1팀

0: 없고요.
1: 아, 일찍 먹고. 네,
0: 자기 전까지 이제 굶주리다 자는 게
1: 그죠. 일찍 일찍 하시잖아요. 네. 완전 아침에 조금 그래서, 드시고.
0: 그래서 항상 힘들어요. 네. 좋습니다. 행복한 잠은 자야 한다의 마징시양 씨. 좋습니다. 아, 또 퍼포먼스도 궁금해요. 이 노래 포인트 안무 앉아서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네.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데. 네. 선배님도 따라해, 같이.
0: 아, 네. 뭐죠?
2: 아, 저희가 아까 켄신이 네. 눈여겨봐달라고 했던 그 파트인데요. 네. 일단 오른손으로 네. 귀를 이렇게 막아주십니다.
0: 네, 귀를 막아주고요.
2: 조금 시끄럽다는 듯이.
0: 네.
2: 그리고 이 왼쪽 대각선부터 리듬을 네 번 타주시면 됩니다.
0: 네.
2: 그리고 떨어주시면서 네. 빼면 됩니다. 열심히 떨면 돼요. 끝입니다.
0: 아, 떨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포인트 안무가 있고요.
2: 예.
0: 자, 그럼 크리와만의 유니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신곡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Close Your Eyes의 Drop That.

0: 이 분당.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한인제약.
1: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 클로즈 유어 아이즈 드랍댓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진짜 노래가 제가 느꼈지만 감다살이에요. 노래 들으면서 감이 좋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3: 그렇죠. 많이
2: 감 미쳤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도착한 문자 우리 승우 씨가 하나 소개해 주세요.
4: 네, 영원히 클로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애 곡을 고르지 못할 정도로 컴백마다 좋은 곡 내줘서 고맙고 영원히 클리아 곡 듣고 싶으니까 클리아도 영원하길.
5: 와, 알겠습니다.
6: 야왕.
7: 감사합니다.
2: 승호 씨, 클로저한테 사랑 고백 한번 해주세요.
7: 좋다.
4: 클로저, 항상 영원히 곁에 있을 테니까 클로저도 항상 우리 곁에 있어줘.
2: 와, 귀여워요.
3: 오, 뭐야?
8: 오, 이런 거.
3: 와, 이런 거 생겼어요?
2: 오, 동그란 화면에 되게 뭐야. 잘 어울린다.
3: 대박.
2: 자, 좋아요. 생겼습니다, 이런 게.
3: 대박, 대박.
2: 좋아요. 텅장, 영원이라는 뜻이죠. 님께서 전원이 작사에 참여한 이터니티 작사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클로저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나 장면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합니다. 이터니티 작사 비하인드 질문이 정말 많이 왔어요. 또 이 곡에 처음으로 작사에 도전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떠셨나요?
9: 처음으로 도전하신 분?
3: 처음으로 도전하신 분?
9: 어떠셨나요?
10: 저도 처음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2: 네.
10: 일단은 클로저한테 쓰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어요.
2: 네.
10: 그래서 좀 클로저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 50대, 100살 막 이렇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클로저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녹여냈던 것 같아요.
2: 약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쓰셨구나.
10: 네.
2: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11: 저 이터니티 처음으로 데모 노래 들었을 때 울었어요.
2: 아,
11: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리고 팬분들, 클로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가사로 넣어야 돼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노래가 생각보다 조금 짧은 노래여가지고 단어를 열심히 선택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이터니티 클로저분들 꼭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각자 내가 쓴 파트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쓴 가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어디가 있다?
9: 저는 마지막 후렴에 기다릴 테니 영원히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제가 쓰고 이게 멤버들이 녹음한 거를 들었을 때 제 기억에는 여준이가 불렀거든요, 그거를. 근데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3: 잘 불렀나요?
9: 네,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파트가 저는 그 파트입니다.
3: 카메라 없을 때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9: 아껴뒀어요.
3: 여기서 얘기하려고. 진짜 감동을 이렇게.
2: 좋습니다. 감동스러웠고요. 또 기억에 남는 파트 있으신가요?
12: 저는 이 이터니티 작사를 할 때 저희 클로저한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핵심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그래서 사랑한다는 가사가 들어갔어요. 노래 앞부분에.
2: 네.
12: 그 부분을 찾으면서 전곡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2: 내가 쓴 부분을 한번 찾아봐라.
12: 네. 내 사랑을 찾아봐라.
2: 사랑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 오늘의 헤드라이너 클로즈 유어 아이즈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방금 이야기 나눈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이터니티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고요. 이 밤의 헤드라이너 클로즈 유어 아이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자, 이터니티 듣고 왔는데 입덕 유발 초대석답게 지금부터는 선배 클로저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와 입덕 가이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직접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민욱 씨부터.
2: 네. 우리 집 고양이 민욱이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민욱이 형 마지인데 겉으론 무서워 보여도 엄청 귀여운 포인트가 많음. 침대에 귀여운 인형이랑 피규어들이랑 같이 잠. 무엇보다 얼굴이 귀엽다고.
1: 우와. 귀여움 담당. 인정하시나요?
2: 아, 귀여움 담당은 아니고.
3: 근데 귀여움을 인정합니다.
1: 아, 진짜요?
3: 네네.
2: 귀여움 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 뵙잖아요. 이제 우리 일하면서는. 예. 형이랑 근데 표현이 안 돼.
2: 예, 선배님.
1: 예, 형님이랑 처음 뵙는데 귀엽네요.
2: 아, 그래요? 예. 아.

0: 약간 멘트할 때나 이런 게 귀여운 모먼트로 보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멤버들 인정하시죠?
2: 아 인정해요.
3: 네. 귀엽게 생겼어요.
0: 귀엽게 생겼어요?
3: 진짜요. 귀엽게 생겼는데 근데 리더라는
4: 그게 있어서 귀여워요. 귀여워요.
0: 아 저 귀여운 리더였고요. 근데 또 이런 문자가 왔네요. 영원히 클로저님께서 크류와 입덕 포인트 서열이 확실한 유교 그룹이라는 게 매력적이다. 마티형 민욱이가 뽑는 오늘의 1위부터 6위까지 최애 동생은 누구인가요?
3: 아 요즘 잘해줬나 내가?
5: 6위만 알면 되지.
4: 잘하는데.
3: 어제 잘해줬던 것 같은데. 영원히.
1: 예. 자 6위부터 되나요?
0: 네.
4: 6위부터 고르나요?
0: 네.
1: 6위부터요. 굉장히.
6: 네모 시설 랩 작사, 포즈 작사, 엑스 작사, 이터니티 작사, 드랍댓 작사, 민욱이라고 낙사하고 튀어 라이크
1: 여준이로 하겠습니다. 와~
0: 네. 와~ 네, 옆에서 냅다 6위로
1: 아, 너무 이렇게
4: 6위 6위
1: 어필을 많이 해요.
4: 1위가 아니라 6위예요.
1: 아 6위
2: 꼴찌인거잖아요.
3: 꼴찌죠?
2: 꼴찌
1: 꼴찌
0: 6위가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2: 아 꼴찌 오케이
5: 성공이야 6위
2: 오케이.
0: 저는 애매하게 중간에 있을 바엔 6위가 나타났어요.
2: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자 그러면은 이제 2, 3, 4, 5위를 한번 쭉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6위 원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
2: 아, 그러니까. 떡 많이 주고 싶어.
6: 많이 주고. 진짜 최근에 떡 선물해 주셨잖아요.
1: 5위는 마징샹.
0: 5위였습니다.
1: 아, 4위는 성민이 하겠습니다.
3: 아, 그래서 현라인이
4: 그러니까 다 밀트로 네. 갔네.
1: 3위는 승호.
0: 3위
1: 2위 켄신. 1위는 오늘 정배로.
0: 오늘의 주인공 경배 씨가 1위를 차지하면서 좋아요. 자 경배 씨 1위니까 또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6: 민욱 형이 저를 많이 좋아하세요.
0: 갑자기
1: 천이가 내려갈 것 같아요.
6: 민욱 그렇구나. 형이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2: 아 많이 좋아하죠.
6: 저도 그만큼 민욱 형에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많이 그래요.
6: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4: 야 그런 말까지 할 필요 없어.
2: 그런 말 하면은 네, 나랑 자리 바꿔요. 여기
0: 바로 앞뒤가
2: 내가 왜 이긴지 모르겠어요.
6: 그렇다 보니 더욱 더 다가가려고 시도하는 그런 거죠.
0: 아 경배 씨가 약간 맞습니다. 그 이제 말하는 톤이 약간 그 시상 톤이네요.
2: 아 맞아요.
0: 네, 저 방금 상 받는 줄 알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직도 극존칭을 쓰시는데.
6: 아 그럼, 맞습니다.
0: 오케이, 좋아요. 다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징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7: 네. 밥 먹어라. 네. 우리 마징샹은 말이죠. 서 눈망울 같은 눈, 앙증 맞증 코로 숨, 엔두 같은 입술. 어쩜 저리 귀여운지 유. 얼굴만 보면 세상 여리여리한 선녀님인데 키는 무려 188. 귀여운 선녀 얼굴에 돌쇠 몸을 가진 반전 있는 남자. 목소리도 낮아서 감미롭고 무대도 너무 잘하는 기특보이.
6: 기특보이.
1: 기특보이.
0: 되게 반전 매력이 다양한 남자군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쵸? 네.
0: 웃는 모습이 또 그렇 사랑스럽게 웃으시고 그 멤버분들이 그 인정
7: 대련 봤으니까.
0: 아 저를 봐서요?
7: 맞아요.
0: 아, 오늘
2: 결정을 했어요.
0: 그러니까 멤버분들도 약간 다양한 매력 인정하시나요?
1: 아
2: 인정하죠.
0: 다채다능한 매력. 그리고 또 이 저음인 목소리가 높게 올라갈 상황이 또 있나요?
1: 아 네. 있죠.
0: 언제인가요?
2: 시양 형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바로 헤드보이스가 나와요.
0: 아 바로 테너가 되는군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0: 아이고
1: 샤워 순서 정할 때 1등 하면은
2: 아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0: 아 갑자기 고음을
1: 네.
0: 아 좋아요. 매력이 있네요. 아 그러면은 또 마징샹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반전 매력은 이거다 뭐가 있을까요?
7: 반전 매력이요. 전에는 네. 저는 이런 장점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0: 뭔가요?
7: 좀 약간 처음에 볼 때 약간 딱 무대를 보면 약간 멋있는 느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제일 웃긴 멤버였어요 저는.
1: 드디어 이제 본인이 제일 웃기다라는 걸 인정하네요.
4: 인정합니다.
3: 인정합니다.
4: 인정해야 돼.
0: 내가
4: 재능이야.
0: 조금 차갑고 해 보이지만. 네. 웃기고 재밌다라고. 네. 좋아요.
1: 맞아요.
0: 그럼 다음 여준 씨의 매력 한번 읽어주세요.
8: 네, 공주야님께서 여준이는 처음 봤을 때 좀 차갑고 진중해 보이는데 더 알아갈수록 장난 많이 치고 완전 다정한 사람이에요. 매일 이쁜 말 해주고 눈웃음이 이쁘고 목소리도 달달해요. 그리고 여준

0: 언니가 국밥 러버인데 국밥보다 클로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국밥 러버. 첫인상과 완전 다른 매력의 소유자시잖아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우리 국밥 러버님 어떤 네. 국밥이 최애신가요?
0: 아 요새는 모둠 국밥을 주로 먹고 있어요.
1: 아 약간 내장이랑 다 들어.
0: 네 다 들어있는 거 순대 내장. 오늘 아침에도 이제 멤버들 다 같이 토스트 먹는데 네. 저 혼자만 빠르게 국밥 따로 시켜서
2: 아 국밥 먹었어요? 네,
3: 샵에서
0: 진짜로요? 샵에서 오늘 혼자 먼저 국밥 먹었습니다.
2: 야, 국밥 그래서 정말 있구나. 좋아요.
0: 네 맛있겠다. 맞습니다.
1: 그럼 여준 씨 양념장 푸시나요?
0: 아 풉니다. 다대기 새우젓 이렇게 두 개 넣습니다.
1: 아 정말 완전 한국인이시네요.
0: 아 그럼요. 그럼.
1: 아 그리고 또 맞아요. 그 저에게도 추천해주신 유행어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아, 또
2: 거기도 추천을
1: 해.
2: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1: 네 한번 볼까요? 뭐가 있었죠 최근에?
0: 아 네. 제가 테레 형한테 갑자기 연락을 했죠 어느 날.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제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 맞아요 당황스러웠죠.
0: 오잉깐 뽕꿍을 해달라고 제가
2: 테레 형한테
0: 갑자기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그럼 친친해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네.
1: 그러니까 여진 씨 건데 저한테 해달라고 음성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애교거든요 이게.
1: 네.
0: 오잉깐 뽕꿍.
2: 아 귀엽네.
1: 아이고. 저 동그란 화면의 효과가 굉장한
3: 동그란 화면 저거 잘 만든 것 같아요.
4: 테레형 버전 보고 싶어요.
0: 보고 싶어요.
1: 궁금해요. 그게 정확히 오잉크 아잉크 뽀잉크인가요?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아
3: 잘하셨습니다.
1: 해볼게요.
0: 입술을 이렇게 내고 이렇게 포즈를 해야 돼요.
1: 알겠습니다. 오잉크 아잉크 뽀잉크.
3: 우와 여준이
1: 귀여워. 누가 귀여웅이라고 하셨나요?
3: 누구야 누구야?
1: 누구예요?
3: 누구예요?
1: 오케이 모르세요 하시고요. 자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다음 영업은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예.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용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심의 필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저라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내 멤버의 영업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그럼 다음 성민님 가볼까요?
9: 네, 늘 행복해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성민인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알면 알수록 매사에 노력하는 마음이 정말 따뜻한 멤버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양파 같은 사람이에요.
1: 아, 양파 같은 사람.
0: 양파.
10: 내가 좋아하는 양파.
1: 양파 같은 매력이라면 또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9: 맞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1: 아, 양파 좋아해요?
9: 아, 네, 양파 너무 좋아합니다.
1: 여러분 멤버분들이 보실 때도 양파 같은 매력 느껴지시나요?
0: 아 그럼요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11: 까면 깔수록. 까면 깔수록.
1: 아니, 그렇게
11: 웃으면 안 까도 되고.
1: 아 그렇게 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최근에 알게 된 양파 같은 매력을 또 제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뭐가 있을까요?
0: 최근에 알게 된 거요?
1: 네.
0: 최근에
11: 시작부터 많이 보여줘서
10: 닦았나?
1: 아
3: 이제 알맹이만 남아.
1: 아 이제 닦아서 알맹이만 남았죠.
10: 알끔 단계구나.
1: 아 진짜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 이렇게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2: 아 저는 성민이가 요즘 네. 멘트를 잘한다고 느끼고.
1: 아~
2: 사실 데뷔 초 때는 제가 리더로서 이렇게 조금 걱정을 했어요. 성민이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조금 긴장해서 제대로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 싶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청산유수로 슬슬슬슬 나오더라고요.
1: 아, 멘트 장인 성민 씨의 매력이 있었다라고.
9: 네, 저 이제 데뷔 1년 차 넘어서 이제 2년 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 와, 좋아요. 멘트 장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멘트는 그럼 성민 씨가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요.
2: 좋아요.
1: 자, 그럼 멘트 장인님께서 이번 앨범 홍보를 한번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9: 네, 이번 앨범은. 네 이번 앨범은 저희가 왜 웃으세요? 재즈라는 장르를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 2x6

0: 노트는 재즈라는 장르를 저희만의 색깔로 유니크하게 표현한 곡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봐 주시면 정말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1: 와, 맞다. 자,
2: 멘트 장인이었고요. 승호 씨의 입덕 가이드는 또 이제 장문의 논문이 왔습니다. 근데 또 승호 씨가 또 래핑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래퍼시니까 딕션 살려서 후루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네, 송승호 최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승호는 무엇보다 밝고 천진난만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월요일 요정 강아지예요. 잘 웃고 말로 많이 하고 콘텐츠에서도 분위기를 자주 띄워주는 정말 귀여운 강아지. 장난을 좋아하는 아이라 월요일이 다가오면 토요일쯤 때부터 소통 어플로 곧 월요일이야 라고 알려줘요. 민욱이 형의 재채기를 놀리거나 형들의 형들을 장난스럽게 놀리면서 장난치는 일이 자주 있어요. 하지만 내면은 07년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성숙해요.
4: 빨리
3: 주변을 세심하고 살피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은 아이랍니다. 멤버들에게도 배려를 잘해준다라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 승호는 자신이 들었을 때 가장 기쁜 말이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승호가 매일 소통 어플에서 꼭 수고했어 라는 말을 해줘요. 자신이 들으면 기쁜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는 아이예요. 밝고 장난을 좋아하는 강아지인데 사실 주변을 정말 세심하게 살피고 다정하고 예의 바른 정말 정말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강아지 마음껏 자유롭게 자라렴.
1: 잘하렴.
3: 그리고 승호는 정말 정말 무대를 너무 잘해요. 랩 라인이만큼 그룹의 색깔을 더 해주는 쿨톤의 힘을 가지고 있는 랩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2: 쿨톤의 힘. 정말 승호 씨를 향한 찐 사랑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근데요, 저 그 쿨톤 랩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3: 쿨톤 랩.
2: 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3: 쿨톤 랩이요?
2: 아무거나요.
3: 네, 샤랄라 때 했던 제가 프로젝트 세븐 때 했던 랩을 아직도 까먹지 않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더라?
1: 까먹지 않았다면서요.
3: 굉장히 긴장을 해가지고
4: 똑같은 랩, 똑같은 리듬 가른 다른 나만의 랩 나만의 flow를 보여줄게 잘 따라와 follow call me get it say 다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로 쿨톤 쿨톤
3: 긴장을 많이 했어요.
2: 아 승호 씨 긴장한 모습 보기 힘든데
3: 힘들다고.
2: 아 고마워요 해줘서. 자 배려 있고 성숙한 우리 07년생 승호 씨 다른 멤버들도 인정합니까?
4: 네. 인정합니다.
2: 아, 인정 받았고요. 자 그럼 우리 켄신 씨 한번 읽어볼까요?
6: 네, 에비랑 크리오하는 운명님. 이렇게 해서 켄신의 매력은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켄신이가 정말 많이 성장한 거 한 게 느껴져요.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분명 많은 일들 겪었을 것 같은데 기특해요. 멋있다.
4: 멋있다.
2: 맞아요.
6: 겪었을 때.
2: 이번 앨범에도 또 작사 참여 많이 하셨잖아요, 켄신 씨.
6: 네.
2: 작업하면서 난 또 이런 점이 성장했다라고 느낀 게 있나요?
6: 아, 저는 전에 앨범에서 작사를 도전했을 때는 처음에 일본어로 썼다가 그걸 번역기로 번역해가지고 좀 아쉽게 끝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시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단어를 많이 알고 자연스럽게 제 머리에서 나오는 한국어로 작사를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2: 아, 예, 멋있습니다.
5: 그리고 또 켄신이가 원래 그 저희가 안무 참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안무를 원래 저만 창작을 했었거든요.
2: 네네네.
5: 근데 켄신이가 안무 창작하는 거 있어서 무서워서 안 하고 있었는데 한번 해봐라. 너에게 도움이 될 거다.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그 뒤로 안무 창작을 열심히 하더니 이제는 완전 킬링 안무를 쫙쫙쫙 뽑아내더라고.
6: 괜신이가. 감사합니다.
2: 이번에 엎드려서 시작하는 안무도 짜신 거죠?
6: 맞아요. 엎드려서 시작한 스미마생춤부터.
2: 아 스미마생춤이요?
6: 스미마생춤부터 제가 만들었습니다.
2: 스미마생춤 정말 멋있게 봤습니다.
6: 아,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네, 그러면 우리 경배 씨
7: 예.
2: 한번 읽어주세요.
7: 보라돌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막내 경배는 쇼폼을 보다가 눈물

0: 눈물을 흘리는 촉촉한 감성의 소유자인데요. 재배원의 유일한 티, 텔디. 갱부피 경배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 경배 이번 활동에서는 행복한 일로만 울길 바랍니다.
1: 아, 바랍니다. 울어야 되네.
0: 울어야 되는군요.
2: 파워 F이신 우리 경배 씨가 최근에 눈물이 났던 적이 있나요?
0: 저는 최근에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 눈물을 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쇼츠를 보다 보면 이제 약간 불꽃놀이가 터지고 거기에 되게 감성적인 음악이 씌이고 되게 슬픈 문장들이 써 있는 그런 게 보이면 눈물을 참을 수 없더라고요.
2: 아,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혹시?
0: 애니메이션 좋아합니다.
2: 아,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0: 네.
2: 알겠습니다. 아, 눈물 제가 감당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유민님께서 저는 멤버들이 해주는 내 멤버의 입덕 가이드도 궁금해요. 내 옆에 이 멤버를 좋아하면 이런 재미가 있다 라고 1일차 클로저인 텔디와 수많은 예비 클로저들에게 영업해주세요. 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그럼 우리 경배 씨부터 오른쪽으로 쭉 내려와 볼까요?
0: 이쪽으로.
3: 아,
0: 알겠습니다. 켄신상이죠. 켄상.
4: 예. 안녕하세요.
0: 우리 켄상은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귀여운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귀여운 매력의 소유자인데 사실 이 속 안에 있는 무언가 그거는 굉장히 다크해요.
5: 다크하다고?
0: 다크하다. 아니 멋있다고요.
5: 아, 멋있다는 뜻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0: 나쁘다는 아니고 굉장히 그 멋있고 섹시함이 가득하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거를 이제 본인이 표출하겠다고 다짐까지 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오, 오~, 오~ 말이 좋은데요?
2: 아니, 근데 둘이 투샷을 잡혔는데 약간 너무 멋있음을 추구하시는 분, 약간 귀여움, 밝음을 추구하시는 분 이렇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켄신 씨가 성민 씨에게
4: 네, 매력 어필이죠.
2: 네, 매력을 알려주세요, 성민 씨.
4: 네, 저희의 양파 형 성민이 형인데요.
6: 양파요?
4: 양파.
6: 아, 양파.
4: 양파. 네, 일단 저는 성민이 형의 제일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가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생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잘 생겼다고 생각하고 일단 얼굴 사이즈부터
6: 사이즈.
4: 뭐 어필 포인트죠. 여러분 이 얼굴 잘 봐주세요. 끝이요.
3: 오, 와.
2: 아, 끝이에요?
4: 네네.
2: 아, 감사합니다. 또 얼굴이 예술이라고 합니다.
4: 네.
2: 그럼 이번엔 성민 씨가 마징시향 씨를
7: 네 시향 형을 얘기하자면 일단 저처럼 얼굴이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좀 알 수 없는 매력들이 막 숨어져 있어요. 막 딸깍하지도 않은데 막 재밌는 매력들이 이렇게 나오고 일단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의 그 장신을 좀 평균 키를 채워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경이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마징시향 씨가 그러면 우리 승호 씨에게 매력을
8: 어필해도 돼요?
2: 네, 어필해 주시면 돼요.
8: 아, 승호는 진짜 제 룸메였어요.
2: 였어요?
8: 지금도
3: 룸메이에요?
8: 저랑 룸메하고 있어요.
2: 네. 네.
8: 그리고 항상 따뜻하고 근데 처음에 승호 볼 때는 약간 멋있고 귀여운 모습도 있지만 근데 항상 형을 배려해요. 왜냐하면 약간 에어컨 저는 좀 추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저한테 에어컨 리모컨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 형 자기 전에 추우면 먼저 에어컨 꺼도 돼요. 이렇게 항상 따뜻했어요.
3: 배려심이 깊은.
2: 야, 스윗한 승호 씨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럼 승호 씨가 우리 여준 씨 매력 포인트.
3: 그죠. 우리 여준이 형은 말이죠.
9: 말이죠.
10: 말이지요.
3: 무대할 때 참 섹시하고 멋있는 형이고요.
10: 그치.
3: 항상 모니터링을 할 때나 그럴 때 멤버들 한 명 한 명에게 좋은 피드백과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또 다른 외적으로도 동생들이나 이렇게 리더 형도 도와주고 우리 저희 팀에게 모두에게 도움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는 형인 것 같습니다.
2: 멋있는 형이었고요.
0: 감사합니다.

0: 여준 씨가 우리 마지막 민욱 씨에게
1: 아, 네. 저희 리더 민욱이 형은요. 얼굴이 일단 굉장히 수려하고요. 그리고 얼굴만큼이나 또 마음씨가 수려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른 같지만 또 귀여운 매력이 있는 반전 매력이 있고요.

0: 이쁘다.
1: 아, 멋있는 와우. 리더 민욱이 형이었고요. 그럼 민욱 씨가 우리 막내에게 경배 씨에게 한번.
2: 네. 아, 우리 경배의 매력 뭐 막내니까 귀여움은 사실 당연한 거고요. 경배의 매력은 저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배. 오 예. 저희의 노래를 들을 때 저는 경배 파트를 듣고 자주 약간 희열도 느끼고 감탄을 하거든요. 경배의 노래에 귀 기울여 주시면 경배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경배 씨의 스윗 보이스였고요. 자, 그럼 이렇게 멤버들의 매력 포인트까지 짚어봤더니 벌써 멤버들을 보내드릴 시간이었네요.
3: 아이고, 가기 싫어요. 보내지 마요.
4: 가기 싫어요.
3: 가기 싫은데 왜 보내요. 저도... 괜히 오늘 퇴근하지 마세요.
5: 하루 있어요.
3: 저희랑 있어요.
1: 저도 정말 보내주기 싫지만 저도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최정하기 전에 아쉽지만 오늘 어떠셨는지 리더 민욱 씨가 대표로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렇게 컴백하면서 또 저희가 사랑하는 친한 친구에 와서 재밌게 놀다 갈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고요. 또 테디님과 함께 네.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좋고 저희 클로즈 라이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와우, 클로즈 라이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그럼 이제 대망의 그 시간 최결정 타임 한번 가볼까요?
2: 가보시죠.
1: 자, 제가 한 분을 또 최애로 선정을 하면요. 소감을 듣고 자 끝곡 여준 씨, 승원 씨, 민욱 씨가 작사에 참여한 클로즈 아이즈의 Full for You 들으면서 특권으로 그분이 스튜디오를 나갈 때까지 그분의 원샷 클로즈업으로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그 사람만 나오는 거네요.
1: 그쵸. 네. 뭐 나올 때 부탁이셔도 되고요. 자, 오늘의 최애 멤버 늘 이 시간이 저에게 고비인데요.
6: 잘 봐봐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내게 빠진 거야.
3: 야, 대령 미쳤나 봐.
1: 리액션 미치겠다.
7: 대령. 와. 잠시만요. 저 여기에 저희의 새로운 앨범이 있거든요.
1: 아, 네.
7: 이게 제가 적어준 언전 사랑하는 형한테 열심히 쓰는 멘트가 뒤에 있거든요.
1: 아, 저를 위해 써준 멘트까지. 네.
7: 걸으시면 이걸 드릴 수 있는데.
1: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 오늘은 이거 참 힘든 저에게 힘든 일을 주셨는데 왜냐면 제가 후폭풍이 불 것 같아서 느낌이.
8: 그죠?
1: 근데 오늘은요
8: 연락 갑니다.
1: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경배 씨.
6: 내게 빠진 거야.
1: 표정까지.
3: 야, 태령 미쳤나 봐.
1: 내가 그거에서 넘어갔네요. 네. 경배 씨 최애가 된 소감 그리고 팬분들에게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9: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1: 네, 아닙니다.
9: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뽑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해봤는데요.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네요.
1: 아, 그럼요.
9: 선배님에게 피를 받은 만큼 앞으로 선배님만큼의 가창 실력을 열심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은 뺏지 못했지만
3: 뺏을 거니까.
9: 빼야지. 마음은 뺏었네요.
1: 마음은 뺏었어요.
3: 멘트가 날이 갈수록 늘어 우리 막내.
1: 좋습니다.
9: 사랑합니다.
1: 저도 사랑하고요. 그럼 마무리 멘트 부탁드릴게요.
9: 우리 오늘 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해준 클리어 멤버들 그리고 우리 텔리 선배님 모두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클로저 이 라디오를 보며 저에게 한 번 더 빠져보세요. 사랑해요, 클로저.
1: 와우,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들어가려.
2: 너만 보여. 경배 씨 저기 멘트를
1: 마지막 멘트 해주셔도 돼요.
2: 아까님이
9: 자 그러면
2: 자
9: 저희는 지금까지 클로즈 에라이즈였습니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꿀신들 하이, 감자 많이 먹어라. 그래서 말인데 테레랑 감자 캐러 갈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소담이 친구 윤현떠입니다. 아, 문제 나가요. 소담이가 실이라면 바늘과도 같은 영원한 단짝, 마음속 영원한 1등인 친구 윤현떠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 만년 소울푸드인 2번 돈가스일 것 같은데요.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초밥, 2번 돈가스. 정답자 중 5분 뽑아 선물, 편의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텔디의 텔레파시, 오늘 제 느낌은 왠지 돈가스일 것 같고요. 왜냐? 초밥은 못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돈가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스윙스가 피처링한 강승현의 본능적으로.

텔레파시에 이어서 스윙스가 피처링한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2번 돈가스였습니다. 오늘 친구는 저랑 텔레파시가 역시 통해버렸네요. 4413님께서 근데 텔디 초밥 좋아하지 않나요? 어떤 초밥 제일 좋아해요? 와우. 저 초밥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저는요. 초밥을 어떻게 최애를 고릅니까? 다 각자 매력이 있는 것을. 등푸른 생선은 등푸른 생선은 아름답고요. 뭐든 모르겠습니다. 초밥은 왕입니다. 왕. 너무 맛있습니다. 계란 초밥은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밥은 회가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저를 따라 소담님 친구 윤현떠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은요,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명단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하시고 편의점 상품권 꼭 받아가세요. 자, 텔레파시, 이 시간은 친구의 TMI가 오늘의 퀴즈가 되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의 이름이나 별명과 함께 나만 아는 그분의 특징, 취향, 습관을 남겨주시면 제보해주신 분과 그 친구분에게도 선물 챙겨드리고요. 초고로 정답 맞힌 분들께도 선물 보내드리니까 문자나 친친 홈페이지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문자 좀 더 만나볼까요? 유혜영님께서 지금 블루베리 시폰케이크 먹고 싶은데 늦어서 못 먹고 있어요. 정말 정말 먹고 싶은데 먹고 2시간 후에 잘까요? 케이크가 자꾸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텔디도 케이크 좋아하나요? 저는 초콜릿 케이크를 한 두 젓가락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단 거를 잘 못 먹어서 딱 그 정도 맛만 보는 것 같습니다. 1898님께서 오늘 닌텐도 게임 산 거 배송 와서 오후 출근 전에 게임하다가 지각할 뻔했네요. 오징어가 연어를 잡는 게임인데 너무 재밌네요. 지금도 이거 하면서 듣고 있어요. 게임은 왜 이렇게 재밌는 게 자꾸 나오는 걸까요?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게임은 정말 끊을

내가 끊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오징어가 연어를 잡는 게임이 뭔가요?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나중에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오징어로 연어 한번 잡아봅시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김마리의 너의 이름은 맑음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었다. 별것 아닌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설렜고 유난히도 예뻤던 그 친구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느라 잠들지 못한 밤도 있었다. 하지만 좋아한다는 마음만 있었을 뿐 그 친구에게 다가갈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렇게 내가 망설이는 동안 그 친구는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되었다. 처음에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웃음이었다. 그 웃음 하나 때문에 설렜고 그 얼굴을 떠올리느라 잠 못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웃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다. 그때 알았다. 내가 망설이는 동안 이 마음은 아무데도 닿지 못한 채 나 혼자만의 것이 되었다는 걸. 그렇게 나의 첫사랑은 끝이 났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0: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현선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저도 이 사연을 보니까 제가 너무 튀어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옛날에 물어봤던 연애 사연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늘 말을 했었습니다. 너가 용기를 내야 한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은 그 사람을 붙잡아주지 않는다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2834님께서 사랑은 타이밍이더라고요. 혼자 앓다가 끝나는 짝사랑이 제일 미련남고 아픈데 차라리 밉게나 생기지 웃는 건 왜 예뻐가지고, 그쵸? 우리 꿀치님 토닥토닥 슬프겠지만 그래도 또 좋은 사람이 생길 겁니다. 응원합니다. 7955님께서 꿀치님 원래 첫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 가로치고 사실 잘 모름. 다음엔 더 예쁜 사랑할 겁니다. 응원해요. 파이팅! 맞아요. 이번에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안 놓치실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사랑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현선님께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도 마음에 뜨겁게 남아 털어내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잠시 후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또 제가 잘 아는 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또 친한 친구에서 만나니까 또 새로운 마음인 것 같고 뜻깊습니다. 5828님께서 이분 새싹이신데 2주 전에 TV를 없애고 라디오와 친구가 되면서 친친을 알게 됐는데, 늦은 밤 감미로운 DJ님의 목소리 덕분에 하루에 피곤을 잊고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희 친친과 친구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친하게 지내봅시다. 2733님께서 텔디, 라디오 전에 친구들이랑 로제 누룽지 통닭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친친 들으니까 하루가 완벽하게 끝난 것 같고 기분 좋네요. 텔디도 오늘 꿀나잇 하시길. 와우. 로제 누룽지 통닭이 뭔가요? 저 처음 들어보던데, 나중에 로제 누룽지 통닭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2733님. 자, 내일은 김재환 씨와 취향집으로 함께합니다.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 내일도 이 시간에 놀러와 주세요.

그럼 오늘 끝곡 퍼렐 윌리엄스와 나일 로저스가 함께한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봉재, 박영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래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We're up nights again.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当在你身边就祭奠的野鬼，跟随你就算落进最黑暗的地方，我的爱也不会让我成为永远的孤魂。

코코리의 노래죠. A Love Before Time. 월광 애인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영화 와우장룡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00년 작품이죠. 이한 감독의 작품이고요.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영화 속에서 주윤발이 연기하는 리무바이 그리고 양자경이 연기하는 수련 두 사람의 그 애틋한 이별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와우장룡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대사가 있어요. 숨을 아껴요. 이제 리무바이는 마지막 숨 하나 정도를 남겨둔 상태인데 수련은 그 숨을 아껴서 당신을 위해서 쓰라고 하죠. 자신을 위해서 그 마지막 숨을 써서 어떤 경지에 이르라고 얘기를 하지만 리무바이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마지막 숨을 사용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 좋아했다. 이 말과 함께 쓰러지는 리무바이. 그 리무바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수련. 무협 영화를 이한 감독이 찍는다고 했을 때는 과연 잘 찍을까? 무협은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장르의 영역인데 이한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뭔가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0: 이 장면을 보면 다 수긍이 됩니다. 이한 감독이 찍었기에 와우정령은 드라마가 있고 멜로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걸작이 되었죠. 바로 그 장면 들려드렸고요. 석기현 씨께서 와우장룡이 땡플릭스에서 10월 7일에 서비스가 종료가 되네요. 그리고 10월 7일에 극장에서 재개봉한다고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미 OTT에 올라온 영화를 다시 극장에서 개봉할 때는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협의가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영화를 배급하는 곳과 OTT가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잠시 OTT 서비스를 멈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장 개봉하는 경우에, 극장이 재개봉하는 경우에, 그 재개봉이 다 끝나면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시 이제 OTT로 서비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OTT 서비스가 그대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OTT로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재개봉 날짜에 종료되는 걸 보면 아마도 그러한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월 7일부터는 극장에서 와우장룡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아, 이 영화는 사실 보실 수만 있으면 극장에서 보시는 게 좋죠.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 대나무 숲 장면 같은 거 극장에서 보아야 제대로거든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극장 가기가 좀 쉽지 않은 때다. 그럼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화 와호 장룡. 진짜 이거 극장에서 보고 싶네요.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수곳이 있는 날이죠. 어떤 영화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트랜스포팅 사운드 트랙이죠. 이기팝의 Lust for Life였습니다. 0431번 쓰시는 분, 트랜스포팅의 재개봉을 기다리며 이 노래 신청합니다. 김경원 씨, 역시 이기팝의 Lust for Life 신청합니다. 10월에 재개봉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10월에 재개봉, 4K 리마스터링. 날짜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왔는데 10월에 트랜스포팅도 재개봉한대요. 이 재개봉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나 내가 너무 어렸을 때 개봉한 영화를 극장에서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뭐 그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내가 그때 그 영화를 볼 수 없는 나이이고 싶어서 내가 그랬던 거냐고. 아닌데 그 좋다는 영화를, 예, 소문으로만 들은 그 좋다는 영화를 극장에서 영원히 볼 수 없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좋은 영화는 이렇게 간간이 재개봉해서 발품을 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극장 관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우장룡도 트레인스포팅도 극장에서 보기에 좋은 영화라는 점을 오래전에 극장에서 보았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장가에서는 이 영화의 돌풍이 무섭습니다.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섬의 비밀, 이하로 씨 너무 감명 깊게 영화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우사기 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영화 음악밖에 없어요. 아, 귀여운 거 사랑해 라고 해주셨는데 아, 저도 또 귀여운 걸 너무 사랑해서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은데 아, 이거 볼 짬이 안 나네요. 그냥 포스터만 봐도 일단 귀엽던데 근데 귀여움과 다르게 영화는 꽤나 좀 심각한 얘기라고 하던데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떤 분은 뭐 곡성 얘기도 꺼내던데 극장판 치이카를 보고 떠오른 영화로 대충 무슨 얘기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 노래는 너무 귀엽습니다. 우사기 랩 그 중에 Those with a Sense of Rhythm 버전을 콕 집어 신청하셔서 그 버전 준비했고요. 제가 신청하신 그 우사기 랩 노래를 듣다가 문득 떠오른 노래가 있어서 한 곡 더 붙여보겠습니다. 엘빈과 슈퍼밴드 2의 싱글 레이디스. 네, 그 노래까지 이렇게 두고 귀엽게 듣고요. 이은선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우리가 지난주에 가능한 사랑 이야기하면서 네. 오늘은 스포일러가 있으니 영화 안 보신 분은 안녕. 네. 영화를 보신 다음에 다시 듣기로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 최희원 씨는 그때 예매를 해둔 상태라서 얼른 라디오를 끄고 영화를 보고 와서 다시 듣기로 이은선 기자의 설명을 들었대요.
0: 네.
1: 그랬더니 영화를 보고 나서 들으니까 장면 장면 다시 다 곱씹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 반드시 볼 예정인 영화를 소개해 주실 때는 종종 이 방법을 써야겠어요. 라고 하셨고 김현우 씨는 평소에 이제 생각을 보내주신 건데 아, 이은선 기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영화 속 어딘가를 직접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0: 에? 정말요?
1: 저는 누군가 저에게 영화가 어땠냐고 물으면 영화가 더 재미없어지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은선 기자님의 이야기는 속된 말로 사람을 홀리게 만드십니다. 라고
0: 과찬이십니다.
1: 이렇게 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0: 아니 왜 유행하는 인터넷 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혹은 좋은 책이나 작품을 접했을 때 내 마음 안에 차오르는 언어는 이만큼인데
1: 네.
0: 실제 내가 하는 말 아, 진짜 좋았어요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1: 네.
0: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걸 일로 해야 하니까 열심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1: 오늘 작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오늘도 근데 스포에
1: 네.
0: 그 알람을 드려야 할지 지금 약간 고민이 되네요.
1: 아, 이런 게 사실 되게 조금 애매한 게
0: 네.
1: 원작의 이야기 자체가 워낙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이라
0: 네.
1: 이 원작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스포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긴 해요.
0: 이건 원작자가 이미 스포일러를 앞서서 네. 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1: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소개할 영화의 네. 제목과 원작 얘기를 들어보시고
0: 네.
1: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하시면 오늘도 그냥 안녕히 가시고 영화 보시고 다시 듣게 하시면 됩니다.
0: 네.
1: 자 일단 주제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시죠.
0: 이번 주의 주제는 불멸의 고전입니다.
1: 불멸의 고전.
0: 네.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작품들 있잖아요.
1: 네.
0: 고전의 조건이 뭘까를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동시대성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야 하는 것이 고전의 가치인 것 같아요.
1: 시간이 흘러도
0: 네.
1: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작품.
0: 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공시성이라기보다는 통시성을 가진 것들을 고전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어떤 가치에 우리는 불멸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1: 네.
0: 저는 오늘 소개할 작품에 불멸이라는 단어를 한번 조심스럽게 붙여보고 싶고요. 저는 이 작품을 생각할 때마다 약간씩 의아한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나온 소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체감상으로는 거의 뭐 1800년대 이런 느낌인데
1: 네.
0: 1942년 출간한 소설이 영화와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 숨쉴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오늘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1: 작품의 제목은?
0: 9월 30일 개봉했고요. 감독의 이름도 참 반갑습니다. 프랑스 오숑 감독의 이방인입니다.
1: 자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0: 네.
1: 영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0: 네.
1: 물론 살짝 각색이 되긴 했습니다만
0: 네.
1: 큰 줄기의 이야기는 같단 말이죠.
0: 네.
1: 이방인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스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0: 네.
1: 여기까지 들으시면 되고요.
0: 네.
1: 이방인의 내용 자체는 스포가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네.
1: 이방인. 알베르 까미.
0: 그렇죠. 아마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소설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이미 유명하지 않을까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1: 네.
0: 아니 어쩌면 어제.
1: 모르겠다.

0: 됐다. 정말 간결하고 너무나 무심하게 시작하는 첫 줄이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당사자는 청년 웨르소라고 하는 남자인데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는데 계속 무언가 좀 무감한 사람처럼 보이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해수욕장에서 마리라는 예전 알고 지냈던 여자를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가요. 그리고 이웃 레몽 생테스와 가깝게 지내는 며칠을 보내다가 그와 함께 떠난 바닷가 별장에서 웨르소가 총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1: 여기까지가 책의 1부.
0: 네.
1: 네. 그 뒤에 2부가 펼쳐집니다. 알베르 까미 이방인 언제 처음 읽었어요?
0: 중학생 때 읽은 것
1: 그쵸?
0: 같아요.
1: 네. 다들 비슷해요.
0: 세계문학 전집 이런 걸 통해서 읽게 되니까요.
1: 처음 읽었을 때 와 좋다 하고 느꼈어요 혹시?
0: 기억이 안 나요. 이 소설을 읽고 제 첫 감흥이 어땠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1: 네.
0: 다만 짧다. 아싸.
1: 그죠.
0: 왜냐하면 아마 제가 그 독후감 쓰는 과제 때문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거예요.
1: 톨스토이에 비하면 얼마나 고마운 작가인가.
0: 네, 그래서 처음에 책을 집어 들었는데 생각보다 두꺼운 거여서 아, 뭐야 하고 실망했다가 네. 해설이 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기뻐했던 철없는 기억만 있어요.
1: 아직도 그래서 이방인 하면 사실 알베르 까미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약간 뭔가 좀 소유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지금까지 이 책의 판매고만 봐도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치인데 저는 이 수치가 정말 감이 안 오거든요. 프랑스에서만 733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요.
1: 와.
0: 프랑스에서만.
1: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사람도 네. 헤아린다면 그 배 이상이 될 텐데.
0: 그렇죠. 네.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이 된 게 1953년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때 지금 알베르 까미의 모든 작품을 번역한 것으로 유명한 김하영 번역가의 은사이던 네. 이휘영 교수가 처음 이 책을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제가 프랑스어 발음을 전 진짜 모르겠는데 앙뚜러제? 뭐 이런 표현이 될까요? 이게 원래는 외국의, 국외자의, 생소한 이런 식의 형용사로 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번역의 표현으로는 이게 일본에서 처음 번역된 거를 다시 번역하는 문화가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여러 단어로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알베르 까미의 소설을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돼버린 인상이죠. 이게 재밌는 게 영국에서는 더 아웃사이더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더 스트레인저라고 불러요. 이 미묘한 차이가 또 좀 있죠.
1: 영국은 다르구나.
0: 네.
1: 저는 영국과 미국이 같을 줄 알았어요.
0: 출간 자체는 더 아웃사이더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 나라별로 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차이도 참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책이 탄생했을 때 얼마나 획기적인 반응을 얻었냐면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프랑스의 철학자인 롤랑 과르트가
1: 네.
0: 이 작품은 건전지의 발견에 비견할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다라는 말로 이 작품의 등장을 표현하기도 했고 2차 대전이 끝난 후 나온 작품을 모두 통틀어서 종전 후 최대의 걸작이다. 이런 식의 평가가 항상 이방인에 따라 붙었는데요. 1957년에 알베르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했던 말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내가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 집필할 작품 세계에 정확한 계획이 이미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나는 부정, 그러니까 부조리를 작품 안에서 표현을 할 건데 소설로는 이방인, 그리고 극으로는 칼리굴라와 오해, 사상적으로는 시지프 신화였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애초에 정해두고 쭉 그걸 따르는 글쓰기를 한 작가라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이방인의 특징은 장식이 적죠. 그리고 네. 간결해요. 문장이. 모르겠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부조리라고 하는 주제와 사실 문체가 굉장히 간결하게 잘 조응하는 인상을 주는 작품이고요. 이 글이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발표되기 전에 알베르 까미가 절친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있어요. 우리들 각자는 최대한의 삶과 경험을 쌓아가지만 결국 그 경험의 무용함을

0: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끼고 만다. 무용함의 감정이야말로 그 경험의 가장 심오한 표현인 것이다. 어떻게 친구와 이런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죠?
1: 더구나 그런 서신을 주고받을 때 나이가 20대에 이 소설을 27의 탈고를 하고 29에 출간을 했으니까
0: 네.
1: 그 편지 자체는 27도 되기 전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삶과 경험의 무용함을 느끼고 있던 청년이
1: 네.
0: 자신의 어떤 모습을 투영해서 이방인이란 단어를 결국엔 불멸의 자기 것으로 만든 소설이
1: 네.
0: 탄생한 거죠.
1: 그 시절에 저는 뭐 친구랑 너를 뭐하냐 술이나 한잔 뭐 이런 말이나 주고받던 시절인데
0: 네.
1: 역시 알베르 까미는 까미군요.
0: 네.
1: 네. 그런데 이번 영화를 보면 흑백 영화로 되어 있어요.
0: 네. 이 인상 어떠셨어요? 흑백이 주는 인상?
1: 저는 되게 좋았고
0: 네.
1: 흑백이어서 그랬는지
0: 네.
1: 실제로 배우가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약간 알랭 델롱이 출연한 예전 영화를 보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0: 네.
1: 네.
0: 저도 영화가 흑백인 것이 이 영화가 선택한 모든 요소들 가운데 가장 좋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마누다쿠스라고 하는 촬영 감독이 찍은 작품이고요. 사실 이 촬영 감독은 프랑스와 오종과 여러 차례 작품을 함께 찍으면서 손발이 좀잘 맞는 테크니션인데, 이 배경 자체는 알제리인데 촬영은 모로코에서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모로코를 막 답사를 해보다가 영화가 지향하는 미학적인 방향이 흑백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작품이 나오기 전에 1960년대에 나온 루치노 비스콘티 감독의 이방인이 풀컬러 영화였기 때문에 좀 다른 분위기를 내보자 하는데 합의점이 모였고 이걸 선택한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입장은 이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프랑스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를 기억하는 방식이 모두의 머릿속에 남은 자료가 흑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왜 과거 한국 영상을 보면 흑백의 자료 화면들이 많잖아요.
1: 제 기억에 이준익 감독님 인터뷰에서 동주를 흑백으로 찍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기억하는 윤동주의 이미지는 다 흑백이다.
0: 네.
1: 그것도 흑백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요.
0: 바로 그런 이유로,
1: 네.
0: 정확하게 그런 이유로 프랑스 오종 감독도 흑백을 조금 더 인상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모두의 집단적인 기억 자체가 흑백으로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화면으로 옮겨와도 무방하겠다라는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건 프랑스 오종 감독의 시각이 아니라
1: 네.
0: 당시의 알제리 풍경이에요.
1: 그게 이제 소설에는 없는 거죠.
0: 그렇죠.
1: 소설에는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 시대에.
0: 네.
1: 네.
0: 오늘 엄마가 죽었다가 아니라 30년대 알제리 풍경을 먼저 보여주는데 이것도 1930년대에 실제로 남아있던 아카이브 영상 자료를 활용을 한 거죠. 자세히 보면 그 문구가, 뉴스에 나오는 문구가 유럽과 아랍의 삶이 매력적으로 섞인 알제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구 뒤에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아랍인들의 모습이 더 중요하게 잡히죠. 우리는 프랑스인이다. 그러니까 식민지령에서 압박받고 있던 그 아랍인들의 풍경들이 쭉 보이고요. 뒤이어서 감옥에 수감되는 유일한 백인으로서의 메르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아랍인 하나를 죽였습니다.
1: 네.
0: 이런 고백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방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르소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 원인인 태양 이 존재가 너무 확연하게 더 빛나는 역설이 흑백 영화에서 발생했다라는 인상이 있고요. 왜냐하면 흑백 화면 안에서는 검은색 아니면 흰색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0: 빛은 흰색. 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공식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또렷하게 어둠과 대비감이 생길 수도 있고 햇빛이 쏟아지는 여러 장면들이 영화 안에서 텍스트를 읽을 때와는 다르게 분명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글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가 조금 더 자세히 보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메르소의 동기 자체를 아주 뼛속 깊이 이해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작품을 영상으로 봤을 때 사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뜨거운 태양이라면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뜨거운 모래 사이를 걸어야 한다면 저렇게 이글거리는 곳이라면 상식적으로 아예 이해가 안 되진 않는다. 이런 식의 마음이 발동하는 것 같고요. 알베르 까미 특유의 그 건조하고 간략한 문체를 생각할 때는

0: 때는 또 더없이 잘 어울리는 선택이기도 하죠. 프랑스 오존 감독은 이전에 프란츠라는 영화에서도 흑백 영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1: 제가 이 책을 번역하신 김하영 선생님과 이은선 기자의 GV 영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0: 아, 네.
1: 거기서 김하영 선생님이 흑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알베르 까미의 문체의 특징이 적게 말하는 문체인데 흑백의 특징이 적게 보여주는 네.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잘 어울렸다라는 말씀을 딱 하신 게 딱 네. 박혔어요. 너무 멋진 표현인데.
0: 평생을 까미를 연구하신 네. 분답더라고요.
1: 네. 그렇게 영화가 이제 시작하면 우리는 드디어 메루소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0: 네.
1: 책에서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아무리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메루소의 외모에 대한 맞아요. 묘사는 없습니다.
0: 네.
1: 메루소의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묘사할 일은 없기 때문에
0: 네.
1: 메루소의 얼굴 자체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 영화에서 드디어 메루소의 얼굴을 보게 되고 제가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영화사 관계자분께 영화 재밌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건 몰라도 배우의 얼굴이 재밌어요. 네. 배우의 얼굴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를 보면서 아 잘생겼다.
0: 네.
1: 네. 일단 메루소의 얼굴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0: 뭐 불만일 것이 없죠.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아까 잠깐 언급한 67년의 루치노 비스콘티 감독의 작품에서도 원래 네. 알랭드롱을 쓰고 싶었으나 감독이 네. 메르소의 얼굴을 입혀주고 싶었으나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이탈리아 배우인 마르첼로 마스토리아니가 연기를 하면서
1: 심지어 그때 좀 나이도 많았단 말이에요.
0: 그래서 그 작품에 뭐 소소한 불만을 항상 감독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뭐 뒷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참 독특하지 않나요? 왜 메르소의 얼굴을 묘사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1: 네.
0: 알랭드론 같은 얼굴을 감독도 떠올리고 그리고 네. 이 작품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알랭드론이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아쉬움을 프랑스와 오정도 똑같이 느꼈었다는 것.
1: 네.
0: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알랭드론이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식의 청년의 얼굴일까 싶은 벵자민 부활생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1: 네.
0: 우리가 그 메르소라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인물에게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모두가 느끼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 들게 됐는데요. 벵자민 부활생은 프랑스 오존과 썸머 파로를 이미 작업을 했던 배우고 잃어버린 환상이라는 오노레 드 발자크의 동명 소설을 또 영화로 옮긴 작품의 주인공을 연기하면서 세자르상 신인 나무상을 수상할 정도로 지금 프랑스에서 떠오르고 있는 뭐 프랑스의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티모시 샬라메라고 해야 할까? 젊은 청춘 배우이고요. 이 배우가 해석해낸 메르소는 방관자 혹은 관객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라고 하면 보통은 중심부에 머무는 인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배우는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사람으로 메르소를 인식을 했고 자기가 머무는 공간이나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부터 몇 발자국 정도는 떨어져 있는 사람의 느낌을 연기하고 싶었다라는 해석을 들려주었는데요. 이 배우의 해석 덕분에 우리가 마주하는 메르소가 훨씬 더 입체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프랑스 오존 감독이 이 배우에게 원한 게 연기가 아니었대요.
1: 네.
0: 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데 연기하지 말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한 인간의 진실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서 있어라
1: 네.
0: 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1: 배우들은 머리를 쥐어뜯게 되는 차라리 연기를 시켜주세요.
0: 네.
1: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켜주는 게 사실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데 엄청나게 큰 숙제를 안고 연기를 한 거죠.
0: 그리고 원작을 읽을 때 여러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있지만 메르소의 이웃인 동시에 개를 때리면서도 되게 애틋해하는 이상한 노인이 등장하잖아요. 살라마노라는 네. 노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드니라방이
1: 네.
0: 연기를 하면서 정말 최적으로 어울리는 캐릭터 해석을 보여줍니다.
1: 이제 드니라방은 나오면 그냥 반가워요. 그분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일단 와 반갑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이 곡이 나오죠. 더 큐어의 킬링 언 아랍. 애초에 이방인이라는 소설에서 영감을 얻어 쓴 노래를 영화 이방인의 엔딩곡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0: 1942년에 출간된 소설을 2025년 그리고 2026년 지금 흑백으로 만들면서 엔딩곡은 더 큐어의 노래를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어 오종 감독입니다.
1: 네.
0: 킬링어 나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작 이방인을 영화로 만든 지금 영화로 만든 프랑스어 오정의 이 작품은 어땠나요?
1: 원작에 굉장히 충실한 영화화죠. 그리고 뭐 몇 가지의 뭐 판타지 장면이라던가 변형은 네. 있는데 사실상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 작품이고요. 약간 눈에 띄는 변형이라면 여러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메르소의 수감의 상황. 이것은 현재일 거고
0: 네.
1: 뭐 엄마의 장례식에 찾아갔던 것, 아랍인을 죽였던 것, 뭐 마리아와 있었던 이런 것은 사실상 과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플래시백으로서 이걸 보여준다는 좀 특이점이 영화에 있는 존재를 했고요. 가령 그러니까 회상의 형태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메르소가 총으로 쏜 그 아랍인의 존재에게 또렷한 이름을 준다라는 게 이 영화의 가장 달라진 지점인데 이게 알제리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작한 영화의 의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엔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초반 장면의 마리아와 데이트 장면 같은 것들을 보면 영화관 데이트를 하러 갔을 때
0: 네.
1: 티켓 오피스 앞에 굳이 중요하지 않은 어떤 표지판 같은 걸 영화가 주목해서 보여주거든요.
0: 현지민 출입금지.
1: 네, 현지민 출입금지 같은 표지판이 보인다던가.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 통치하의 인종적 위계질서가 어떤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였는지를 은연중에 영화가 계속해서 시각적으로 영화이기 때문에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아랍인에게 그렇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원작 소설에는 없는 프랑스어 오종 감독만의 방식이고요. 또 하나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어머니의 장례식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도 아랍인과 같은 어떤 역할로서 해석을 해냈다라는 점이었는데 책을 읽어보면 어머니의 그 관 옆에서 밤을 지새우는 메르소 옆에 간호사가 있다.
0: 네.
1: 정도의 묘사는 있어요. 간호사가 뜨개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간호사가 이렇게 코

0: 가린 천을 얼굴에 둘러쓰고 있고, 그리고 그 장례식에 메르소를 안내한 관리인이 손짓으로 코가 이렇게 잘려나갔다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아마도 프랑스어 오존 감독이 재해석해낸 캐릭터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미국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되었던 아이샤 무하마드자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탈레반 소속 남편에게 도망쳤다가 다시 붙잡혀서 코와 두 귀를 잘린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타임지의 카메라 앞에 섰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코를 잘렸다고 하는 것이 아랍인들 사이에서, 그 문화권 사이에서 남편의 학대 혹은 집안의 어떤 규율에 도망쳤다가 다시 붙잡혀온 여자들이 당하는 형벌을 상징하는 어떤 큰 제스처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그 뒤에 앉아있는 아랍 여인 간호사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 이것도 프랑스 오지원 감독만의 구체적인 해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아랍인의 누나 인 제밀라라는 여성에게도 굉장한 비중을 주었죠. 그래서 마리와 이 제밀라라는 여성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유대관계를 그리진 않지만, 그래도 마리가 그 여성이 학대당하는 것에 대해서 메르소에게 경고하면서 질책을 좀 하거나, 말려야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메르소가 그 상황을 볼 때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같은 마리의 뉘앙스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2020년대의 구체적인 변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설에서는 그 여인도 이름이 없죠. 네. 그런데 여기선 제밀라라는 분명한 이름과 목소리와 행동을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냈고요. 제밀라와 마리가 만나는 장면도 저는 왜 재밌었냐면, 이들이 서로 다르게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 처해 있는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탁월한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전체적인 음악을 담당한 파티마 알카디리라고 하는 여성 역시 아랍의 작곡가죠.
1: 쿠웨이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알베르 까미 하면 부조리 아닌가요?
0: 그렇죠. 부조리죠.
1: 네. 자, 이 작품을 보면
0: 네.
1: 삶의 부조리와 삶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던가요?
0: 그러게요. 이방인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냥 죽음이라는 필연을 향해 가는 이야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필연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에 드리워진 그 죽음의 장막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이 구조를 파악을 못했어요. 어릴 때 읽을 때는. 근데 네. 이방인을 나이가 들고 좀 커서 접한 다음에는 영화가 계속 죽음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엄청나게 제가 그 흥분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엄마가 죽고
1: 네.
0: 그리고 메르소가 아랍인을 죽이는 살해의 방식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향해 가는 법적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사형수로서의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람은 삶이 영원할 것처럼 굴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조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좀 저항한단 말이에요. 삶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메르소는 모두 순응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더 중요하게는 이 모든 부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에 절대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인데, 여기서 메르소는 사람을 죽여서 처형당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재판을 보면은 뭐 인종에 대한 건 사실 거론도 안 돼요. 뭐 아랍인을 죽였던지 뭐 누구 죽였던지 거론도 되지 않고, 다만 어머니의 죽음에 무심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판단된 결과로서의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사회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는 것인데
1: 네.
0: 소설이나 영화를 다시 쭉 통과하고 나면 이 사람이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에 무감한 것은 물론 우리가 또렷하게 메르소에게 볼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라는 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1: 그쵸.
0: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그냥 죽음이 비극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삶의 의미를 모르는데 끝이 의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다만 죽음 앞에 섰을 때 발견하고야만은 그 세상에 대한 일말의 애정어린 해석만이 이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쓴 까미는 그러면 뭐 죽음에 엄청나게 집착한 사람이었나? 뭐 사형을 엄청 찬성하는

0: 사람이었나? 아니고 널리 알려진 사형 폐지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 안에서 단두대라고 하는 것이 메르소를 사로잡는 일종의 강박이고 사형 집행을 구경하러 구경 갔던 그 아버지 일화가 단두대 앞에 어머니를 만나는 판타지로 구현되는 것 또한 이 영화의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 중의 하나인데요. 결국엔 이 작품을 모두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고 또 그것을 거부한다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결국에는 생각해 되게 돼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이름 붙이고 정의 내려야 할지 모르는 사회라고 하면 이 작품이 던지는 부조리와 무의미의 의미는 1940년대보다 훨씬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시대를 잘 찾아온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 9월 30일에 개봉한 프랑수아 오존 감독의 이방인, 원작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새롭게 해석한 영화 이방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마지막에 엔딩곡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번 이방인을 연기한 배우 벤자민 부화쟁의 잘생긴 얼굴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에서 이 곡을 틀어라! 라고 소리치고 있네요, 제 안에서. 마돈나의 Beautiful Stranger. 아름다운 이방인. 아름다워요, 실제로. 이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스틴 파워, 나를 사랑한 스파이. 예, 사운드 트랙에도 실려있는 곡이죠. Beautiful Stranger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 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0: 아산. 아산 그랑시티 피라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처음엔 숨이 차고 힘들다가도 어느 순간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요. 달리면서 생기는 신체적 스트레스, 통증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가 기분을 좋게 하는 여러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달리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기분도 있겠죠. 그 기분이 지금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조금만 더 힘내서 달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이 기분을 만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나 보다 하는 순간이 분명 있을 테니까 말이죠. 10월 7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윤하의 런이었습니다. 아, 제가 러닝을 안 해가지고 러너스 하이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하겠네요. 이 부분은 기용 작가님 일요일에 오시면은 꼭 여쭤보도록 할게요. 러너스 하이를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대신에 저는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영화 F1에서 있잖아요. 주인공이 막 집중했을 때 그 무아지경에 빠져서 도파민이 막 솟구쳐가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0: 어떤 그 관계자가 이런 말합니다. He's flying. 날고 있다고. 그런 류의 감정이 러너스 하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부디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옥상범님께서요. 굿모닝이에요, 영디. 출근길 버스에서 눈 감고 자려고 했는데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을 들으니 눈이 떠지네요. 이거 좋은 현상 맞죠? 하셨는데요. 이건 새아침 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새하. 아, 출근길 버스에서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때 잠을 많이 주무시곤 하시던데 그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면 또 좋죠. 그렇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죠. 요즘 여행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뭐 단풍여행, 기차여행, 억새여행 이렇게 가을은 떠날 이유가 참 많은 계절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현실에 발이 묶여서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시간은 그런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오셔서 상상으로나마 저랑 함께 도망치면서 퀴즈도 풀고 선물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1: Bad boy.
10: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1: Bad boy.
1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1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3: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압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집을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김미영님, 당진에서 익산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눈꺼풀이 무거운데 연기의 이쁜 목소리에 의지해서 힘내서 가고 있습니다. 어우, 그쵸. 이게 9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쉬는 날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저도 출근이 유독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내일 또 하루만 더 버티면 또 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제가 응원 가득 드릴게요. 파이팅! 9584번님은요. 아들이 자취방을 옮기게 되어서 정리해주러 청주에서 서울로 갑니다. 자취방에 갖다 주려고 집에서 안 쓰는 그릇이랑 냄비를 몇 개 가지고 나왔더니 무겁네요. 쓸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요. 해주셨네요. 아, 이거를 차를 안 가져가시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나 봐요. 그럼 무겁죠. 아, 그렇지만 이게 막상 사려고 하면은 비싸거든요. 생필품들 꼭 필요하잖아요. 부디 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음식 잘 해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백임님은요. 수영 휴강인 줄 모르고 갔다가 허탕치고 집에 가고 있어요. 그래도 좋은 음악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고 이렇게 라디오도 더 오래 들을 수 있었으니 좋았다 생각해야겠죠? 그럼요. 물론 이렇게 휴강인 줄 모르고 갔다가 알게 되면은 그 허터허터하죠. 허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더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낼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새 아침도 더 길게 들으실 수 있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787번님이네요. 광주에서 나주로 출근하는 영양교사입니다. 이 학기 중에 교육지원청에서 위생점검을 하는데요. 10월 가운데 어느 날에 올지 몰라서 매일 조리 실무사분들과 긴장 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크크크크. 오늘도 그분들과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급식 준비해볼게요. 신청곡은 싸이의 낙원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불시에 오는군요. 오, 저도 이참에 알아가네요. 근데 정말 이러면 한 달 내내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디 조만간 점검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또 파이팅입니다. 그럼 신청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싸이와 이재훈의 낙원입니다.

싸이와 이재훈의 낙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335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새싹이시네요. 이 시간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지난 연휴 때 일출을 보러 산에 다녀왔어요. 정상에 도착하니 해가 구름 사이에 가려서 빛만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만으로 뿌듯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은 한 해도 잘해보자 민주야 하고 외치고 돌아왔어요. 샤이니의 스탠바이 미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사실 일출을 보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러 가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또 나만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온 거고요. 아, 잘하셨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은 가야지 했는데 올 봄에 인왕산 다녀오긴 했거든요. 아, 가을 되니까 또 저도 좀 가보고 싶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샤이니의 스탠바이미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오백임님, 3359번님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8489번님인데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저도 당근이었던 시간보다 빵그리가 된 시간이 더 길어졌네요. 영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떨 땐 자꾸 뭘 놓고 가는 여동생 같아서 챙겨주러 방송국에 뛰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옆에 앉아서 도란도란 같이 출근하는 기분도 들어서 매일 즐겁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하셨는데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근데 여동생 같다니 제가 좀 칠칠 맞아 보이나요? 그냥 나이가 어린다는 그런 의미겠죠? 저는 항상 여러분께 힘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정말 8489번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제가 뭐 방송적으로 뭐 얼마나 또 뛰어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진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솔직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께서 공감 많이 해주시고 많이 또 감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사연들이 오면은 저도 또 힘을 얻고요. 감사합니다. 8489번님. 이어서 남승희님은요. 호호 불어먹는 호떡이 생각나서 호떡 믹스 주문했어요. 지난 겨울에 호떡 하나 사 먹는데 거의 2,000원 가까이 했던 게 생각나서 직접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날씨가 쌀쌀해지긴 했나 봅니다 하셨네요. 저희 동네에 붕어빵 가게가 기가 막힌 곳이 하나 있는데 아 진짜 붕어빵이 너무 비싸졌어요. 이제 3개 2,000원도 못할 것 같아요. 점점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될지 가격이 두려워지는데 저도 안 그래도 그저께 연휴 때 외식을 하러 나갔다가 여기 호떡 이제 파나 붕어빵 파나 안 파나 하고 봤는데 아직까지 열진 않으셨더라고요.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1771번님입니다. 매일 새벽에 출근하면서 새아침을 5년 정도 들었는데 노래는 처음 신청해봐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들려주세요. 우연히 듣게 됐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하셨습니다. 5년 정도 들으셨으면은 1771번님도 당근이 시절부터 함께해 주셨군요. 근데 처음 노래를 신청하신다고요? 우와. 얼마나 또 이 노래가 좋았으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될 용기까지 얻게 되셨을까요? 네,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은 저희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소개가 안 됐다고 이렇게 또 상심 크게 갖지 마시고 많이 보내주시면 사연과 상관없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771번님의 신청곡부터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낮엔 누리호가 하늘로 향합니다. 발사장이 있는 전남 고흥은 하늘이 맑고 바람도 약해서 날씨로 인한 큰 변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도 맑은 하늘 아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은 좀 쌀쌀하지만 낮에는 볕이 따뜻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2도, 원주가 7도, 대관령이 0도로 강원 내륙산지 전북 북동부로는 서리가 내리고 또 산지로는 물이 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광주가 24도, 부산 2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한글날 연휴까지 이번 주 내내 하늘은 계속해서 맑겠고 뚜렷한 비 소식도 없습니다. 큰 일교차만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빵가리 분들도 자장라면과 우동라면을 섞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 먹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제조업체가 정해놓은 조리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새롭게 즐기는 소비자를 가리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모디슈머인데요. 수정하다 라는 뜻의 모디파이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친 말이에요. 이런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맛조합들 진짜 대단합니다.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에 헤이즐넛 라떼나 에스프레소를 섞어 마시는 일명 뚱빠 라떼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고요. 시중에서 파는 칼국수

채소 제품에 물을 더 오래 넣고 끓인 후에 고춧가루, 김가루, 참기름을 넣어서 마치 시장표 칼국수처럼 만들어 먹는 레시피도 인기였죠. 그리고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에 감자칩을 토핑으로 올려 먹는 건 이미 너무 유명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걸까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혼밥 문화가 확산되면서 간편식을 특별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었고요.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조합을 SNS로 공유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런 조합이 실제로 제품으로 출시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매운 볶음라면 먹을 때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유나 치즈, 크림소스 등을 넣어서 먹던 것이 실제 제품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자양강장제와 탄산음료를 섞어 마시던 조합이 제품으로 만들어진 사례도 있죠. 이쯤 되면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을 넘어서 새로운 제품의 아이디어까지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제조업체가 정해놓은 조리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새롭게 즐기는 소비자를 모디슈머라고 하며 모디슈머는 이제 식품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

스텔라장의 레시피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번 주엔 모디슈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몇 년 전에 가장 핫했던 라면 레시피가 그 순두부에다가 특정 라면 브랜드를 섞어 먹는 거였죠.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도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 인정. 또 최근에 제가 이건 좀 궁금한데 했지만 아직 시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동물 그려진 우동 라면에다가 미역국 넣어서 먹으면 또 맛이 괜찮대요. 근데 아직 저는 상상이 안 가서 해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시죠.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오,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기분상 여기저기 살이 좀 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이 계절 말들도 진짜 살이 찔까? 그걸 확인해보려고 승마체험을 하러 도망쳐봤는데요. 와, 계속 들리시죠? 말 달리는 저 소리 진짜 어마어마하죠? 저 멀리서 제가 탈 말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나봐요. 와, 근데 뭐예요? 완전 근육질에 몸매도 매끈한데요? 역시 가을에는 사람만 살이 찌는 건가 봐요. 자, 이제 제대로 된 승마체험을 위해서 말에 올라타볼게요. 으차! 살짝 말이 좀 버거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티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일단 친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퀴즈 풀고 계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중에는 동물 말과 관련된 표현이 참 많죠. 그중에는 이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옛날에는 말 그림을 붙여놓고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든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말이 힘차게 달리는 것처럼 보여서 등불 이름에도 말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말이 달리는 그림을 붙인 등불을 뜻하고요. 요즘은 지난 일들이 이것처럼 눈앞을 스쳐갔다처럼 옛 기억이나 장면들이 빠르게 눈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쓰죠. 그렇다면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주간식입니다. 말이 달리는 그림을 붙인 등불, 과연 무슨 등일까요? 힌트, 정답은 세 글자예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코요태 순정 함께 할게요.

코요태의 순정 듣고 오셨습니다. 오, 처음과 끝이 아주 말소리로 우렁차게 시작하고 끝나네요. 네, 정답 알아볼게요. 말이 달리는 그림을 붙인 등불을 가리키는 말이자 옛 기억이나 장면들이 빠르게 눈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쓰는 말. 정답은요, 주마등이었습니다. 네, 주마등 많이 쓰죠. 달릴 주, 말, 마, 등불 등자를 써서 말이 달리는 그림을 붙인 등불이라는 뜻인데요. 등 안에 그 촛불을 켜주면요, 상승기류 때문에 그림이 그려진 틀이 빙글빙글 돌면서 마치 말이 계속 달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 과학적인 용어가 나오네요. 상승기류 때문에. 어쨌든 그림이 빙글빙글 돈다는 뜻입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오늘은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문득 이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6년에 개봉한 아일랜드 음악 영화 싱스트리트. 싱스트리트는 원스, 비긴 어게인을 만든 존 카니 감독의 작품이고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10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영화 속 밴드가 직접 곡을 만들고 연주하고 그 노래를 통해 인물들의 마음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었죠. 그럼 싱스트리트의 음악과 장면들 떠올리면서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 싱스트리트는 첫사랑 때문에 시작한 밴드가 결국 한 소년의 꿈과 인생을 바꿔가는 이야기인데요. 1980년대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당시 유행했던 음악들이 영화 곳곳에 등장합니다. 특히 신시사이저 같은 전자악기로 통통 튀고 색다른 소리를 만들어내고 경쾌한 리듬과 독특한 패션까지 선보였던 음악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이 만들고 싶어 했던 음악도 바로 이런 1980년대 음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개성 있는 스타일로 사랑받았던 이 장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뉴웨이브, 2번 헤비메탈, 3번 디스코, 4번 테크노. 힌트 드리자면 이 장르를 대표하는 밴드 하면은 듀란듀란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뉴웨이브, 2번 헤비메탈, 3번 디스코, 4번 테크노.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하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계속해서 드릴게요.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싱스트리트의 OST인 Drive It Like You Stole It 이었습니다.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1980년대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개성 있는 스타일로 사랑받았던 장르. 정답은 바로 1번 뉴웨이브였습니다. 네, 뉴웨이브는 80년대 크게 유행한 장르인데요. 펑크록의 간결하고 경쾌한 감각에 신시사이저와 전자음, 댄스 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듀란듀란이나 뭐 블론디, 아하 등이 대표적인 뉴웨이브 뮤지션이죠. 자,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 데이터 척.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07 GS건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호.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진의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0: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통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9330번님. 제가 작년에 지역에서 하는 연극 극단의 단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뭔가를 표현하고 발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딱 그 의도대로 사라지더라고요. 즐거운 에너지가 생기고요. 뭔가를 밖으로 자꾸 표출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10월 7일은 작은 지역 극장에서 제가 무대에 오르는 날인데요. 아주 작은 역할이지만 최선을 다해 즐겁게 하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예약합니다 하셨네요. 우와, 진짜 대단한 취미를 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취미를 만들고 취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네, 마음이 행복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자아실현이나 뭐 꿈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취미는 정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9330번님은 그 취미에 그 이후에 정점에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공연을 또 하시는군요. 잘하고 오시고요. 네, 미리 또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도 즐거운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갑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STG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독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텔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오늘 약 10개월 만에 5차 발사에 도전을 합니다. 이번 누리호 안에는 다양한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위성 15기가 함께 실리는데요. 지금까지 누리호가 실었던 위성 중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해요. 특히 이번 5차 발사에는 전보다 더 까다로운 임무도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도전을 거듭할수록 누리호도 점점 더 어려운 임무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의 다섯 번째 비행, 다 같이 응원을 해보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힘차게 비행해 볼까요?

NCT 드림의 Hello Future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누리호 5차 발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 이번에는 그래도 이런 표현 좀 그런가요? 장사가 잘 됐네요. 위성을 15개나 실을 수 있었다. 높게 높게 날아서 아주 최고 좋은 자리에서 각자의 미션들을 잘 수행하는 우주에서의 어떤 임무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은정 님이 누리호가 다섯 번이나 발사될 동안 저는 5년 전에 산 책 겉표지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책 한 장이라도 넘기기 도전! 좋네요. 많아요 그런 거. 예. 김민정 님이 저는 매일 도전 중이에요. 오늘도 무사히 5시 반에 일어나기 성공! 출근합니다! 늘 맞아 이런 미션은 늘 하지. 이건 왜 안 익숙해질까요? 그죠? 원래 모든 거는 한 몇 년 하면은 그냥 뭐 툭 해도 팍 돼야 되는데 안 돼. 일어나는 건 안 돼. 신하영님이 날씨가 쌀쌀해진 게 실감이 나네요. 이제 버스에서도 난방을 틀어주시네요. 이제 실내 공간 어딘가에는 또 이동 공간 어딘가에는 난방을 만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낮에는 덥더라고. 해가 아파요. 아니 해가 아픈 게 아니라 햇볕을 맞은 우리 피부가 아파. 아직도 너무 강력해요. 예, 뜨겁고. 그래서 해를 맞이하면 덥고 해가 좀 지면 약간 쌀쌀하고.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

0: 조심하시고요. 예, 누리호 소식은 잠시 후에 또 예, 여러 가지 오키뉴스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이원일 셰프님과 떠나는 미식여행 맛쟁이 신성 시즌2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나라 소도시 특집으로 함께할까 해요. 어디로 떠날지 어떤 도시를 만나게 될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8시부터는 보이는 라디오도 오픈을 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원일 셰프님 예 모습 보시겠네요. 날씬해졌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강원특별자치도청, 아이로웍스,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팀앱대리, 노무법인폐, 한국도로공사,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7시 9분에서 10분 딱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스모닝 테디.
1: 스모닝.
2: 지금 전남 고흥에서 누리호 발사 준비가 한창이고 우리도 출근 준비, 등교 준비로 바쁜 아침. 날씨는 양쪽 모두의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전국의 하늘이 맑겠고요. 고흥의 바람도 약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낮에는 많이 따뜻하겠는데요. 10도에서 15도 정도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 맞는 옷차림으로 나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0도, 파주가 6도, 서울은 11.9도로 서울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고요. 일부 내륙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까지 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쑥 올라서 낮에는 서울, 대전, 광주가 24도, 부산 25도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 내내 하늘은 맑고 기온도 조금씩 계속 오르겠습니다. 가을 날씨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따란따란따란따 1등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영,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 빨리 감기해서 들려드립니다. 아주 빨라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가사와 멜로디 들리는지 캐치캐치 해주셔야 됩니다.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가수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원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건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진짜 빨라요. 민경 PD 준비됐죠? 빨리 감기 한 노래 들려주세요. 아, 들린다 그래도 들려. 와, 많은 분들이 정답 예, 오, 보내주고 계신데 가장 빠른 분은 신영역은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미니로 이승현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어요. 조금 느리게 해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예, 들리죠. 예, 자, 선착순 1등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선착순 아닌 다섯 분을 뽑는 행운 영역도 열겠습니다. 정답송을 원곡으로 원래 속도대로 들려드릴 테니까 그동안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 뽑히면요 바닐라 라떼 준비하겠습니다. 힌트까지 드려요. 코요테 노래입니다. 코요테 노래. 두 글자 제목이 많아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뭐 이 노래 정답이 거의 유일하게 슬픈 노래 아니고 이별이 아닌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이제 만나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시작하려면 이제 이렇게 해야 시작이죠. 이 사람과 내가.

0: 오늘의 정답 발표할까요? 빨리 감기한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정답은 맞아요. 코요태의 만남이었습니다. 김종민 씨가 어제 2세 소식을 알렸더라고요. 아내분께서 지금 임신 17주 차라고 했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기 순산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윤진희 님이 만남, 아빠가 된 김종민 님 아이와의 첫 만남 축하드려요 하셨고요. 8189번 님이 만남, 코요태 노래는 두 글자 제목의 노래가 확실히 많아서 헷갈리네요. 시련, 순정, 파란 등 오답도 많이 왔네요. 진짜 이때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잘 되면은 그 어떤 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태희는 사랑은 점점점 향기를 남기고 해. 이 점점점을 쓴 진짜 첫 번째 이제 제목이었는데 그 뒤로 계속 점점점 붙였어요. 사랑은 점점점 하나다. 예, 같은 베개에는 같은 베개 점점점. 다 있습니다. 여기 찾아보면 그때 당시 이제 제작자분들은 그런 어떤 샤머니즘을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바닐라 라떼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1: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0: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0: 범범범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주시고 먼저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8272번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봄 광유전학 분야의 교수 세 분이 받았는데요. 광유전학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몰라도 축하하죠. 우리 월요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2026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생리의학상은 광유전학을 개척한 자로칼 다이서로스 교수 그리고 페터 헤게만 교수, 게오르크 나겔 교수가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광유전학은 빛을 이용해서 뇌 속 신경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파킨슨병,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 연구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의미 있는 연구를 해온 세 분 노벨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272번님, 호빵 세트 드립니다. 7291번님, KT 위즈가 한국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한 거 봄? 우리 마법사들 너무 대견해요. 나의 사랑, 나의 자부심, KT 위즈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가자. KT 위즈 정규 시즌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년 만에 우승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신날까요. 대단합니다. 한국 시리즈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7291번님 홈런 과자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피프티피프티의 지니 매직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PPT PPT 지니 매직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보는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까요? 8540번님이 어제 한국 대 우즈베키스탄 A매치 경기 봄 대한민국이 2-0으로 이겼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멋진 프리킥 골이 A매치 59골을 기록하면서 차범근 선수를 제치고 1위가 됐어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 항상 응원합니다. 또 손흥민 선수 아 대기록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다시 이제 축구 응원을 또 할 맛이 살짝씩 이제 나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8540번님 참깨만 라면 드립니다. 0804번님 어제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한 거 봄 열흘간 316편을 상영한대요. 저도 영화 몇 편 예매해뒀는데 벌써 설레요. 부산 국제영화제가 처음으로 열린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완전히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멋지네. 성공하기를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0804번님 스파게티 맛 라면 드립니다. 2326번님 테디 가을의 꽃 코스모스 핀거 봄 우리 시민 공원에 다녀왔는데요. 코스모스가 만개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뻐서 바로 사진 찍었어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어, 코스모스 너무 와 너무 예쁘다. 코스모스는 원래 그 국도변에도 가다 보면 많이 있었고 옛날 고속도로 옛날 얘기 너무 하나? 고향 가는 고속도로 뭐 이런 데도 코스모스는 늘 같이 이렇게 폈었거든요. 근데 요새 길가에서 코스모스 만나기 쉽지 않은데 코스모스 밭이 있네요 여기. 너무 예쁘다. 예쁘다. 2326번님 감사합니다. 뚜껑이 큰 라면 드립니다. 아직 여기까지예요. 맛있게 드시고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노래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우,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오늘도 차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많았기 때문에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사고 났는데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면서 정체고요. 일산 쪽은 그래도 광진구와 한남동 일대로 길지는 않게 밀려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가양대교 부근에 사고 있었습니다.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이 많이 밀리고요. 잠실에서 반포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에 하남 쪽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35분 정도 걸리는데 성산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고요.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 구간도 지체입니다. 통일로 도심 방향 녹번역 이전부터 독립문 쪽으로 많이 밀려 있고 성산로도 모래고가차도 이전부터 이들 후문까지 정체가 좀 심한 편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월릉에서 신내 사이도 양방향이 다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2349번님이 테디, 저는 매일 아침 민재 리포터의 깨알 뉴스 들으면서 힘을 내고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곧 오시면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제가 바로 읽어드렸습니다.
1: 아, 아침부터 진짜 사실 오늘 좀 피곤했거든요. 근데 2349번님 문자 딱 받으니까 눈이 번쩍 떠지네요.
0: 예. 번쩍 떴다고 하기에는
1: 너무 아직도, 작은가요?
0: 네, 아니요. 아직도 피곤함이 좀 있긴 한데.
1: 네.
0: 요새 날씨가 좋아가지고.
1: 맞아요.
0: 예, 아이들과 또 밖에 많이 다니시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1: 아, 하지만 또 2349번님 외에 또 수많은 우리 굿모닝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힘 한번 내보겠습니다. 파이팅!
0: 아, 좋습니다. 파이팅밖에 없어요.

0: 화이팅 있게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0: 아, 오늘부터군요. 1차 가입 놓치신 분들 어떤 상품인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 네,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인데요.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요. 은행 우대금리에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서 최고 연식 9.4% 금리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0: 와, 너무 좋다. 가입 조건은 어떻게 돼요?
1: 네, 이번 2차 모집도 1차와 같은 조건인데요.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직업에 따라서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일반형은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일반 소득자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고요. 납입액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0: 우대형은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1: 네, 우대형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나 신규 취업자 그리고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 납입액의 12%로 일반형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가입자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입 유형이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직접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가입 신청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또 내일은 짝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내가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잘 확인해서 놓치지 말고 신청 꼭 해보세요.
1: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면 약국을 꼭 들리는데요. 특히 K약국에 놀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0: 아, 어떤 점에 놀라고 있죠?
1: 네, 바로 파우치형 개별 포장입니다. 한국 약국에서는 환자 이름과 복용 시간, 그리고 약 종류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 파우치에 1회 복용량씩 약을 나눠서 담아주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해외에서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는 처방약을 주황색 플라스틱병에 담고 라벨에 복용법을 표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요. 이 유럽 주요국에서도 제약사가 포장한 원래 상자 그대로 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0: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더 다정하고 신기하고 편리하고 뭐 그러겠네요.
1: 네, 이 한국 약국에 대한 관심은 실제 의약품 구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의료 관광 소비액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1%가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약국 소비 증가율은 207%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명동이나 홍대에 가보면 여드름 치료제와 흉터 치료제, 기미 완화제 등 이 SNS에서 유명해진 제품을 찾는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해요.
0: 네, 이제 한국 여행에서 K약국까지 하나의 코스가 됐습니다. 이거 왠지 뿌듯하네요.
1: 마지막 소식입니다. 맛있는 게 넘치는 가을 별미 중에 이 10월에 놓치면 아쉬운 농산물이 있는데요.
0: 네.
1: 바로 말리지 않은 생대추입니다.
0: 아, 생대추 맛있죠. 아니, 아, 10월이 제철이군요.
1: 네, 이 생대추의 제철은 생각보다 아주 짧습니다. 10월 초부터 수확이 시작돼서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려운데요. 생대추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식감입니다. 말린 대추가 쫀득하고 진한 단맛이라면 이 생대추는 수분이 많아서 아삭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복잡하게 조리하기보다는 그냥 과일처럼 먹어도 좋고요. 얇게 썰어서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다고 해요.
0: 아, 좋다. 생대추를 활용한 맛있는 레시피도 좀 알려주시죠.
1: 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대추 크림치즈 호두. 이름만 들어도 맛있죠.
0: 예.
1: 이 생대추를 세로로 갈라서 씨를 빼고요. 그 자리에 크림치즈를 채운 다음에 잘게 부순 호두를 올려서 꿀을 아주 살짝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생대추 가을 샐러드도 아주 간단한데요. 생대추를 씨를 빼고 얇게 썰어서 사과나 배에 어린잎 채소와 함께 섞고 견과류와 가벼운 드레싱을 곁들이면 가벼운 한 끼 식사로도 좋은 가을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0: 맛있겠네요. 맛있겠어. 아, 생대추 제철이 짧다고 하니까요.

0: 10월이 지나기 전에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1: 네, 6543번님 청년 미래 적금 저도 가입하고 싶네요. 30대 후반입니다.
0: 탈락. 생각도 하지 말아요. 노 현장님이 청년 미래 적금 나이 제한은 없나요? 하셨는데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1: 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0: 맞습니다.
1: 저도 탈락이네요.
0: 예. 아, 청년. 김정숙님이 이번 주 시골집 가서 대추를 딸 거예요. 정말 달콤 아삭합니다. 말려서 대추차를 만들어서 먹어도 맞나요?
1: 오, 맛있겠다.
0: 맛있겠다.
1: 달달함이 진짜. 네. 윤영주님은 홍대에 있는 약국 갔는데 외국인 관광객 진짜 많더라고요. 약 쓸어 담는 거 보고 저도 궁금해서 따라 살 뻔했어요.
0: 근데 한국 여행 오면은 원래는 뭐 랜드마크랑 또 뭐 기념품 이런 거 사는데 원래는 그쵸. 여행객들은 그런 건데 한국은 진짜 살기 좋은 것 같아. 일상생활에 있는 스며든 모든 것들이 다 건강 상품이 될 정도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좋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구나 생각을 이럴 때 한번 합니다.
1: 네.
0: 깨알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이희찬 씨가 요새 약국 돌아다니면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기. 명곡이죠. 최신 버전이에요.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오리지널 버전으로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요.

0: 반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랄랄랄라 반반. 반만 맞춰도 성공인데 만점이 이틀 연속 나올 뻔했어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은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 사연 만나볼게요. 천안에 사는 이한샘입니다. 오늘은 저랑 남편의 생일이에요. 반반한 퀴즈 반이라도 맞춰서 남편이랑 딸랑구랑 저녁에 치킨 먹고 싶어요 하셨는데 생일인데 치킨으로 돼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먹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네. 저는 44살 늘 동반이고 싶은 딸랑구의 엄마 그리고 한국야크루트 프레시 매니저 이한샘이라고 합니다.
0: 아, 한샘님 반갑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테디.
0: 사실 전 목소리 듣고 따님이 구호를 외쳐주고 계신가 했어요.
1: 아니에요.
0: 어머 세상에 목소리도 엄청 동성이신데.
1: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0: 남편이랑 생일이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1: 그러게요.
0: 와, 이거 진짜 운명이다. 네. 생일 같아서 만나기 쉽지 않은데. 같이 생일을 하면은 좋은 점이 있나요?
1: 같은 날 생일을 치를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0: 무조건 챙기겠네요, 그죠?
1: 네.
0: 놓치는 건 없다, 이건 확실하다.
1: 안 잊어버려요, 네.
0: 선물은 그럼 주고 받나요? 아니면 안 받기로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1: 그냥 안 받고 맛있는 거 먹은 걸로 있어요?
0: 같이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그게 선물이죠.
1: 네,
0: 그죠?
1: 맞아요.
0: 오늘은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어때요? 이 퀴즈 좀 풀어보셨어요?
1: 저걸 들으면서 이렇게 풀긴 하는데
0: 네.
1: 5개 맞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0: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진짜 너무너무 떨리네요. 이거 듣는 거랑 너무 달라요.
0: 근데 에너지가 좋으셔서 허미애 님이 지금 들으시면서 어머머머 세상에 대학생인 줄. 퀴즈 화이팅.
1: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0: 네, 목소리도 그렇고 엄청 에너지가 좋으시니까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1: 네.
0: 떨리는 마음 화이팅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한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1: 네.
0: 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16 나누기 4는?
1: 4.
0: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어떤 동물일까요?
1: 판다.
0: 향수 뿌리지 마.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1: 패스.
0: 일출은 영어로 sunrise입니다. 그렇다면 일몰은? 영어로?
1: 패스.
0: 사자성어예요. 바람에 날리고 우박이 흩어진다. 풍비?
1: 박산. 풍지박산.
0: 맞아요. 그거 중구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 명대사가 나온 영화 제목은?
1: 패스.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뭐 떨어지기 기다린다.
1: 감 떨어지기 바란다.
0: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올림픽은?
1: 패스.
0: 부당한 행위에 맞서서 집단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각종 거부나 불매 운동을 뜻하는 세 글자 말은? 무슨 코트 한다 그러죠? 패스. 1920년대 미국의 화려한 삶과 사랑 그리고 허무함을 그린 스콧 피츠제럴드의 대표 소설은 위대한
1: 유산.
0: 아까워. 어떻게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5개 안 맞췄을 것 같아요. 맞네요. 네 문제 맞춰서 아쉽게 실패했어요. 하나만 더 맞추면 되는데. 그래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문제 너무 어려웠어요.
0: 그랬어요?
1: 네.
0: 문제는 근데 늘 어려워.
1: 상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0: 아니요. 이게 잘 안 맞으면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일단 오답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숯불이지 마 이 노래 부른 그룹은 틴탑이었고요. 어, 일몰은 영어로 선셋입니다. 선셋.
1: 그리고 아, 선셋.
0: 어, 그 중구역 장난 심한 거 아니요? 이거는 영화 신세계였습니다.
1: 신세계를 안 봐가지고.
0: 아이고. 그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혹은 연시 아,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가 정확한 아. 답이었어요. 그리고 네.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딴 올림픽은 파리 올림픽. 부당한 행위에 맞서서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불매 운동은 보이콧. 그리고 네, 이제 네. 스코피치 제럴드의 대표 소설은 위대한 개츠비였습니다. 아 어려웠다 어려웠어.
1: 아, 너무 어려운데.
0: 아, 어려웠어 어려웠어. 하지만
1: 아이고 그래도 저 참여한 거에 너무 의미를 듣고 싶어요.
0: 그러니까요. 우린 전화 통화해서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았어요.
1: 아 패디 너무 팬이에요.
0: 아, 감사합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저희 신랑 현수 씨랑 우리 딸 수연이랑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좀 많이 싸울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0: 아 사랑한다고 한번 외쳐주세요.
1: 사랑해요.
0: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0910번님이 오 대박 놀랐어요. 아침마다 반반키 듣는데 우리 사무실 매니저님 나오다니 한샘 매니저님 생일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1: 누구시지?
0: 또 누가 지인이 예,
1: 듣는 분이 계시다니
0: 세상에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좋은 하루 멋진 하루 예,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만나서 반가웠어요. 보내드릴게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일몰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유명한 소설 속 주인공인 이 인물은요, 일몰을 좋아해서 슬픈 날에는 의자를 조금 옮겨가면서 하루에 무려 44번이나 해지는 일몰을 봤다고 합니다. B612 소행성에서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인물 누구일까요? 어려워요? 객관식으로 해드릴까요? 1번 어린 왕자, 2번 중년 왕자, 3번 늙은 왕자. 자,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발표할게요. 내일 지구가 태양을 4번.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노을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생텍쥐페리의 유명한 소설 속 주인공 정답은 바로 1번 어린 왕자였습니다. 윤인희님이 어린 왕자 저희 집에도 늙은 왕자 있어요. 윤인희님 왕족이셨군요. 예. 896 하나번님이 정답 어린 왕자 사투리로 하면 에린 왕자. 굳이 육아휴직 끝내고 복직하면서 굿모닝 FM 다시 듣고 있어요 하트 하셨는데 복직하시면 이런 개그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웃기긴 하다. 화이팅입니다. 복직 화이팅.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캡슐 세대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요. 잠시 후 3부로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올게요.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할 때 그 풍문에 대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써둔 통찰이 있습니다. 풍문이란 글자 그대로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이다. 바람이란 건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모양이 없으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바람은 공중에서 일어나 만물을 흔든다. 마찬가지로 풍문도 아무 근거 없이 일어나서 사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한다.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쳐 근거 없이 들린 얘기에 SNS만 보고 속사정을 모른 채 나 혼자 불그락 푸르락 싱숭생숭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요해.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는 천세현입니다. 저는 지금 주로 크로스핏 선수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수들 컨디셔닝이나 통증이 있는 부분들을 케어하거나 아니면 선수들 대회 일정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게 가장 큰 하루 일과이긴 한데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강아지들 산책을 가거나 뒤에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뒷산을 자주 오르는 편입니다. 취미가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긴 한데 등산을 하면서 백패킹을 하면서 트레일 러닝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미국의 존미어 트레일이라는 380km 정도 되는 거리에 반에 반 정도 150km를 갔다 왔습니다. 직장인들이 허리가 아픈 이유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앉아있는 동안 고관절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가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고관절 스트레칭을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자주 해준다면 허리의 통증이 조금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2: 남자 필라테스 강사는 귀한데 천세은 씨였습니다. 굿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듣다가 고관절 스트레칭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로 다 보셨네요. 자, 존 뮤어 트레일,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장거리 하이킹 코스라고 해요. 150km를 대단합니다. 저는 5km도 지금 시작을 못해가지고 제 건너편에 앉아계신 한 분도 아이템 다 마련했는데 5km를 못하고 있어요. 150km요?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아, 중간중간 앉아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들으셨죠? 세은님 말씀 들으셨죠? 고관절 스트레칭 한 번씩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봅시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일 라디오 오픈했어요. 안녕하세요. 보이시죠?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보러 오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우리말 실력을 쭉쭉 늘려주실 든든한 언어 트레이너 M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2: 네,
3: 안녕하세요.
2: 아, 또 언제나 봐도 이렇게 훈훈하고 귀여우시고.
3: 야,
2: 지금 몇 짤?
3: 35 짤.
2: 한창 투정부일 나이.
3: 35살.
2: 필라테스 해봤어요?
3: 해봤어요. 근데 제가 몸이 진짜 강목이에요, 강목.
2: 아, 유연성이 좀 부족하군요.
3: 와, 정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없어요.
2: 저도 이거 안 되는데.
3: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저도 요가나 필라테스나 이런 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2: 그렇게 좋대요. 유연성을 기르면.
3: 그러면 그걸 하려면 또 이제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 잠깐만. 필라테스의 장비는 거의 봐야 있는 거라 살 옷, 필요는 없는데.
3: 그래요? 옷 필요하지 않을까요?
2: 필라테스 옷? 생각만 해도 지저분하네요. 미안합니다.
3: 지저분하냐?
2: 휴진 아나운서 허우야.
3: 좋은 운동복 해야 될 것 같아.
2: 운동복 있잖아요 집에.
3: 좀 더 좋은 거.
2: 멈춰! 그렇습니다. 언어유희 일할 때만 돈이 안 드네요. 돈 버는 언어유희 시작해볼까요?
3: 네, 돈 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자유롭게 제보해 주시고요. 오늘 유희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Let's go!

0: 와와 단풍 진짜 예쁘다. 와 그치 태순아.
1: 그러게. 와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0: 그니까 말이야. 와 진짜 사람들로 미어 터지네. 아유 이러다 우리 태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어우 미어 터져.
1: 야 이휘준 너 웬일이야 맞춤법. 와 진짜 어떡하지 얘.
0: 어?
1: 미어 터지다가 아니고 미어 터지다가 맞거든?
0: 아 그래? 아유 역시 내 여친 똑똑해. 근데 태순아 사실 나 할 말 있어.
1: 어? 뭔데?
0: 우리 결혼하자. 이거 프로포즈야.
1: 어머 사람으로 미어 터지는 단풍 명소 설악산 한복판인데?
0: 감동이지?
1: 어.
0: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니야. 이 여자예요. 김태순 서울 사는 김태순. 어디 갔냐? 어 감동 받았나? 어 어디 갔어? 도망갔나? 가슴 미어 터지네? 태순아?
1: 김태순.
0: 아 공개 이런 거 안 됩니다.
2: 아, 이건 나한테 한 프로포즈가 아니잖아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걸 사람들한테 네. 공개한 거잖아요.
0: 공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2: 나를 위주로 한 게 아니잖아.
0: 네,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2: 아 큰일 나.
0: 큰일 납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미어 터지다 미어 터지다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휘준과 태순이 사람들로 불리는 단풍 명소죠 설악산에 갔습니다.
2: 네.
0: 여기서 이제 미어 터지다 미어 터지다 가 나왔는데 정답은 태순이의 말대로 미어 터지다가 맞습니다.
2: 맞아요.
0: 표기할 때는 근데 미어로 하긴 하는데 발음할 때는 미어 터지다도 돼요.
2: 아 그래요?
0: 네, 미어 터지다 미어 터지다 발음할 때는 둘 다
2: 발음할 괜찮아.
0: 네, 쓸 때는 미어로 쓰셔야 됩니다.
2: 예.
0: 자 뜻부터 알아볼게요. 미어 터지다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많이 들어차서 터질 듯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극에서처럼 사람이 아주 많이 몰려서 발 디딜 틈도 없을 때 물건이 꽉 차 있을 때 등등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미어 터지다는 이 물리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관용어 중에 가슴이 미어진다 가슴이 미어 터진다 라고 우리가 쓰기도 하거든요.
2: 그러니까
0: 심한 고통이나 슬픔으로 가슴이 터지듯이 매우 괴로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씁니다.
2: 예.
0: 참고로 여기서 터지다를 빼고 가슴이 미어진다.
2: 아 이게 좋다.
0: 미어진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표준어입니다. 미어지다.
2: 미어지다 좋다. 이런 거 약간 발라드 감성이거든요.
0: 미어지다.
2: 가슴이 미어지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사 많은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조금 충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그래요.
2: 강명희 님이 아 상황극 보라를 보니까 더 재밌어요. 태순 휘돌 영원히 사랑해.
0: 아, 영원히 안 돼요. 예. 안 돼요. 자 1419번님 휘준 아나운서 요가는 추리닝 입고 해요 라고 트레이닝복.
2: 예.
0: 좋은 이제 트레이닝복을 또
2: 운동복 집에 있잖아요.
0: 있는데 이제 새로
2: 조깅 할 때 입던 거 있죠? 네. 그걸로 해도 돼요.
0: 아 그래요?
2: 그럼요. 그 다 기동성이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자 휘준 아나운서.
0: 음악이 약간 네. 약간 나 사지 말라고 하는 띠로리.
2: 그렇습니다.
0: 예.
2: 휘준 아나운서의 병이 빨리 고쳐지길 바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오의 띠로리 띠어드리고 인사 나눕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띠로리. 미아오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4부 쩝쩝박사 유한희 셰프님과 떠나는 미식여행 맛쟁이 신사 시즌2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우리나라 곳곳에 작지만 매력이 넘치는 도시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소도시 특집. 이런 데 또 맛집 숨어 있거든요. 아, 궁금합니다. 어디로 떠날지 여러분들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 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음주인 팀앱 대리,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 코끼리 베이글 닷컴, 아이르웍스 주식회사 워킷,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0: 현대자동차, 한국 콩나물 숙주 농업인 협회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잡나.

0: 환자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8시 15분 12초 3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출근길 지하철 버스 안은 미어터질 만큼 붐볐어도 바깥 하늘만큼 시원하게 탁 트여 있습니다. 하늘 한번 올려다보면서 출근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이 찬란하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좀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오늘 아침 강릉 왕산이 영하권 대관령 영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대관령의 기온이 5도, 서울은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이대로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4도, 부산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한 2도가량 높겠고요. 오늘도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고흥군도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한글날 연휴까지도 이번 주 내내 하늘은 맑겠고요. 이제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도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용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보이는 라디오로 또 예, 하고 네. 있어요. 정면 카메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아, 오늘도 진짜 멋지게 입고 오셨네요.
1: 아,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로 띠뜸을 주셔가지고 예. 네, 특별히 이제 준비해왔습니다.
0: 늘 여러분들 늘 이 모습이시고 오늘 또 가을이라 퀼팅 또 자켓을.
1: 아, 오늘 아침이 춥더라고요, 사실은. 예. 네.
0: 아, 지난번에도 보이는 라디오 했어야 되는데. 아, 그 코듀로이. 아. 자켓도 멋졌는데 어쨌든 패셔니스타입니다. 예, MBC 나세용 기자와 일해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 작심 발언 치킨 담합 누리옷 오차입니다.
0: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0: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작심 발언입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작심 발언을 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보통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사말 이후 자리를 떠나는 게 관례인데요. 민주당이 대법관 재청 문제를 묻겠다면서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2시간 반 동안 국감장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조 원장은 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고 그 이유를 직접 설명했는데요.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더니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말씀드리겠다면서 6분 가까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의 대법관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법원도 대통령도 대법원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관 재청에 간섭하려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0: 예, 이게 이제 국회에서 한 말이지만 사실상 청와대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위헌이라는 말만 6번 했습니다. 조 원장이 청와대와 합의하지 못한 채 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지 벌써 2달 가까이 됐는데요. 조 원장은 대통령과의 협의는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서 자진해서 협력해온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에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재제청을 요구하는 청와대 공문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청와대는 재제청을 해달라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0: 계엄 관련 질문도 나왔다는데 뭐라고 답했습니까?
1: 사실 여권 일각에선 이 비상계엄 선포 때 사법부가 침묵하거나 동조한 거 아니냐고 비난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처음으로 직접 반박했습니다.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위헌적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진보당 손설 의원이 질의 중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미죠. 조 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당은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면서 공세를 폈고 야당은 사법부 수장이 국감에 나왔으니 이재명 대통령도 나오라고 맞받았습니다.
0: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치킨 담합입니다.
0: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회사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1: 네, 어제 공정위가 BHC와 BBQ, 교촌치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업계 1, 2, 3위 세 곳이 한꺼번에 대상이 된 건데요. 생닭값은 떨어졌는데 치킨 메뉴 가격은 23,000원 안팎으로 그대로라는 논란이 번지면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공정위에서 가격 단합을 전담하는 부서 카르텔 조사국이 중심이 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가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을 조사한 것은 이번 처음이라고 합니다.
0: 예, 사실 치킨 한 마리 2만 원 넘으니까 이제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저는 네. 두세 마리 먹으니까 5만 원 그냥 넘어가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업체들의 입장은 어때요?
1: 네, 치킨 업체들은 생닭 가격으로만 이 최종 판매가를 따지는 건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인건비와 물류비, 식용유, 포장재 같은 이 부자재 비용이 올랐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가맹점 운영비 등 다른 비용도 함께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1: 아, 그리고 재료를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급하는데 생닭 가격이 올랐을 땐 본사가 그 비용 부담을 떠안으면서 판매 가격 인상을 늦춘 측면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그때 치킨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어떨 때는 이득을 적게 보고 어떨 때는 이득을 더 보면서 균형을 잡아왔다는 얘기입니다.
0: 예, 설명 들으니까 또 설득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맞는지 조사는 해봐야 되죠?
1: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닭값이 내렸는데도 치킨값은 그대로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적은 지 엿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사안이니까 공정위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따져볼 방침이라고 하고요. 특히 업체들끼리 가격을 서로 맞췄는지 또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고받았는지 이것이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느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는 치킨 브랜드 5개사 제품이 배달앱에 표시되는 중량, 이 그램수 대비로 실제로는 많게는 30%까지 적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업체는 조리하면 수분이 증발하니까 나올 수 있는 편차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0: 일단 뭐 치킨 하면 전 국민이 좋아하는 음식이라

0: 네. 자기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지 이런 거 끝까지 좀 함께 하겠습니다.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2: 네, 마지막 키워드는 누리호 오차입니다.
0: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누리호가 오늘 낮에 발사될 예정이죠.
2: 네, 한국형 발사체죠. 누리호가 오늘 낮 다섯 번째 발사에 나섭니다. 누리호는 어제 아침 6시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조립동을 출발해서 1시간 반 만인 7시 30분쯤에 제2발사대에 도착했고요. 오전 10시 35분에는 발사대 수직으로 세우고 고정하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누리호에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에 연결하고 혹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기밀 점검까지 진행했습니다.
0: 예, 어제 세우는 작업까지 다 마쳤는데 오늘 아침에 또 결정할 게 남아 있었다면서요?
2: 네, 사실 로켓은 발사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우선 땅에서 부는 바람이 평균 초속 15m, 순간 최대 초속 21m를 넘으면 쏘지 못하고요. 또 태양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나는지 이른바 우주 날씨라고 하는데 이것도 봅니다. 통신이나 전자장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혹시 지나가는 인공위성과 부딪힐 확률도 있잖아요. 이것도 0.001%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오전 8시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먼저 추진제 실제로 채울지 말지를 논의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준비 상황과 발사 가능한 시간대, 또 기상 상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우주물체와 부딪힐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최종 발사 시각을 정하게 됩니다. 현지 날씨는 다행히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0: 아, 다행이네요. 이번 발사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던데 이건 왜 그럴까요?
2: 네, 이번에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개를 싣고 우주비행을 시도합니다. 먼저 국가안보와 재해, 재난대응을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 5개를 순차 투입하는 이른바 다중위성을 전밀하게 배치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시험대가 될 예정입니다. 이정입니다. 발사가 되면 1단, 2단, 3단 로켓이 차례로 떨어져 나가고요. 위성을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계획대로라면 이륙 17분 15초 만에 위성 15개 모두 분리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오후 2시쯤이면 최종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성공 무조건 할 거예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2: 네, 어제 국정감사장이 종일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 쇼츠형 국감 아니냐 이런 한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한 줄은 국민이 보고 싶은 건 말싸움이 아니라 토론과 합의라고 하겠습니다.
0: 아우, 좋습니다. 나수연 기자님과 인사 나눠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나수연 기자님 관련해서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3: 네.
0: 떠나세요?
3: 아, 저희도 이제 조직원이다 보니까 인사 이동이 곧 있을 예정이라.
0: 예.
3: 아, 저 너무 아쉽습니다.
0: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제 막 친해졌는데.
3: 네.
0: 네, 저희 MBC에서 편성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파로 나수연 기자님 다음 주 월요일에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3: 네. MBC 라디오 키즈로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예. 너무 아쉽습니다.
0: 예, 아유, 저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남은 시간 잘 부탁드리면서. 금요일은 한글날이라서 오키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뵐게요.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포스트 말론의 스테이 들으시고요. 이원일 셰프님과 함께 맛쟁이 신사 시즌2 소도시 특집으로 시작합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우,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오늘 평소 수요일보다 좀 많이 밀립니다. 차들도 많고 사고도 유난히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신갈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어서 서울요금소에서 신갈까지 5km가 지체고 오산에서 남사까지 8km도 속도 내려갑니다.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5포에서 광남까지 5km 구간도 사고가 있어서 밀리고 있고요. 안성 방향 초이와 용인 일대도 짧게 지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여의 하류 못 가서 사고 나면서 한남에서 국회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이전으로 구리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도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도 광진구 일대 또 한남에서 마포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매력적인 소도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시간 맛진 신사 소도시 특집. 여행지에서 우리의 마음도 채우고 배도 채워줄 굿모닝 FM의 든든한 대용량 배터리 이완일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도시는 소도시. 네, 배는 크게 이완일 셰프님도 반갑습니다.
0: 아하. 보이는 라디오 오랜만이에요.
1: 진짜.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0: 진짜 오랜만이에요.
1: 나 이렇게 멀끔하게 하고 온 거 참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0: 전 다른 사람이죠.
1: 아니 또 아니, 어제 작가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야 오늘 옷을 고르고 잤다니까요.
0: 아, 약간 설렌다.
1: 그러니까요. 오랜만이어가지고 아. 여러분들한테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0: 머리에 벼도 많이 자랐네요. 많이 솟아 올라.
1: 벼슬이에요.
0: 예예. 아 예쁜 모습으로 또 셰프님 네.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셰프님 요새 살이 빠지셔가지고. 네. 쉐입이 얼굴 쉐입이 좀 달래. 목이 길어졌어요.
1: 목이 길어졌어요?
0: 네, 진짜로.
1: 아, 목이 존재하더라고요. 네, 목의 존재 여부로 확인할 수 있어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건강해지는 모습.

0: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보실 수 있어서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MBC 공식 유튜브 무허즈 채널 그리고 미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에요. 아, 진짜 떠나기 좋은 날씨.
1: 너무 좋지 않아요? 미쳤어요, 미쳤어. 요즘
0: 날씨가 네. 미쳤고 하늘 미쳤고.
1: 와, 그러니까 저는 이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된다라는 날씨가 정말 이렇게 행복한 건지 참 오랜만에 느끼네요.
0: 저도 어제 운전하면서 오랜만에 네. 창문 다 열고.
1: 맞아요.
0: 탈 비행기 했잖아요. 와,
1: 바람 맞으면서.
0: 바람 맞으면서. 손이 차갑게 싹 스며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너무 좋습니다.
0: 자 이제 가을 맞아서 특집으로 맞습니다. 갑니다. 앞으로 3주간 우리나라에 있는 매력적인 소도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큰 도시 위주로 갔어.
1: 맞습니다.
0: 가을의 소도시 여행 어떠신가요? 네.
1: 낭만이잖아요. 낭만이지. 이게 완전 낭만이죠 정말. 네. 그리고 약간 소도시를 간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여행지를 그래. 발굴하는 느낌?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소도시에도 인프라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소도시에 가도 없는 게 없다. 네, 그 정도로 정말 요즘은 편안하게 재밌게 여행하실 수 있거든요. 예. 낭만 즐기시면서 좋은 여행지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예쁜 네. 소도시들이 진짜 많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인구 감소 문제로 좀 맞아요. 어려움을 겪는 곳들도 이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터리 프로젝트.
1: 배터리 프로젝트.
0: 예, 이게 네. 리는 이제
1: 마을 리짱인가요?
0: 네, 한자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다라는 영어 배러와 네. 마을을 뜻하는 한자 리를 네. 합친 이름 배터리.
1: 네, 요거를 미국식보다는 영국식으로 네, 아 배터리. 네, 이렇게 읽어드려야겠네요.
0: 배터리.
1: 네, 네, 이게 뭐 충전된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배터리니까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좋고 이름도 참 예쁘네요.
0: 그러게요. 많이 네. 소도시에 또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마을에도 인원들이 좀 충전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배터리. 네, 좋습니다.
0: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벤처 기업들이 빈집을 감성 숙소로 바꾸거나 다채로운 로컬 체험을 또 더해서 소도시 활력을 충전해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주, 안동, 무주 등을 거쳐서 올해는 전북, 김제,
1: 야.
0: 그리고 전남, 강진 이렇게 추진됩니다.
1: 정말 의미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도시들을 정말 재밌게 잘 꼽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네, 한번 여러분들이랑 3주 동안 떠나보면서 멋진 소도시도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이거 네. 여행도 좋고 내가 좀 어딘가 좀 한적한 곳에 살고 싶다 해서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1: 맞아요.
0: 그 떠나는 와중에도 네. 너무 유명한 도시로만 가. 정말 좋은 도시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1: 맞아요.
0: 오늘 그래서 네. 저희도 한몫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신 먹거리랑 놀거리들 그 좋다. 도시만의 그 소도시만의 먹거리랑 놀거리들 있잖아요.
0: 이게 제일 궁금해.
1: 이게 진짜 제보거든요.
0: 예. 네,
1: 여러분들이 제보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맛쟁이 시사 소도시 특집 3주간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주 소도시의 숨은 맛과 멋을 풀 충전하러 떠나볼 건데 첫 번째로 떠나볼 우리의 충전소 배터리 첫 소도시 어딜까요?
1: 네, 첫 배터리 네, 소도시는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끝이 없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넓은 평야 그리고 오랜 농경 문화를 자랑하는 바로 전북 김제입니다.
0: 와우.
1: 영국식이네요. 와우도.
0: 네, 와우.
1: 네, 와우.
0: 전북 김제. 아, 김제 가보신 적이 있어요?
1: 아, 그럼요. 네. 저는 진짜 안 가본 도시는 없습니다.
0: 아, 그치,
1: 네,
0: 저는 그렇겠다,
1: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식재료를 찾는 것들을 해봤기
0: 진짜,
1: 때문에
0: 맞아, 맞아.
1: 네, 진짜 가본 적이 있는데 가면은 아 여기 농경 문화가 엄청난 곳이었구나라는 느낄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고
0: 네.
1: 아까 제가 유일하게 끝없는 지평선이라고 했잖아요. 왼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까지 쭉 눈을 돌리면은 지평선이 쫙 하고 보이는 게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드문 광경이에요.
0: 드물어요. 네.
1: 와 우리 작가님이 사진 찾아주셨다.
0: 와 김제 평야의 가을 풍경을 또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외국이 아닙니다.
1: 맞아요.
0: 우리나라는 사실 둘러보면 다 산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지평선을 보기가 힘든데.
1: 보기 힘들어요.
0: 아, 끝없는 지평선이
1: 네.
0: 있어요.
1: 정말 그래서 야 여기서 쌀이 몇 가마니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는 정말 말 그대로 김제 평야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네. 사방에 트여있는 황금빛 김제 평야 가을에는 정말 최고의 풍경입니다.
1: 맞습니다.
0: 황홀합니다.
1: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제 하면은 농경 문화에 관련된 것들이 정말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곳을 대표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벽골제입니다.
0: 벽골제.
1: 네, 벽골제 가면은요. 그러니까

0: 원래 이 그 쌀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가둬두던 곳 인공 저수지가 벽골재예요. 거기에 가면은 그래서 인공 조형물에 이게 쌍용 모양이 쫙 뒤에 얕은 산을 배경으로 쌍용이 쫙 하고 올라가 있거든요. 정말 예뻐요.
1: 아 멋지다. 네, 네.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검색하면서 같이 들으시면 더 재밌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경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김제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 박물관도 있고요. 전망대까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랑 함께 가시면은 산책하시고 둘러보기가 정말 좋고 힐링 플레이스예요. 왜냐면은 이 지평선을 쭉 바라보고 있으면은 정말 힐링 되거든요. 근데 여기 또 이 전망대도 있으니까 가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1: 자, 지금부터 전북 네. 김제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마음껏 자랑해 주십시오. 놀거리 맛집 추천 다 받겠습니다. 추억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함께 할 거니까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다 보내주십시오. 소개되시면 바나나 맛 우유 쏘겠습니다.
0: 네.
1: 맛쟁이 신사 소도시 특집은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관광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관광공사 배터리 사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이 배터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사장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요거 바로 소개해 주시죠.
0: 맞습니다. 예. 강호산 사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테디, 원희 셰프님 안녕하세요. 김제 죽산마을에서 패밀리 워케이션 두런두런을 운영하는 다리메이커 대표 강호산입니다. 아이와 여행을 가면 정작 부모님을 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 두런두런은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부모님들이 편히 일하거나 휴식을 즐기실 수 있도록 놀이교육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김제 곳곳을 탐방하며 케어해드리고 있어요.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이 아름다운 김제로 놀러 오셔서 부모도 아이도 행복한 휴가 만드시고 저희 두런두런도 꼭 이용해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기가 막히다.
0: 제가 가야 되는 곳이네요. 기가 막힌 곳이네요.
1: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고 싶어. 네. 아이에게도 좋은 풍경을 보여주고 싶고 새로운 네. 환경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아... 근데 데리고 가? 근데 많이 피곤해. 어떻게 해야 이게 정확하게 네. 즐길 수 있는지도 사실 좀 애매해.
0: 그러니까
1: 다 처음이니까.
0: 저희가 여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 아, 네.
0: 여행을 갔다 오면은 네. 풀리는 게 아니라 독이 쌓인다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랑 다니면은 아, 물론 아이들 너무 예쁘고 좋죠.
1: 아, 너무 행복하죠.
0: 네. 그러나 네. 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이 이제 육아 시간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네. 뭐 여행을 같이 가면은 저희가 뭐 어린이집을 보내겠어요, 유치원을 보내겠어요. 오롯이 저희가 처음부터 네. 또 아이들은 또 새벽이면 일어나요.
1: 네. 네.
0: 여행 갔으니까 좀 늦게 자고 싶은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니까 저라면 네 저 두런두런 사장님 강원산 사장님 네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1: 최고예요.
0: 네. 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또 놀이치료 선생님 놀이교육 선생님은 네. 아이들에게는 거의 신이거든요.
0: 맞아요.
1: 진짜 안 떨어질라 그래.
0: 그리고
1: 원래 엄마 아빠 찾잖아요. 근데 놀이교육 선생님 만나잖아. 안 네. 떨어질라 그래.
0: 그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1: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0: 네. 그리고 정말 하나 좋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휴식하시면서 탐방이 끝나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쌀 선물도 주신다고
1: 좋다.
0: 합니다.
1: 좋다. 아, 네. 귀여워.
0: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네. 나가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평야 김제쌀입니다. 집에서 정기 구독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지금 테디님께서는 열어주셨어요. 와 주걱도 들어가 있다.
1: 주걱도 들어가 있고 네. 쌀을 이렇게 한 2, 3인분씩 이렇게
0: 그쵸.
1: 따로 봉제해가지고
0: 그거는 이제 테디랑 저랑은 1인분씩이잖아요.
1: 저희는 네. 아 1인분 누가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게 두 개를 한 개 먹어야 돼요.
0: 네. 여기 보니까 한 250g 전후로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1: 270g씩 돼 있어요.
0: 네네. 그래서 네. 요거 밥 지으시면은 큰 공기 한 두 공기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쌀들도 정기 구독하실 수 있다니까 꼭 한번 신청하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이런 DJ가 없어요. 이거 네. 펴가지고 지금 다 보이려고.
0: 이야.
1: 예.
0: 네.
1: 자, 그렇습니다. 진짜 이 예쁜 선물이라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0: 그러니까 근데 우리만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1: 우리만 받을 수는 없죠. 예. 김제쌀 드셔보시기 싶은 분 말머리에 쌀이라고 달아서 보내주시면 세 분 뽑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받은
0: 네.
1: 오늘의 평야 네. 김제쌀
0: 쌀로 일행시라도 한번 지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하네요.
1: 쌀.
0: 네. 쌀쌀 맞네. 쌀쌀 맞아.
1: 일행시는
0: 네.
1: 형 너무하다.
0: 네, 죄송합니다.
1: 일행시는 뭔가 재치를 발휘하기 어려워. 자 여러분들 김제쌀 어때 김제쌀
0: 오, 좋네요.
1: 김제쌀
0: 삼행시도 좋다.
1: 김제쌀로
0: 네, 쌀 말머리 다르셔서 보내주십시오.
1: 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아, 지평선 얘기 나와서 또 이거 딱 틀었어. 이거 근데 다른 지평선이에요, 알죠? 과학적인 얘기예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유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오셨습니다. 자, 김제로 떠나보겠습니다. 김제 네. 자랑, 놀거리, 맛집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바로 소개해볼까요?
1: 네, 우선은 놀거리 먼저.

0: 먼저 소개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1742님께서 자랑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과 김제 벽골제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메뚜기 잡기 행사도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라고 하셨네요.
1: 재석이 형 잡았어.
0: 와.
1: 아 근데 이 잠자리채 오랜만에 본다.
0: 그러니까요.
1: 짧은 잠자리채로 곤충 네. 잡는 거. 이거 어릴 때 진짜 해봤었는데.
0: 야, 우리 때는 진짜 이 메뚜기 방아깨비 이런 거는 그냥
1: 널렸죠.
0: 집 근처에도 있었었는데.
1: 널렸어.
0: 요즘은 볼 수가 없잖아요.
1: 아, 그렇지.
0: 이런 이 쌀 키우는 논농사 짓는 데 가야지만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우, 여기는 또 가서 직접 아이들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채집망에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채집통에다가 한 통 잡아가지고 가면은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엄청 맞았거든요.
1: 너무 징그러워 하셨죠?
0: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1: 맞아요! 메뚜기와 방아깨비 생김새 관찰하는 거 재밌는데.
0: 맞아요. 네. 네. 진짜 방아깨비 이렇게 뒷다리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지금 뽕뽕뽕뽕 뛰고 너무 재밌거든요. 아, 아이들이랑 추억이 너무 많이 생길 것
1: 그렇습니다.
0: 같아요.
1: 네. 3474번님은 꺄! 김제 맛집 많아요.
0: 오.
1: 제일 원픽은 콩사랑 땡 부장수.
0: 뭔지 알 것 같다.
1: 뭐 이거 거의 뭐 다 얘기해 준 것 같아. 청국장 비빔밥 세트 진짜 최고.
0: 우와.
1: 두부도 진짜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 보여요.
1: 와. 아 여기 어머. 심플하고 심플한 데가 더 또.
0: 그러네요. 청국장이 보니까 약간 그거 있잖아요. 톤이 진한 갈색이 아니라 은은하게 약간 비지랑 같이 들어가서 끓여진 것 같은 구수한 톤 그래, 있잖아요. 그래. 거기에다가 또 여름에 가셨나 봐요. 이분은 콩국수도 있네요. 와. 너무 맛있겠다.
1: 맛있겠다. 콩으로 만든 건 다 잘하는 집인 것 같아.
0: 고소함이 눈을 빵 틀고 들어오네요.
1: 저기 석박지 같이 네. 또 열무김치 같이 있는 것도.
0: 네. 와, 너무 멋있겠다.
1: 직접이 또 네. 하시나.
0: 8033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김제는 육회 비빔밥 너무 맛있어요.
1: 아, 정말?
0: 네. 원땡 지평선 청보리 한우촌 추천합니다. 전주 살 때 자주 갔었는데 경상도로 이사 오고 10년 넘게 못 가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그 전북 지역이잖아요. 전북 지역은 육회를 고추장으로 빨갛게 무쳐줘요. 근데 정말 이 고추장의 감칠맛이랑 요즘은 육회도 약간 마블링 높은 고기로 무치거든요. 그러면은 안에서 고소함이 빵빵 터지면서 이거를 갖다가 육회 비빔밥으로 싹싹 비벼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데는 참기름도 그냥 참기름 안 쓰잖아요. 저기 뭐야 방앗간 참기름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우 그냥 쌀밥 맛있으니까 따끈한 쌀밥 탁 하고 넣어가지고 싹싹 비벼서 드시면은 우와 맛있겠다. 왜요 테디?
1: 예, 침이 너무 나와가지고 지금 봤네 진짜.
0: 지금 약간 혈당 떨어지시나 봐요.
1: 예, 살짝 지금 뛰어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9433번님이 이번 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김제의 유후 공간을 기업 워크숍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마이스 팩토리 대표 윤상현입니다. 또 대표님 보내주셨어요.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서 동료들과 탁 트인 지평선을 따라 자전거도 타고요. 김제 특산물로 만든 고소한 두부에 막걸리 한 잔 걸치면서 재충전하는 알찬 코스도 있으니까요. 굿모닝 FM 제작진분들도 김제로 워크숍 한번 오셔서 팀워크 팍팍 다지고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어보세요.
0: 아우 좋겠다.
1: 아 이거 좋네. 얘기만 그래. 들어도 좋다.
0: 맞아요. 이게 소도시 들어가면 이런 유휴 공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은 뭐 어떤 큰 상점이 있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빌딩들이나 건물들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데 이렇게 리노베이션 하셔가지고 예쁜 공간으로 꾸며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1: 너무 많고 네. 여기는 이제 그 공간 자체도 그렇고 지역 자체를 좀 살리는 프로그램까지 맞아요. 있네요. 보니까 네. 자전거 타는 것도 좋고 요새 네. 러닝 좋은데 외국 가면 평평한 곳
0: 그러네.
1: 끝없는 곳 바라보면서 끝없이 네. 뛰잖아요. 네. 아, 이 지평선 보고 뛰면
0: 너무 좋겠다.
1: 한 3km 뛸 거 한 네. 7km 뛸 것 같은데
0: 끝나고 두부에다가 막걸리 한 잔 너무 좋네요. 네.
1: 아 할 거 많은데 광고 들어야 돼. 자,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언제 어디서나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2: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팸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고려은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지역상생을 도모하고 관광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관광공사 배터리 사업과 함께하고 있는 맛쟁이 시사 소도시 특집.
2: 네.
1: 전북 김제로 떠나봤었는데 아까 우리 삼행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세 분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게 또 오늘의 평야 쌀 네. 세트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2: 네.
1: 많이 보내주셨어요.
2: 많이 보내주셨고 우선은 너무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김형진님께서 보내주신 삼행시
1: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2: 네.
1: 김!
2: 김호경!
1: 제 본명입니다. 제!
2: 제발!
1: 불안한데? 쌀!
2: 쌀 좀 그만 먹어!
1: 선 넘지 마세요. 형진님. 제가 삼행시 보내드리라고 했잖아요.
2: 왜? 나는 이런 삼행시가 너무 재밌더라.
1: 아, 두 번째는 네. 톤으로 해야 되네.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네. 5315번님입니다.
2: 네. 김!
1: 김수아무 거북이와
2: 제!
1: 제비!
2: 쌀!
1: 쌀 청갑자 동방사! 여러분들 수준이 네. 이럴 거예요?
2: 너무 좋다. 네. 아, 너무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잖아요.
1: 이럴 거냐고요. 자, 여러분들 두 분 포함해서 세 분 선정해서 쌀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표 게시판에 명단 올려놓을게요.
2: 네.
1: 다음 주도 소도시 특집이 계속됩니다.
2: 그럼요.
1: 어떤 지역을 만나게 될지 재밌겠네요.
2: 네.
1: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제 셰프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소도시 제보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도시 네. 소도시 한번 떠나야 되는데
2: 한번 가야 돼요.
1: 이렇게 네. 할 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한테 지원을 더 받아가지고 그 소도시에서 방송을 한번 하면
2: 너무 좋죠.
1: 그래, 밥도 먹고
2: 저 내려갑니다.
1: 그죠?
2: 네, 새벽 2시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여러분,
2: 해봐 끝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4: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코익스마곡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쉼터, 가구 등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4: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나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행이라는 게 참 많죠. 근데 어떤 것이 대유행이다 이럴 때 이런 게 유행이구나 이러면 되는데 이게 왜 유행인데? 그거 따지고 물으면 나이가 든 거래요. 그러니까 두쫑쿠를 한 입 먹고도 이거를 왜 7천 원이나 주고 산다고? 말랑이를 쪼물거리면서 이게 왜? 이거 왜 만지는 건데? 에, 세상 모두가 좋아한다 한들 결국 내가 이해가 가야 납득이 가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텐데 가끔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느껴보려고 하는 마음 그게 결국 젊게 사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